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0: 영어 하이소. 아 진짜 데니얼 사원은 또 늦는 거야. 이거 진짜 안 되겠네.
2: Sorry. I'm late. I'm so sorry.
0: 아니, 이봐요, 대니얼. 성인이니까 책임감 있게 좀 일찍 일어나고, 어? 좀 그렇게, 어?
2: Oh, 부장님. I'm so sorry. Traffic was really bad because it was rush hour.
0: 아니, 대니얼.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무슨 지하철이 어떻게 막힌다고 그래요?
2: The subway was packed because it was rush hour.
0: 아 그런데 그 어제까지 하기로 했던 보고서 그건 어디 있죠?
2: I finished it all yesterday and left it on my desk. Let me see if I can find it. I worked late last night to get it finished.
0: 어제 5시 55분부터 딱 준비하고 있다가 6시 땡 하고 우사인 볼트처럼 뛰어나갔잖아요. 설마 아직 다 완성 안 한 거예요?
2: Oh, I'm so sorry. I can finish the report within this week. I've got a friend's birthday party tonight, a get-together with my surfing group tomorrow, and a running club gathering the day after that.
0: 아니, 진짜 이거 보자 하니까 안내를 보자기로 보는... 자, 대니얼,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다 해놓고 가세요. 알겠어요? Understand?
2: 부장님, cut me some slack, please.
0: 컷? 자르라. 아니 그렇다고 그렇게 막 나가면 안 되는데 그런 건 안 되고.
2: Please cut me some slack, please.
0: 어허 참 곤란한데. No cut. 아휴 그러면 내가 막 자르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보고서는 내가 쓸게요. 오케이? 뭐 나가겠다 잘라라 이런 말은 이제 금지. 알겠죠?
2: 부장님.
0: 오늘 배워볼 표현.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영어로 뭐라고 해?
2: Cut me some slack.
0: Cut me some slack.
3: Slack는 느슨함, 헐렁함을 뜻하는데요. 사람이나 상황을 몰아세우지 않고 융통성 있게 봐주다, 사정을 이해해주다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약속 시간에 조금 늦었을 때 오늘은 좀 봐줘 라고 말하고 싶다면 Cut me some slack.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너무 뭐라고 하지 마. Cut me some slack.
2: Cut me some slack.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2: See you tomorrow.
4: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어 방송.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From the story tracing back from his grandmother's cauldron to the brother's current restaurant to recreating Busan's authentic broth flavor in America and how they are really paving the way for the globalization of Daejigukbap, we're going to explore it all today.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최석윤의 1953 형제 돼지국밥 대표와 함께합니다. 외할머니의 손맛을 형제가 이어오게 된 이야기부터 미국에서 부산의 국물 맛을 또 구현한 과정 그리고 돼지국밥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먼저 네, 부산 월드와이드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부산 월드와이드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부산에서 1953 형제 돼지국밥을 운영하고 있는 최석윤입니다. 외할머니 솥에서 시작된 돼지국밥 한 그릇이 어떻게 라스베가스까지 가게 되었는지 말씀 나누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So he shares that he joined the program to share the story of how a single bowl of 돼지국밥 originating from his maternal grandmother's cauldron made its way all the way to Las Vegas and warmly expresses his pleasure to be on the show. Now the story begins with your grandmother selling 국밥 around Busanjin Station after fleeing during the war. So what history lies behind your restaurant. 예, 외할머니께서 피란 후 부산 진역 일대에서 국밥을 팔기 시작한 이야기에서 출발합니다. 지금의 가게로 또 이어지게까지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요?
1: 1953년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피난길에 이제 부산으로 내려오셨는데 부산 진역 근처에 술에 솥을 걸고 국밥이랑 밀면이랑 뭐 국수 이런 걸 파신 게 이제 저희 시작입니다.
0: 네.
1: 이후에 이제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기장 철마로 들어가셔가지고 돼지 농사를 하셨어요. 저희가 2009년에 가게를 열었을 때는 할머니, 어머니, 저 동생 넷이서 같이 국밥을 끓이고 뭐 순대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때 만든 레시피가 지금도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와. 손님이 뜸할 때 넷이 둘러 앉아서 국밥을 먹던 기억이 지금도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거창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때의 그 마음을 계속 전하고 싶어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오래된 조리법은 맛을 넘어서 또 한 가족의 기억을 보관하는 기록이기도 하군요. I love this story. And the story began in 1953, just like their restaurant name, when his maternal grandmother arrived in Busan as a refugee and sold 국밥 from a cart near Busanjin Station. She later moved to Gijang Cheolma and raised pigs herself. And when the family opened the restaurant in 2009, his grandmother, mother, younger brother, and he actually prepared the broth and sundae together, creating the recipe still used today. He fondly remembers the four of them sharing gukbap during quiet hours, and more than a grand family story, he hopes to preserve and pass on the warmth they shared. And back in 2009, what was the turning point that inspired you to turn the taste and story of 돼지국밥 into a business?
2: 2009년, 이 돼지국밥의 맛과 이야기를 사업으로 이어가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1: 2009년 11월에 어머니하고 저 동생 셋이서 경성대학교 앞에서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동생이 24, 제가 26살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가지고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제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그게 이제 외할머니 국밥이었습니다. 솔직히 이제 외할머니 레시피 정도면 되면은 우리가 굶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서 먹었을 때는 그렇게 맛있던 국물이 대량으로 몇백 인분을 한 번에 끓이려고 하니까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처음에 한 3년간은 뭐 아침 7시, 6시에 나와가지고 밤 12시에 퇴근하고 한 달에 두 번 쉬면서 그 맛을 잡는 데만 좀 집중을 했었습니다.
0: 그렇군요. How interesting. So in November of 2009, his mother, younger brother, and he opened a small shop in front of the Gyeongseong University when his brother was 24 and he was only 26. Wanting to gather and work together as a family, they asked themselves what they were most confident doing. And the answer was 국밥. Honestly thinking that with grandmother's recipe, they wouldn't go hungry. However, while the broth tasted so delicious when prepared at home, boiling hundreds of servings all at once failed to produce that same flavor. And to capture that exact taste, they initially came in at 6 a.m., left at midnight, and took only 2 days off a month, really pouring all their focus into perfecting the broth.
2: How interesting indeed. And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0: With Mr. Choi Seok-yoon here in the studio, CEO of 1953 Hyeongjae Dejigukbap. Now, even within Busan, the flavor of Dejigukbap varies from restaurant to restaurant. In your view, what is the single most vital element of flavor in Dejigukbap? 부산에서도 돼지국밥 집마다 맛이 다르잖아요.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돼지국밥에서 가장 중요한 맛은 무엇일까요?
1: 저는 잡내는 없고 돼지 본연의 맛은 살아있는 국물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잡내를 잡겠다고 이것저것 넣기 시작하면은 돼지국밥 맛이 흐트러지고 반대로 이제 잡내가 많이 나면은 또 돼지 냄새 때문에 못 먹고 결국은 좋은 고기와 좋은 뼈를 쓰고 핏물을 제대로 빼고 충분히 시간을 들여 끓이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그리고 하나 더는 변함없이 깊은 맛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밥은 매일 먹는 음식이니까 저희가 공장까지 만들게 된 것도 결국 그 변함없는 국물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0: 그렇군요. 재료가 또 단순한 음식일수록 기본은 얼마나 또 정교하게 지키느냐가 맛에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So he shared and believes that the key is a broth without any gamey odor that still preserves the natural richness of pork. So adding too many ingredients to hide unwanted smells can weaken the character of 돼지국밥. Instead, the answer is quality meat and bones, proper preparation, and enough time to simmer the broth. Consistency is equally important because gukbap is an everyday comfort food, and that commitment to serving the same deep flavor at every location ultimately led them to establish their own production facility. We actually have some messages coming in. 배가 고프다고 문자가 많이 오는데요. We also have 사랑대우님 saying 돼지국밥 is my favorite K-food. Oh, 한국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돼지국밥이군요. I love that. Well, before venturing into the American market, I imagine you must have seen many foreign tourists visiting Busan and trying 돼지국밥 in your restaurant. So what were their reactions like? 미국 진출하기 전에 부산에 찾은 관광객들이 돼지국밥을 먹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반응이 어땠나요?
1: 저희가 경성대학교랑 광안리 앞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 유학생이랑 유학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오십니다. 처음엔 대부분 돼지 냄새를 걱정하시는데 국물 한 숟갈 드시고는 표정이 많이 바뀌십니다. 일본 손님들은 돈코츠 라멘 국물보다 국물 같은데 훨씬 더 담백하다고 하시고
0: 네.
1: 대만이나 홍콩 손님들은 새우젓으로 간을 맞추는 걸 되게 신기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부추 넣고 새우젓 넣는 법을 알려드리면은 그걸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리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음식은 세계에도 통하겠다라는 확신이 생겼었습니다.
0: 그렇군요. 먹는 방법까지 하나의 흥미로운 문화 콘텐츠가 될 수 있겠군요. I love that. So located near Gyeongseong University, the restaurant attracts many international students and tourists. Guests often worry about a strong pork smell, but their reactions actually change after the first spoonful. Japanese visitors compare the broth to tonkatsu ramen, but find it lighter, while guests from Taiwan and Hong Kong are intrigued by the seasoning. Seasoning with the shrimp seasoning, which is 새우젓, and many actually filmed themselves adding chives and 새우젓 and shared the experience online. And seeing those reactions really convinced him that 돼지국밥 could appeal to people around the world. Then what inspired you to take 돼지국밥 into the American market? And among so many cities, why Vegas? 돼지국밥으로 미국 진출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 도시 중에 라스베가스를 또 선택한 이유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1: 라스베가스를 고른 이유는 라스베가스가 이제 부산을 닮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스베가스는 1년에 한 4천만 명 정도의 관광객들이 전 세계에서 모이는 도시인데 거기서 통하면은 어디서든지 통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현지에는 저희 국밥을 믿고 함께 해주시는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일부러 한글로 달았고요. 부산 국밥집 그대로 옮겨놓고 싶었었습니다.
0: 그렇군요. So he chose Vegas because, like Busan, it's a vibrant city that attracts around 40 million visitors each year. He believes that success there could demonstrate the dish's global potential. And the expansion was also made possible by a trusted local partner. They deliberately kept the sign in Korean, aiming to bring the atmosphere and identity of a Busan gukbap restaurant to Vegas. And the broth is truly the heart and soul of 돼지국밥, I would say. So what kind of efforts and trials did you go through to recreate that authentic broth flavor locally in the U.S.?
2: 돼지국밥은 국물이 또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미국 현지에서 국물 맛을 재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0: 하셨을까요?
1: 가장 먼저 부딪힌 거는 뼈였는데요. 미국에는 국물용 돼지 사골뼈가 유통이 잘 안 돼서
0: 그쵸.
1: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캐나다산 이제 사골뼈를 구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힘들었던 건 물이었는데요. 물이 한국과는 너무 달라가지고
0: 네.
1: 같은 방식으로 끓여도 이제 부산의 국물 맛이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공장에서 기록해둔 저희 국물 기준표를 들고 가가지고 끓이는 시간하고 핏물 빼는 시간 그리고 뼈 배합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면서 수십 번을 끓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부산에서 먹던 국밥이 나올 때까지 저희가 수차례 반복하면서 결국엔 또 맞춰가지고 맛있는 국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0: 그렇군요. 같은 조리법도 재료와 환경이 달라지면 네. 새롭게 연구해야 한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2: So their first challenge was sourcing pork bones suitable for broth, which are not widely available in the United States. And after an extensive research and search, they secured bones from Canada. And the water actually created an even greater challenge, as the same recipe did not produce the Busan flavor because the water is so different from Busan to the U.S. And using standard from their Korean facility, they adjusted cooking times, preparation methods, the bone ratios through dozens of test batches until the broth tasted perfect. Well, I am curious, how have customers in Las Vegas been reacting to your 돼지국밥?
0: 예, 라스베가스 현지 손님들은 돼지국밥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1: 현지 날짜로 저희가 9월 6일 날 문을 열어가지고 이제 3주 조금 넘었습니다.
0: 그러네요.
1: 제가 지금은 부산에 있어가지고 현지 반응이 너무 궁금해하거든요. 제 스스로가.
0: 그렇죠.
1: 그래가지고 이제 SNS랑 각 G포털 리뷰를 매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부산 출신 교민 1.5세대 분이셨는데 부산에서 먹던 그 맛이다. 미국에서 나고 자란 아내와 아이들은 이런 맛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빨리 먹여주고 싶다. 라고 쓰셨더라고요.
0: 네.
1: 아마 그 국밥 한 그릇에서 부산에서의 어린 시절이 떠오르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향의 맛을 전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고 부산이 그리울 때 찾을 수 있는 따뜻한 집으로 자리 잡고 가고 있다는 거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0: 네.
1: 현지 손님들은 새우젓을 넣는 것도 신기해하시고 부추도 한 움큼 넣어드리면 되게 놀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분들은 국밥을 코리아 포크본 브로스 스프라고 하면서 네. 건강식으로도 많이 드신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저는 애리조나에서 살 때 한 7시간을 운전해서 캘리포니아에 가서 설렁탕을 먹기 위해서 막 한 1년에 한두 번 간 적이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라스베가스 같이 가가지고 한 4시간 운전해서 돼지국밥을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2: I love that. So Vegas, actually, the branch opened in September 6th, just over 3 weeks ago. Now back in Busan, he checks social media and the reviews daily to follow local reactions. One memorable review came from a 1.5 generation Korean American from Busan who wrote that it tasted exactly like home and that he wanted his American born wife and children to try it. He believes the gukbap brought back childhood memories and is proud that the restaurant is becoming a comfortable place and comforting place for people who miss Busan. Local customers are also intrigued by saejeot, as we mentioned, and generous portions of chives, and many enjoy the dish as a nourishing Korean pork bone broth soup. Well, is there a particular message or feeling you hope to convey to American guests through a warm bowl of 돼지국밥?
0: 미국 손님들에게 돼지국밥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1: 돼지국밥은 뭐 비싼 음식도 이제 화려한 음식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산 사람들은 해장할 때도 먹고 뭐 추울 때도 먹고 더울 때도 먹고 그냥 배고플 때도 먹고 그 매일 먹는 그만큼 편안한 음식인데 미국 손님들도 특별한 날에만 찾는 한식이 아니라 뭐 가족과 함께 들러도 되고 친구와 함께 들러도 되고 혼자 들러도 되고
0: 그쵸.
1: 또 부담 없이 언제나 가고 싶은 그런 식당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그렇게 기억될 수 있게 저희도 항상 늘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을 정성껏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오시면 저희 매장에도 꼭 한번 들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So he emphasizes that 돼지국밥 is neither expensive or fancy. Busan residents eat it to cure hangovers, warm up on cold days, or simply satisfy hunger, making it genuinely comfortable everyday food. And rather than being viewed as Korean food reserved only for special special occasions. He hopes American diners remember it as a welcoming eatery they always want to visit. One where stopping by with family or friends or even dining alone feels completely effortless and unburdensome. To ensure it is remembered that way, he promises to always prepare every single bowl of warm broth with utmost sincerity and care. And finally, he adds a warm invitation to listeners and guests to visit their original main branch whenever they travel to Busan.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Choi Seok-yoon. He is the CEO of 1953 Boot Brothers Pork Soup Restaurant. And for Daejigukbap to really firmly establish itself as a representative K-food around the globe, what kind of dedicated efforts and institutional support do you feel are most needed?
0: 대지국밥이 대표적인 K-푸드로 자리 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지원이 필요할까요?
1: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름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면이 라면이듯이 돼지국밥도 돼지국밥으로 불려야지 됩니다.
0: 네.
1: 그리고 두 번째는 돼지국밥은 약간 포용의 음식이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쟁을 피해가지고 전국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모두 품었던 음식이라서 집집마다 맛이 다른 게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 부산에 오시면은 국밥집을 하나씩 도장 깨듯이 다니면서 내 입맛에 딱 맞는 집을 찾아보는 것도 부산의 여행에 큰 재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셋째는 지원적인 측면이신데 검역과 통관이 제일 큰 벽입니다. 국물이나 양념을 수출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부산시에서 미식관광이나 국밥대전 같은 행사도 해외에서 열 수 있게 지원해 주신다면은 국밥집 하나가 힘들게 헤쳐나가는 것보다 훨씬 빠를 겁니다. 그리고 일본 라면이 세계적 음식이 됐듯이 돼지국밥도 충분히 그 이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pork rice soup이 아닌 돼지국밥으로 기억 남길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2: Now, actually, he shared first he believes a dish should retain its identity and name, just as ramen is called ramen worldwide. 돼지국밥 should remain 돼지국밥. He also describes it as an inclusive food shaped by refugees from across Korea, which explains its many regional and family variations. And he encourages visitors to explore different gukbap restaurants and find their personal favorite. For overseas expansion, he identifies quarantine and customs rules as major obstacles to export broth and seasonings. He believes city-supported food events abroad could help the industry grow faster than individual restaurants working alone. Just as ramen became global, he believes 돼지국밥 can do the same. Now we have 리장님께서는 미국에서 돼지국밥이 인기 있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대단하십니다. 사실 외국인들에게 향이 많이 낯설고 강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일단은 미국에 한국 분들도 너무 많고
0: 그쵸?
1: 그리고 또 이제 그 동남아 분 중국분이나 베트남 분들도 이 국물 음식에 되게 익숙해 하시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일단 그분들 먼저 일단 많이 드시고 있고 베이킹분들도 굉장히 이제 한번 드셔보시면은 맛있어가지고 계속 네.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0: 그렇죠. 그리고 무슨 뭐 베트남 국수를 생각을 해도 맨 처음엔 좀 강하지만 한번 먹어보면 점점 더 맛있듯이 돼지국밥도 그럴 것 같습니다.
2: I do want to ask you future plans as well. 돼지국밥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1: 우선 라스베가스 1호점을 확실하게 안정시키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검증된 운영 방식으로 올 하반기에는 애리조나 피닉스에 2호점을 준비하고 있고
0: 네.
1: 동남아도 진출도 함께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축은 밀키트 수출입니다. 저희 부산에 저희 햅석 공장 식품 안전 인증을 받은 공장에서 국밥 밀키트를 생산해서 해외 수출 판매까지 하는 게 목표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표는 저희 매장에 전 세계 손님들이 찾아오는 국밥의 성지로 만드는 게 저희의 또 새롭게 그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0: 네, 그렇군요. 또 해외에서 시작된 관심이 다시 또 부산을 찾는 여행으로 이어진다면 지역에도 큰 기회가 되겠습니다.
2: So he explains that stabilizing the first branch in Vegas is a top priority. And based on the proven operational model established there, they plan to prepare a second and third location across U.S., including Arizona. And while simultaneously exploring expansion into Southeast Asia, the second pillar of their strategy is exporting meal kits as well. And finally, his ultimate ultimate vision is turning their original main branch into a global mecca of kukbap and really envisioning a future where international diners who first taste a dish abroad say, to experience the real thing, we must go to Busan and travel directly to the city to visit.

0: visit the restaurants.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청취자분들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오늘 이렇게 부산 국밥에 돼지국밥에 대해서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뜻깊었습니다. 그 외할머니 솥에서 시작한 국밥 한 그릇이 라스베가스까지 간 것, 결국 부산 시민분들이 오랫동안 사랑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날씨가 쌀쌀해지는데 국밥 한 그릇 드시면서 따뜻한 가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네. I think today lunch menu has to be 돼지국밥. And he says it was meaningful to share the story of 돼지국밥 and Busan 국밥 as well. The journey from his grandmother's cauldron to Vegas has really made possible by the lasting support of Busan residents. And as the weather gets a little colder, he hopes listeners will enjoy a warm bowl of 국밥 in a cozy autumn. And before we let you go, I do want to ask you today's text topic question. 네, 대표님만의 돼지국밥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1: 저는 처음에는 몇 숟가락은 진짜 아무것도 안 넣고 국물 맛만 그대로 먹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날 국물 상태를 저희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은 국물 그대로 맛부터 즐기시라고 양념장을 좀 따로 준비해 드립니다.
0: 네.
1: 그 다음에 부추를 저는 좀 듬뿍 올리는 걸 좋아하고 새우젓으로 간을 맞춘 다음에 양념장을 조금씩 풀어가면서 그 맛의 변화를 좀 즐깁니다. 그리고 처음엔 밥은 처음엔 따로 먹다가 절반쯤 남으면은 말아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 한 그릇에서 세 가지 맛을 즐기는 셈이 되니까 이렇게 한번 드셔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0: 네, 너무 배고픕니다. It begins with a few spoonfuls with a plain broth to appreciate its natural flavor, which is why the restaurant serves 양념장 separately. He then adds plenty of chives and 새우젓 before gradually mixing in the 양념장 to let the flavor change. And he also eats the rice separately at first and then adds the remaining half to the soup, enjoying three different stages from a single bowl. Makes me really hungry.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Choi Seok-yoon here in the studio, CEO of 1953 Brothers Pork Soup.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최 석윤 1953 형제 돼지국밥 대표와 함께했는데요. 대표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Alright.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Two Door Cinema Club with Changing of the Seasons.

0: BEFM's The Interview is waiting for your participation. If you have any interesting stories to tell or unique experiences you'd like to share with our listeners, please leave a message on our website at www.befm.or.kr. We hope that your lives and experiences can be an inspiration for our listeners.
1: And the time is now 11:42, which means it's time for City Voyage with TPO, our monthly look at tourism and travel trends in major cities around the world. And joining us today is Ms. Han Hyun-ji from the TPO Secretariat. So welcome to the program. 네, 전 세계 주요 도시의 관광 흐름을 살펴보는 City Voyage with TPO 시간입니다. 한현지 글로벌 도시 관광 진흥기구 국제협력본부 전담 관광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TPO 사무국 담당관 한현지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담당관님, 오늘은 또 어느 도시로 떠나볼까요?
2: 네, 오늘은 아직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알고 나면 정말 흥미로운 도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알마티, 카자흐스탄 도시인데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재밌는 사실을 먼저 하나 알려드리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알마티의 알마가 혹시 카자흐로 어떤 뜻인지 아실까요?
1: 잘 모르겠는데요.
2: 알마티 할 때 알마는 카자흐어로 사과 를 뜻합니다.
1: 먹는 사과인가요?
2: 네, 맞습니다. 네. 알마티일 때는 오늘날 우리가 먹는 또 재배 사과의 주요 조상으로 알려진 야생 사과 종이 자생하고 있어서 사과의 기원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1: 그렇군요. So today we're heading to Almaty, Kazakhstan, a city that may still be unfamiliar to some of our listeners, but has a fascinating story. Here's an interesting fact to begin with. Alma from Almaty means apple in Kazakh, and the Almaty region is also home to a wild apple species regarded as a major ancestor of many cultivated apples we eat today. Interesting. 야, 알마티와 사과가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2: 네, 그리고 부산에 계신 청취자분들께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네. 바로 부산에서 알마티까지 직항편도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점은 네, 지금 화면 한번 보실까요?
1: 네, 뒤에 스튜디오 백그라운드에 네. 와.
2: 지금 이제 알마티는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큰 도시인데요. 네. 사진에 보시면 거대한 도시 바로 뒤에 텐젠 산맥이 펼쳐져 있습니다. 네. 네, 말 그대로 도심의 커피숍에서 산까지 약 20분, 그리고 그 20분 뒤에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 신블락 산악 리조트인데요. 네. 신블락은 일레 알라타우 산맥에 자리한 산악 리조트고요.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해발 약 3000m 높이까지 올라가서 고산 풍경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전까지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큰 도시 한가운데에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흥미로운 점인데요. 그런데 사진을 보고 스키장이네. 그럼 겨울에 가야겠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신볼락은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곳은 아니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스키와 스노보드 그리고 5월 말부터 9월까지는 트레킹을 통해서 산악 풍경까지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네. 특히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3000m가 넘는 높이까지 올라가서 풍경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스키를 타지 않아도 신볼락의 정말 아름다운 산악 풍경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여행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도심과 또 고산 지대를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데요. So there's more good news for travelers from Busan. Direct flights currently connect Kime International Airport with Almaty. And Almaty is Kazakhstan's largest city. And as you can see the images on our YouTube channel and in the background as well. It's just beautiful. And we're talking about the Shimbulak Mountain Resort. It's only about 20 minutes from the central Almaty. And you can see the mountains in the background of the city. And the resort has a cable car that takes visitors to an elevation of around 3,000 meters. It is remarkable to reach such dramatic alpine scenery so soon after leaving Kazakhstan's largest city. And it's not just only a winter destination. Skiing and snowboarding are available from November through March, but the trekking season also generally runs from late May through September. Now, let's travel from the mountains to another dramatic landscape,

0: Cheryl Canyon, I believe.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샤린 캐니언인데요. 어떤 풍경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1: 네, 샤린 캐니언은 오랜 시간 동안 바람과 물에 깎여서 만들어진 정말 거대한 협곡인데요. 이곳의 지층 가운데는 약 1200만 년 전까지 거슬러가는 퇴적층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만들어진 지형 가운데 가장 유명한 구간이 바로 밸리 오브 캐서 우리말로 성의 계곡이라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암벽들이 마치 성벽이나 또 탑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또 영상을 준비해서 영상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어떤가요?
0: 너무 멋있는데요. Wow. So you can see the videos on our YouTube channel. And as you can see, the canyon is a vast gorge carved by wind and water over millions of years. It is beautiful. Some of its sedimentary layers are believed to date back around 12 million years, and its best known section is the Valley of Castles, where the rock formation resemble fortress walls and towers. I believe this is the area, and the people in the photograph offer a clear sense of canyon's enormous scale, definitely.
2: 실제로 들어가면 사람이 정말 작아 보일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정말 협곡의 규모가 얼만지 조금 체감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심지어 협곡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볼 수도 있습니다.
0: 그렇군요. So comparing the landscape with the people in the photograph makes its scale much easier to appreciate. And visitors can also walk down into the canyon and see the Valley of Castles up close. And there is also another unusual natural attraction near Amadi. So please introduce it for us. 또 하나의 독특한 자연 명소가 있다고요?
1: 네, 개인적으로 저는 방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가보고 싶었던 곳인데요. 바로 카인디 호수입니다. 아, 사진을 또 보실 텐데요. 많은 호수 가운데 나무줄기들이 그대로 솟아있죠.
0: 네.
1: 호수 한가운데 왜 나무가 있지?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나무들은 사실 호숫가에서 자란 나무가 아니라 물속에 잠긴 숲의 흔적입니다. 네, 그래서 카인디 호수는 20세기 초에 발생한 지진의 영향으로 형성된 호수인데요. 그 과정에서 이곳에 있었던 가뭄비 나무 숲이 물에 잠기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이 만들어졌고요.
0: 네.
1: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는 나무줄기가 솟아있고 물속에는 잠긴 숲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2: 그렇군요. 재해로 또 생긴 공간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정말 신비로운 자연 경관으로 남았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0: So we actually have some messages coming in. Fan name said 풍경이 정말 다양하고 예뻐요 라고 보내셨고요. 토마스님께서는 풍경 정말 대박이네요. 점심 먹으면서 보니까 더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3: Absolutely. So the place you most wanted to visit while preparing for this segment was Lake Candy. As you can see in photographs and the video, tree trunks rise straight out of its clear water and they are the remains of submerged forest actually. The lake was formed following an earthquake in the early 20th century which flooded the spruce forest that once stood there, and the trunks remain visible above the surface while much of the forest is preserved underwater.
2: 그러니까 원래 숲이 있던 자리에 호수가 생기면서 지금의 모습이 만들어진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카인디는 단순한 호수의 색이나 주변 경치를 보는 것보다는 물속에 잠긴 숲이라는 독특한 풍경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매력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지금까지 자연만 봐도 되게 다양하죠.
0: 네. I love it. So Lake Candy is actually remarkable not only for the color of its water or the surrounding scenery, but for the rare sight of an entire forest beneath the surface. And as we have seen, the Amadi region offers an impressive variety of natural landscapes. And Amadi clearly has much to offer for nature lovers, but what can visitors experience within the city itself?
2: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알마티는 자연의 즐기러 가는 여행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1: 네,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알마티는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큰 도시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이 나라의 중요한 문화와 또 경제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지의 일상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싶다면 정말 그린 바자르를 가볼 수 있는데요.
0: 네.
1: 알마티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카자흐스탄의 유목 문화입니다. 그래서 알마티에서는 산악 지역에서 승마를 즐길 수 있고 이것은 또 단순한 레저를 넘어서 말을 중심으로 이어져온 카자흐스탄의 유목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0: 네.
1: 이런 유목 문화의 흔적이 음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이걸 네. 볼 수 있는 곳이 그린 바자르입니다. 우유를 발효하고 또 말려서 만든 전통 유제품인 쿠르트를 또 만나볼 수도 있고요. 카자흐스탄을 대표하는 전통 음식으로 배슈 바르막이 있습니다. 배슈 바르막은

삶은 말고기나 또 양고기를 넓은 면과 함께 먹는 음식인데요. 고기를 천천히 익힌 뒤에 면과 함께 내고 또 육수와 양파 등을 곁들여 먹는데요. 정말 여러 사람들이 나눠 먹는 음식인 만큼

0: Mountains offers a direct connection to a culture shaped by horses over generations, and that heritage is also reflected in the local cuisine. Well, we did discover a lot about Almaty, and the city may have sounded unfamiliar at first, but it has certainly left us plenty to remember.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알마티는 자연부터 음식까지 정말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방식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제 알마티 하면 떠오르는 게 꽤 많아진 것 같아요. 사과부터 시작해서.
1: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알마티의 재미는 한 도시 안에서 전혀 다른 여행을 경험할 수 있다는 데 있는 것 같고요. 또 도심에서 조금만 이동하면 텐산의 자연을 만날 수가 있고, 또 도시로 돌아오면 시장과 음식을 통해서 현지의 일상과 또 문화까지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알마티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사과를 다음에 보시면 아, 카자흐어로 사과가 알마였지 하는 작은 여행의 상식과 함께 오늘 소개해드린 알마티도 함께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너무 좋습니다. 당당금님, 오늘도 이제 알마티의 매력을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Alright, and 다음 달 City Voyage에서 TPO에서 또 다시 만나요. And that's gonna do it for today's City Voyage with TPO. Lots of messages coming in. We have Jin님 saying, 알마가 사과였다니. Right, something new every day we learn, right? And I love that about just everyday interviews and different segments here at Busan Worldwide. Now, final song for today is by Earth, Wind and Fire with Let's Groove. We'll be back tomorrow at 11:05 a.m. Bye-bye.

0: 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

0: Japan, Busan, Yongo Bangsa.
1: Ch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0: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950년 9월의 기적. 우리는 그날의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보훈청장 이남일입니다. 1950년 9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펼쳤던 인천 상륙작전에서 헌신한 영웅들 중에는 대한민국 해군 김종기 대령과 미국 해군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가 있습니다. 김종기 대령은 인천에 상륙해 시가지 소탕 작전을 지휘했고 서울 수복 작전에서 수도 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제2차 인천 상륙 작전에도 참가해 인천 재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 해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지리에도 익숙했던 그는 맥아더 장군을 보좌하며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에 기여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들을 2026년 9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지방보훈청과 BFM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지금 방송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The time is now 1 o'clock.

Welcome back, everyone. We just played One by Epic High featuring Jisun of Loveholic and 나만 바라봐 by Taeyang. And this song was a selfish love song, right? 넌 나만 바라봐. Okay, I hope you guys enjoy the song. And let's check some messages before we go. We have Lee Jason Nim saying, 갑자기 부산 출신 미국 배우 Danielle De Kim 님이 생각이 났어요. And he was the guy from, actually, the TV series Lost and The Good Doctor. So if you guys haven't checked him out, yes. Wow, I didn't know he was Korean-American. Wow, thanks for letting us know. Yes. And Jillian Nim is saying, 쿠폰은 좋지만, when we talked about love psychology, right, today, how if guys or like a girl is frugal about money, right? And to this, Jillian Nim is saying, 쿠폰은 좋지만, 그로 인해 다른 피해를 입는다면, 응징할 듯요. 어떻게 응징하죠? Yes. It's embarrassing when people pull out too many coupons, 그죠? 약간 레스토랑 갔는데 만약에 상대가 쿠폰을 계속 꺼낸다. 그러면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Yes. But we have another opinion about this. 만학도 영원님은 saying, 좀 부끄럽다고 생각은 되겠지만 뛰어난 절약 정신에 미래를 믿고 맡겨도 되겠다고 느낄 것 같아요. Okay. So, different point of view. I guess, you know, if you pull that many coupons out. 우리 MGPD님들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자, 좋아하는 남자가 쿠폰을 꺼냈다. 만난다, 안 만난다. 하나, 둘, 셋. 오케이. 맞는데, 오케이. 찐 사랑이다. Alright. Alright. And one more. We have 마학대원님 saying, 만약 하루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다면, 저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집안일을 모조리 할 거예요. 오늘도 설거지 하면서, 내가 매일 하는 게임만 안 해도 미뤄둔 이불 빨래면 옷장 수리도 벌써 끝냈을 텐데 했다니까요. I guess this happens to everyone out there, right? She's saying if she couldn't use her smartphone for a whole day, she'd probably get around to all those household chores that she's been putting off. Yeah, I guess, you know, today's the day, guys. 오늘 이제 우리 같이 청소를 좀 합시다. Yes, and also today we've been learning some scream bites line. And to this, Gavin is practicing his line, saying my whole future's riding on how this goes. Ooh, how exciting! And Kaini is saying the cooperation is riding on your promise. Ooh-hoo. And Trismasterny was checking in earlier, saying, hi, Yundi and sweeties. 저 지금 김해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떠나요. And put a little sad emoji. Oh my gosh. I hope you had a good trip here. Whether it was a business trip or just a trip with your family or your loved ones. I hope you had a great time here in Busan and thank you for letting us know and checking in to our sweet day. Thank you so much. And 지연님 is saying,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랑스러운 1학년 4반 학생들과 영어 수업 중 잠시 부산 영어 방송을 알려주고 있어요. 어제도 명지중 응원 주셨는데 혹시 가능하다면 오늘도 명지중 1학년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챈트 준비됐죠, 피디님? 자, 명지직 1학년 4반! 오케이, 다들 부끄러워요. 오케이, 우리 선생님인 것 같아요. 예스, 지연님 너무 멋진 선생님이다, 그죠? 우리 친구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죠? 네! 오케이. 1인 3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스. Alright. 어쨌든, 명지주 화이팅이라고 우리 fellow listeners 분들이 함께, 얘기를 하고 있네요. 와우,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이쁘시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모자 써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스. 우리 지원 선생님 너무 멋지다, 그죠? 어릴 때부터 이렇게 radio, English radio를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지만요. 다른 좋은 프로그램들도 많으니까 여러분 항상 BFM 응원 많이 부탁드려요. Thank you so much. Alright. 어쨌든 우리 리 제이스님도 많이 응원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응원하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Alright, so that's gonna do it for today's sweet date, everyone. Hope you guys enjoyed this 2 hours with us as much as I did. And for our last song, we're gonna go listen to 들리나요 by Taeyeon. So enjoy the music, everyone. Enjoy your afternoon. And we'll meet you again tomorrow at what time? 12:05. Shine your light.

0: Japan, Busan, Yeobanzan.
1: S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AI, can you tell me my fortune? Here's some personal information about me.
3: Sure. Based on the information you entered, your phone number is 010 and your bank account number is

0: FM 부산 영어 방송.
1: AI, can you tell me my fortune? Here's some personal information about me.
2: Sure. Based on the information you entered, your phone number is 010 and your bank account number is 101.
3: Huh?
1: Wait a second. Why is all my personal information showing up? Before you ask AI a question, think about what you're sharing. Your phone number, bank account number, and other sensitive information should stay private. If an AI-generated response contains personal information, don't share it. Report it or send feedback. A trusted AI future starts with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4: English with
5: 부산 아지매.
4: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5: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4: 오이소 보이소
5: 영어 하이소. 아, 진짜 데니얼 사원은 또 늦는 거야. 이거 진짜 안 되겠네.
6: Oh, sorry. I'm late. Oh, I'm so sorry.
5: 아니, 이봐요, 데니얼. 성인이니까 책임감 있게 좀 일찍 일어나고, 어? 좀 그렇게, 어?
6: Oh, 부장님. I'm so sorry. Traffic was really bad because it was rush hour.
5: 아니, 데니얼.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무슨 지하철이 어떻게 막힌다고 그래요?
6: Oh, I mean... The subway was packed because it was rush hour.
5: 아, 그런데 그 어제까지 하기로 했던 보고서, 그건 어디 있죠?
6: I finished it all yesterday and left it on my desk. Let me see if I can find it. I worked late last night to get it finished.
5: 어제 5시 55분부터 딱 준비하고 있다가 6시 땡 하고 우사인 볼트처럼 뛰어나갔잖아요. 설마 아직 다 완성 안 한 거예요?
6: Oh, I'm so sorry. I can finish the report within this week. I've got a friend's birthday party tonight, a get-together with my surfing group tomorrow, and a running club gathering the day after that.
5: 아니, 진짜 이거 보자 하니까 안내를 보자기로 보는... 자, 대니얼,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다 해놓고 가세요. 알겠어요? Understand?
6: 부장님, cut me some slack, please.
5: 자르라. 아니, 그렇다고 그렇게 막 나가면 안 되는데. 그런 건 안 되고.
6: Please, cut me some slack, please.
5: 어허, 참 곤란한데. No cut. 아휴, 그러면 내가 막 자르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보고서는 내가 쓸게요, 오케이? 뭐 나가겠다, 잘라라, 이런 말은 이제 금지, 알겠죠?
6: 부장님...
5: 오늘 배워볼 표현,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영어로 뭐라고 해?
6: Cut me some slack.
5: Cut me some slack.
6: Slack는 느슨함, 헐렁함을 뜻하는데요. 사람이나 상황을 몰아세우지 않고 융통성 있게 봐주다, 사정을 이해해주다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약속 시간에 조금 늦었을 때 오늘은 좀 봐줘 라고 말하고 싶다면 Cut me some slack.
5: 부산 아줌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너무 뭐라고 하지 마. Cut me some slack.
6: Cut me some slack.
5: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6: See you tomorrow.
0: Your Bricks of the World. BEFM, Busan 영어 방송.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ie. BEFM, Busan 영어 방송.

0: Oh, yes. I love that song. That was Dance by Dance. It definitely makes me want to dance. From the album Dance, by the way. So, yeah, lots of dancing. Listen, it's time for one of our very, very special segments. This is Here Stands the Youth. Now, every Tuesday and Wednesday, all the way through October, we're going to bring you a special segment, Here Stands the Youth. Through interviews with young people living and working here in Busan, we hear diverse stories, we hear the thoughts and experiences of these young people about life here in the city, from everyday challenges to the choices they make and the hopes they have for the future. So let's explore the lives of youth who work and live here in Busan. And as always, just to let you know that Here Stands the Youth was produced as part of the Busan Metropolitan City Local Broadcasting Development Project with financial support provided by Busan Metropolitan City.
1: Different stories, different dreams, different challenges. Yet here in Busan, they all come together. 16 young people are building their lives in this city. Through their voices, we discover the Busan of today. Here stands the youth.
2: 청년, 여기 있습니다.
3: (목소리) 저는 아감이라는 작품으로 시작해서 여러 장편 영화를 만들고 있는 영화감독 유승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부산으로 오게 되어서 이제 20살 때부터 부산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 부산이라는 환경과 공간이 제 성격과 좀 살아가는 방식에 너무나도 잘 맞아서 지금은 이제 한 10년 차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4: 감독님의 하루 일과를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3: 보통 영화감독이 직업이라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무언가 되게 특별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백수에 가깝고요. 남들보다 조금 늦게 일어나서 밥 먹고 강아지 산책 좀 시키다가 사무실 가서 작업하고 밀린 시나리오 수정하고 그러다가 또 회의도 하고 제가 작업실 겸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 와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놀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4: 감독님은 인생의 어느 순간 영화가 내 길이다라고 느끼게 된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3: 중고등학생 때만 해도 영화와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지 이거를 직업으로 삼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인가 파이트클럽이라는 영화를 보고서 아 이게 영화구나 세상에 이런 영화가 다 있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영화 쪽 진로를 꿈꿨어요.

0: 나왔습니다. 좀 막연하게 영화 배우가 되고 싶어서 배우를 전공 삼아서 학교를 다니다가 되게 우연찮은 기회로 너무 감사하게 이제 장편 영화 아가미를 제작하게 되면서 감독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감독 일이 너무 제 성향과 잘 맞아서 네, 지금 감독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감독님의 작품을 보면 부산이라는 공간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하나의 주인공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감독님에게 부산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는 도시인가요?
0: 부산이라는 도시가 제가 봤을 땐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좀 다채로운 도시인 것 같아요. 대부분 좀 바다, 산 같은 그런 자연을 생각하시기 마련인데 도시의 풍경도 같이 있으면서 예전 어떤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던 그런 모습의 환경도 같이 잘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산이 있고 옆에는 강이 있고 바다가 있고 네,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얻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1: 부산에서 활동하시면서 이 도시는 영화를 계속 할 만한 곳이다 라고 느꼈던 계기가 있으신가요?
0: 아무래도 부산에 부산영상위원회부터 또 영화의 전당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 등등 여러 영화 제작에 큰 도움을 주시는 기관들이 부산에 다 모여있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광안동에 사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여러 기관들과 제작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가야 하는 곳들을 편하게 갈 수 있다는 점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그런 인프라가 굉장히 좀 잘 돼 있다 보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부산에서 영화를 만들기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1: 여전히 부산에 필요한 영화 인프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제가 느꼈을 땐 어떤 시설과 지원에 대한 인프라보다는 이미 갖춰져 있는 상영 공간 그리고 여러 영화제에 대해서 일반 관객에게 알릴 수 있는 인프라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의 전당만 하더라도 거의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영화 상영 시설이 있고 평상시에는 일반 영화관처럼 여러 다양한 영화들까지 상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릴 만한 인프라가 좀 갖춰져 있으면은 거기 관객이 영화를 경험하고 영화관에 찾아오는 어떤 좀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1: 영화를 만들면서 가장 힘드셨던 순간과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0: 사실 영화라는 게 따지고 보면 남의 돈으로 감독이 하고 싶은 창작을 하게 해주는 건데 제가 힘들다고 생각해 볼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즐겁고 또 제가 원하는 장면을 만났을 때 어떤 그 희열은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거든요. 포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 준비된 게 너무나도 많은데 죽기 전까지 이걸 다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걱정만 있을 뿐입니다.
1: 지금 부산에서 영화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현실적인 조언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0: 대부분 영화 감독이 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영화를 만들지 명확하게 아직 고민을 해보신 분들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 혹은 내 영화를 만들고 싶다면 시나리오를 써보세요. 한 편의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것부터 영화 감독의 어떤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1: 앞으로의 영화 감독으로 그리고 개인 유승원으로서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0: 영화 감독으로서의 제 목표는 죽을 때까지 영화를 찍는 거. 죽더라도 촬영장에서 죽는 거. 개인으로서의 목표는 그냥 밥 잘 먹고 강아지 건강했으면 좋겠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맛있는 거 해먹고 좋은 영화 보면서 그렇게만 살고 싶습니다.
1: 마지막으로 유승환 영화 감독님께 부산이라?
0: 저에게 부산은 거대한 세트장이다.

0: Japan,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950년 9월의 기적. 우리는 그날의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보훈청장 이남일입니다. 1950년 9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펼쳤던 인천 상륙작전에서 헌신한 영웅들 중에는 대한민국 해군 김종기 대령과 미국 해군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가 있습니다. 김종기 대령은 인천에 상륙해 시가지 소탕 작전을 지휘했고 서울 수복 작전에서 수도 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제2차 인천 상륙작전에도 참가해 인천 재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 해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지리에도 익숙했던 그는 맥아더 장군을 보좌하며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에 기여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들을 2026년 9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부산지방보훈청과 BFM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Hi everyone, I'm Catherine from Morning Wave in Busan. Do you turn into a hideous monster every time you're behind the wheel? Feeling a little guilty? Well, Busan drivers ranked the lowest in a national survey for driving behavior. But if we practice good driving etiquette, we can all become gentler beings. Here are two things to keep in mind. First up, when you're changing lanes, make sure to use your blinker. And second, although I do love getting text messages from all of you, don't text and drive. That's a no-no. Good driving etiquette equals safety for all.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Morning Wave in Busan on BEFM. Oh, by the way, tune in to Morning Wave in Busan to get real-time traffic updates. You know your morning commute's better with me, Kat.

0: The time is now 5 o'clock.
1: Mama가 얘기하는 거 따라해봐.
2: 부산이 좋아요.
3: 부산이 좋아요.
2: For my 부산.
3: For my 부산.
4: 부산으로 오세요. For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BEFM Local News at 6.
2: "부산시의회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시의회가 인사청문 대상을 22개 출자 출연기관으로 확대한 이후 처음으로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부산경제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3: The Busan Metropolitan Council has begun personnel hearings for the heads of public agencies under Busan City. Today, the council held a hearing for the nominee to head Busan Technopark, the first since expanding

0: personnel hearings to 22 city-funded and invested institutions. Starting tomorrow, the council will continue its personnel reviews with hearings for the nominees to head the Busan Credit Guarantee Foundation and the Busan Economic Promotion Agency.
1: 설계 수명이 끝나 계속 운전 심사를 받는 원전 4기가 멈춰 있는 동안 생산 가능한 전력이 부산시 연간 소비량을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자료에 따르면 고리 3, 4호기와 한빛 1, 2호기가 정지 없이 가동됐을 경우 지난 22일까지 생산할 수 있었던 전력은 2,395만 메가와트시로 지난해 부산 연간 전력 소비량의 108%에 해당합니다. 한수원은 다만 통상적인 계속 운전 심사 기간을 고려하면 심사가 지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 The amount of electricity that could have been generated while four nuclear reactors undergoing continued operation reviews remained offline is estimated to exceed Busan's annual electricity consumption. Korea Hydro and Nuclear Power said that if Gori Unit 3 and 4 and Hanbit Unit 1 and 2 had continued operating, they could have generated 23.95 million megawatt hours of electricity through September 20. Second. That is equivalent to 108% of Busan's total electricity consumption last year. However, the company said the review process cannot be considered delayed given the usual time required for continued operation reviews.
1: 기장 스마트 양식장에서 전국 최초로 대서양 연어 생산과 출하가 성공했습니다. 국비와 시비 민간 자본이 투입돼 친환경 육상 순환여과식 양식 기술이 적용됐으며 전국 6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가운데 생산부터 출하까지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산시는 수입산 연어 대체와 국내 수산물 공급망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A smart fish farm in Gijanggun County has become the first in the country to successfully produce and ship Atlantic salmon. The project was funded by the central government, Busan City, and private investment, and uses an eco-friendly land-based recirculating aquaculture system. Among the country's six smart aquaculture clusters, this is the first to complete the entire process from production to shipment. Busan City expects the project to help replace imported salmon and expand the domestic seafood supply chain.
1: 북항 친수공원에 12일째 머물고 있는 상어 북항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첫 구조 작업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관계 당국은 오늘 선박 5척과 워터 펌프를 동원해 5시간 넘게 물줄기를 쏘며 유도했지만 상어가 수로 밖으로 나가지 않아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북항이를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했으며 다음 달 초 대형 그물을 이용해 다시 구조에 나설 계획입니다.
0: The first attempt to guide the shark, which has remained at Northport Waterfront Park for 12 days, back to the sea was carried out today. Authorities used five vessels and water pumps, spraying water for more than 5 hours to guide the shark out of the waterway. However, the operation was suspended after the shark failed to leave. Meanwhile, the Busan City appointed the shark as an honorary promotional ambassador. Authorities plan to make another rescue attempt in early October using a large net.
1: 부산해양수산청은 연안 화물선의 9월분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부산에 등록된 내항 화물 운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다음 달 6일부터 13일까지입니다. 9월에 구입한 선박료 경유와 지난달 구입분에 대한 추가 신청도 함께 접수합니다.
0: The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will provide fuel tax subsidies for coastal cargo vessels for September. Applications from domestic cargo operators registered in Busan will be accepted from October 6 through 13th. The subsidies cover marine diesel purchased in September, and additional applications for fuel purchased last month will also be accepted.
1: 부산 국제 공연 예술 마켓이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해운대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12개국 100여 편의 공연이 마련되며 국내외 공연 예술 관계자와 예술가 300여 명이 참여합니다.
0: The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 will be held in the Haeundae area from October 1st through 7th. This year's event will feature around 100 performances from 12 countries, with some 300 performing arts professionals and artists

0: from Korea and abroad taking part.
1: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 지역 내일 아침 최저 기온 19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22도입니다.
0: The morning low in Busan tomorrow is expected to be 19 degrees with a daytime high of 27 degrees. The current temperature is 22 degrees Celsius. It's time to wrap up this hour's news. I'm Claire Kim.
1: 우정화였습니다.
0: Thank you for joining us. You're listening to BEFM Busan 영어 방송.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Coming up next is All Star English. BFM 부산 영어 방송.
3: All Star English.
4: 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영상이나 쇼츠를 주로 보시는가요? 뭐 재밌는 거? 웃긴 거? 아니면 자극적인 거?
5: 세 개 다요.
6: You know, I'll just watch, try to watch like one of those shorts. But before you know it, right, it's just me, an hour has gone by. 저는요, these days, the titles are getting more clickbaity, right? And the videos are getting more and more sensational just to get the views.
4: 웃기고 뭐 재미있는 영상도 좋지만요. 가끔은 보고 나서 이거 진짜 좀 유스풀하다 싶은 영상 있잖아요.
6: 나 하나 아는데.
4: 뭘까요? 우리 부스타드의 원픽은 뭔가요? 뭘까요?
6: 이겁니다.
4: 그렇죠. All Star English. 네. 여러분의 이브닝 영어 친구.
6: All Star English 지금 출발합니다.
4: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스타 언니 박상원입니다.
6: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and welcome to All Star
4: English.
6: That's right. We have 언니 언니 in the house.
4: 와, 안녕하세요.
6: 네, 언니. 네. How are you? How was your 추석?
4: 그저 그랬어요.
6: 그저 그랬어요. 네.
4: So so.
6: So so. 네. So so's good. 네. 네. 원래 뭐 그냥 하는 거대로
4: 네,
6: 했고.
4: 그렇죠 뭐. 네. 네.
6: That's good. That's good. 네. 일단 뭐 big hello to everybody listening to us on the radio. 우리 지금 너튜브에 벌써 지금 난리 났습니다. 네. Everybody hello. 근데 지금 이 문자 한번 읽고 우리 쇼를 시작할게요. 우리 엘리아나님은요 상 3등을 찍고 코난을 봐야 하기 때문에 가야 합니다 라고 하네요. 자, 우리 엘리아나님 이거는 혼내야 됩니다. 어디를 가요 지금. 네, 코난을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네. 코난 저희가 역할 해줄게요. 그 코난 그 음악 뭐지?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엘리아나님 어디 가지 마세요. 저희랑 함께 하세요. 왜냐면 코난보다 올스타가 더 재밌어요. 왜 이렇게 말하기 어렵지? 코난보다
4: 괜히 그러면 거짓말하는 것 같잖아요. 나, 사실이니까 그냥 사실, 오세요.
6: 사실입니다. 네. Because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You know, these days we have our hands in our phones pretty much all day, right? 네, 저도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뭐 제 모습만 계속 조회수 올리려고 이게 돌려보고 좋아요 누르고 네, 하고.

0: 그렇군요. 네. 아 근데 뭐 올스타 쇼츠뿐만 아니라 I watch all kinds of a lot of these short form videos. 저도 뭐 이 기타 치는 거에 관심이 있어서 뭐 연주하는 그런 영상도 올라오고요. Movie recommendations, right? 이 요즘 쇼츠로 그 예고편을 보여주고
1: 맞아요, 맞아요.
0: 안 그러면 막 이 좀 장면들 완전 사람 보게 만들게 하는 장면들 쇼츠로 네. 만들고요. And of course, parents out there 아시잖아요. Kids channels 하루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부스타분들은 어떻습니까? What kind of videos or shorts do you watch these days? 우리 언니는 뭐 어떤 거 봐요?
1: 저는요. 주로 BTS 콘서트 많이 보고요.
0: 야, 재밌죠.
1: 매일매일 봐도 매일매일 재밌더라고요. 저는 네. 여행 관련된 콘텐츠도 많이 보고요.
0: 네.
1: 맛집 빼놓지 않고 보고
0: 재밌죠.
1: 있고. 네, 그리고 저는 또 요즘도 운동을 막 시작해서 운동 관련해서 내가 잘 하고 있나
0: 맞아요.
1: 어떤 부위를 어떻게 하는 게 맞나 그런 것도 좀 보고
0: 맞아요.
1: 그리고 자기 전에는 항상 그리스 로마 신화를 들으면서 자거든요. 그런데
0: 무슨 오디오북 같은 거요?
1: 뭐 그러니까 영 이제 이거 너튜브를 틀어놓죠. 그런데 항상 듣다가 잠들어가지고요.
0: 네.
1: 아직까지 제우스가 7번째 결혼하는 것까지밖에 못 들었어요. 굉장히
0: 효과적이네. 와우, that's effective. 여러분 혹시 밤에 잠이 안 오면 Greek mythology. 네, brought to you by 언니 언니. 진짜 좋은 뭐
1: 진짜 잠 안 올 때 추천 하나 더 해드릴까요?
0: 네,
1: 삼국지도
0: 완전
1: 진짜 듣다 보면 지겨워서 잠.
0: 슬립 요정이네요. 슬립 요정. 근데 생각보다 우리 언니 뭐 너튜브 많이 보시네요.
1: 네.
0: 좀 많이 하시고. 네. 근데 that's people these days 다 그렇습니다. Right?
1: 맞아요. 저처럼 이렇게 뭐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유용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0: 맞아요.
1: 때로 자극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0: So these days instead of chasing views or sensational content, right? There are channels that give people useful advice that they really need. 이런 아주 뭐지 그 사람들한테 막 자극적인 막 도파민 올리는 이런 영상들보다 진짜 필요한 말 주는 그런 쇼츠 콘텐츠도 엄청 많거든요.
1: 네.
0: 자, one of these channels became very popular in the US but also is getting a lot of attention in Korea too. 바로 Rob Kenny의 아빠 관련 영상이 그렇게 인기래요.
1: 네. 네.
0: And what makes Rob's story so special is a little bit about his story. His parents got divorced when he was 14, so he had to figure out a lot of things on his own without his dad around.
1: 네,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한번 찾아봤는데
0: 네.
1: 뭐 이혼이나 아니면 뭐 헤어짐 뭐 때문에
0: 네.
1: 아빠가 없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0: 네.
1: 그런 아빠한테 뭐 배우거나 조언을 구하기 어려운 아이들한테 내가 모두의 아빠가 되어주자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0: 맞아요. 근데 이게 진짜 따뜻해요. 사람들의 엄청 그 감동 포인트.
1: 맞아요, 맞아요.
0: 그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 드라마 그 응팔이거든요.
1: 네.
0: 응답하라 1988인데 거기 한 장면이 그 선우 캐릭터인데 선우 엄마가 선우 막 얼굴 막 다친 막 보고
1: 맞아요.
0: 너 왜 이래? 막 학교에서 싸우나라고 하면서 엄청 혼나는데 아니 면도하면서 끌켰어라고 하는데 근데 아빠가 없거든요.
1: 맞아요.
0: 그 아빠를 아빠가
1: 있어서.
0: 못 가르쳐서 막 사람들 보면서 울었는데 진짜 이게 감동 포인트이긴 합니다.
1: 네, 네.
0: Right? And that's what his channel is about, right? 뭐 이런 타이틀요. Dad, how do I? 아빠, 이걸 어떻게 하지? And then 끝에 뭐 iron a shirt, right? 뭐 셔츠 다리는 법. 네. How to shave properly? 제대로 면도하는 법. 뭐 unclogging a sink. 와, 이거 진짜 요즘은 누구나 남자 여자 상관없이 네 이거 싱크대가 막혔을 때 뚫을 수 있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와이프도 잘합니다.
1: 네,
0: 네 뚫을 수 있는데 근데 옛날엔 그 이미지 있잖아요. 이거는 그 집에 뭐 남자가 or 아빠가 해야 된다. Or changing a tire. 네, 타이어
1: 모르겠죠.
0: 교체하는 네. 법은 나도 모르는데. 우리 분명히 아빠도 모를 거예요. 네, 아빠
1: 맞아요, 맞아요.
0: 타이어 바꿀 줄 알아라고 물어보면 분명히 뭐 그걸 뭐 그냥 뭐 보험 전화하면 되잖아라고 할 건데. So simple things that can be very useful for not only kids but also adults as well. 이 영상들로 많이 사람들이 위로받고 이 고맙다는 이 선풀을 단다고 합니다.
1: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극적이고 막 재밌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는 이런 컨텐츠가 좀 더 많아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0: 네.
1: 이미 있어요.
0: 그렇죠.
1: 올스타 잉글리시 들으시면 되잖아요. 보시면 되고. 그렇죠.
0: 아 맞네. 맞네. 올스타인데 전 다른 아니 올스타 있어요. 올스타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0: 그건 알잖아요. 뭐 다른 거 저도 모릅니다. 뭐 올스타 이 정도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랍 케니보다 뭐 그렇게 감동적인 포인트는 못 주지만 영어는 확실합니다. 알겠죠? 네, 그것만 믿고 오세요. Alright, 그러면 선풀 좀 달아줘. 제가 아까 선풀이라고 했잖아요. 선풀이 뭘까? 네, 이런 말 합니다. 특히 이제 너튜버들이 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채널 이런 채널이고요. 끝에 하는 말 댓글로 응원 좀 해주세요. 뭐 선풀 좀 달아주세요. Show some love in the comments.
1: Show some love in the comments.
0: 지역하면 사랑을 보여줘. 네, 네. 댓글도 통해. 그렇죠. 뭐 좋은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Leave a nice comment.
1: Leave a nice comment.
0: 그리고 아까 저 love 말 단어 한 번 더 쓰고 뭐 선풀 좀 달아줘. Show some love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1: Show some love.
0: 네.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 부스타들은 항상 우리 올스타 뭐 저랑 뭐 부기랑 언니랑 뭐 한이 형 always showing love. In the comments, 우리 부스타 뭐 스타일대로 네, 항상 하니까 저희는 every day, always, very, very thankful. 네. Alright, welcome to the Tuesday edition of All Star English. 오늘 재밌는 코너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Up first,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a fun little balance game that we have, of course, joining us Tuesday with 언니 언니. 세대마다 어떻게 생각이 다른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부스타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1: 네, 그리고 여러분이 기다리는 EPQ, 전국민 영어 한마디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Easy Peasy Quiz, 객관식 문제라서 어렵지 않습니다. 세 문제만 맞추면 푸짐한 상품 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전화번호 저장해놓으세요. 051-744-6601 6시 45분쯤 그때 음악이 나갈 때 전화주세요 라고 외칠 거니까 그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Don't call now. It will not count. Alright, moving right along. 다음으로 코너 속의 코너 날씨 요정 보시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웨더페리스팩 날씨 요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우선은요, 많은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요, 오늘 오전에 비가 추적추적 조금 내렸습니다.
2: 네.
0: 아시나요?
2: 네네, 저 그때 산책하고 있었거든요.
0: 다 아시는군요. 네. 네네, 비가
3: 어제,
0: 왔어요.
3: 어제 비말 했어요?
0: 네?
3: 어제 비 소식 돼서 전날 했습니까?
0: 아니요. 원래는 먹구름만 낀다고 했는데 오늘 비가 조금 왔습니다.
2: 어, 네. 달지님이 어제 난류가 말한 대로 오늘 네. 비 오다 맑아져서 너무 신기하다고 하신대요?
0: 달지님 이런 거는 거짓말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비 온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어, 했었나요?
2: 이게 뭐죠?
0: 먹구름이 낀다고 제가 기억을 했는데 다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달지님 감사합니다. 저를 보호해주는 분이 계시네요. 아니,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내일 날씨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은 완전히 화창한 날씨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Tomorrow the low will be 17 degrees and the high will be 29 degrees. 오늘 그 최저 기온이 21도였거든요. 근데 내일은 최저 17도로 무려 4에서 5도 가까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대신 최고 기온이 오늘은 이제 그 27도였어요. 근데 2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꽤나 크겠다. 이거를 조금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English expression이 뭐냐면 drizzle입니다. 이게 비가 추적추적 내리다, 이슬비가 내리다인데
3: 네. 비말 그 비 대해서 말할 때 그거군요.
0: 네네네.
3: 그럼 그 커피 후에 시럽 뿌려주는 거 그걸 드리즐 아니에요?
0: 그것도 되지 않을까요?
3: 난 그 네. 생각밖에 안 나서.
0: 그거 아니에요. 네, 비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문으로 it drizzled a bit this morning, but tomorrow will bring crisp and clear skies all day. 네, 내일은 화창한 날씨로 되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스터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하플 백진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terskai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Sunny 100 floor observatory.
3: 네, 자 아까 달지님이 어제처럼 날려가 말한 대로 비 오다가 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0: 네네네.
3: 근데 달치님이 잘못 들었나? 분명히 우리 날씨 오정 그 말 했을 건데 내가 잘못 들었나? 자, 여러분 날씨 오정이 비 소식을 말 했을 가능성이 더 큽니까? or 달치님이 잘못 들을 가능성이 더 큽니까?
0: 네. 다시 좀 플레이백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나가서 다시 내일 어제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네. 네. 근데 우리 진리님도 잘생긴 날씨 오정님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어제 비 얘기하셨던가요? 여기도 질문으로 물어봅니다.
0: 다 플레이백 할게요.
3: 자, 우리 VAR 다시 돌립시다. VAR 다시 돌립시다.
4: 부산 영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조한입니다. 제가 제일 큰 스타를 맡고 있는 올스타 잉글리시 즐기고 계시나요? 더 재미있게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노래 끝을 잡고 코너에 참여하시면 저와 함께 팝송으로 영어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저와 함께 부를 노래는 들리시나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집에서 전화기만 준비해 주세요. 전화는 제가 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민수 Take It Over.
5: Yes, sir. 꼭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는 분들은요. www.befm.or.kr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 클릭, All Star English tab 클릭, and last but not least Notice tab 클릭 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4: 매주 수요일 All-Star English에서 만나요.
6: 생각이
5: 그건 네 생각. That's what you think.
7: 그건 네 생각이고.
6: 그건 네 생각이고.
5: 알겠지만 그건 Welcome to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A fun little Would You Rather balance game we have with our listeners. We get to see how generations choose on various topics and all the while practice a little bit of English.
2: 예, 세대별 선택도 알아보고 내 생각도 나누고 영어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부스타 여러분도 둘 중 하나를 골라서 보내주시면요.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 중 뽑아서 올스타에서 푸짐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5: 네. Now before we get into today's topic, 저희가 아까 시작했을 때 네. 우리 부스타분들 어떤 영상 뭐 자주 봅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네. 뭐 너튜브의 쇼츠나 영상. 우리 달치님이 영상은 영어 공부, 꿈 이루기 같은 유익한 걸 주로 보고 쇼츠는 그냥 웃긴 거 봅니다 라고 하네요. 아 영상은 그러면 올스타 생방송 보고 쇼츠로도 올스타
2: 그러게 보겠네요.
5: 그러면 보겠네요. 네, 딱 그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올스타에서는 꿈과 희망을 우리 부스타분들 이루기 위해 도와주는 그런 방송 인가?
2: 네 맞습니다. 네.
5: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장님. 네네네. 네, 우리 부스타분들 다 이제 영어는 나 완벽하게 정도 뭐 아니더라도 편해지고 싶은 네 그걸 위해서 튜닝 하잖아요. 그걸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항상 도와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오랜만에 기분 나쁘다라고 하기보다 네 아주 웃긴 멘트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우리 선풍기 커버 언제 다시 원님이 말합니다. 아까 우리 날씨오정 있었을 때 네, 이 말을 했거든요. 두 분 머리가 똑같은데 누가 누굴 따라하는 거죠? 크크크크라고 왔습니다. 네, 선풍기님 뭐 언제까지 그 선풍기 커버를 씌울 건지 저희 궁금하고요. 네, 다 씌우지면 연락을 꼭꼭꼭 주세요.
2: 혹시 바꾸지 않으실까요? 네. 선풍기 커버 다 씌웠어.
5: 다 씌웠어. 완료라고 뜨면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2: 오늘은 백만장자 밸런스 게임입니다. 오, 백만장자. 오, 말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5: 아, 재밌겠다.
2: 뭐 직장인들한테 꿈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아마 이 대답 많이 나올 거예요. 로또 당첨이요. 백만장자가 되고 싶어요.
5: That's right. I guess it says a lot about how hard it is to build real wealth these days. And even here in Korea, you know, people's idea of what it takes to be rich is getting you know, higher and more difficult to achieve. 그렇죠?
2: 아유, 맞습니다. 사실 이제는 뭐 10억 있으면은 와, 진짜 부자다. 이렇게 생각은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5: 네.
2: 그래도 10억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5: 그렇죠. 네.
2: 어쨌든 한국에서는 뭐 20억, 30억 원 이상이 있어야지 뭔가 네. 부자의 기준으로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5: 진짜 거기서 진짜 뭐 1분의 아니야. 퍼센트 뭐 0.004%만 진짜 받을 수
2: 너무 내려갔잖아요.
5: 아니 그래도 right? But

0: But here's the interesting part. Only 36% of American millionaires actually feel wealthy, right? 진짜 이렇게 피부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이 부자, 난 네. 부자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서는요, 36%밖에 안 된대요. Amongst millionaires, right? So 64%, that means they don't even consider themselves rich. Some of them even basically say, I'm a millionaire, but I don't feel rich. 기분 나쁩니다.
1: 네.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백만장자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0: 네.
1: 몇십 년이 흘렀으니까 당연히 네. 물가라든지
0: 뭐 인플레이션이랑 이런 거 다 올라가니까.
1: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요즘 미국에서는 얼마 정도 있어야 부자라고 느끼는 건가요?
0: 자, these days Americans they say they need an average net worth of $5.3 million to feel financially successful. So these days 요즘은요, $1 million doesn't necessarily feel like a huge fortune anymore. 뭐 적어도 이 72억 원, right? 이 그 뭐지, current exchange rate로 네. 하면요. 72억 원 정도는 있어야 이 백만장자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백만장자라고 하면 와, 진짜 부자다라고 하잖아요. 네. And there's another catch. A lot of millionaires don't actually have millions sitting in cash. 이거 진짜 저는 이거 듣고 아니 뭐 집에 그냥 수영장 사이즈 그 돈에 그냥 막 돈 있어 막 점핑 해가지고 수영장 안에 돈 많이 이렇게 수영하는 거 그런 장면 너무 많아 많이 봐서 그런가요? 나는 밀리언어스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1: 아니 돈에 세균이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그런?
0: 아니 왜냐면 어렸을 때 혹시 우리 부사분들 중에 그 이게 오리 가족 네 오리 가족 이 뭐지 그 만화가 있었는데 진짜 부자 그 오리 삼촌이요 그 집에 엄청 큰 방이 있는데 이렇게 열어서 다이빙을 해요
1: 네?
0: 밑에 다 금 색깔로 된 이렇게 동전 같은 게 있거든요 아. 저는 뭐 부자 되면 저렇게 할 수 있다라고 희한해 뭐 옛날 뭐 그냥 어리민수 바보라서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부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1: 네. 네.
0: 그럼 언니야, let me ask you this. If you became a millionaire, would you keep working or would you quit your job? 만약 백만장자가 된다면 계속 일할 겁니까? 안 그러면 뭐 그만둘 겁니까?
1: 사실 이 질문이 있잖아요.
0: 네.
1: 제가 일한 지가 30년 정도가 됐거든요.
0: 와,
1: 그래서 진짜. 딱히 안 해도
0: 베테랑이다.
1: 딱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0: 네.
1: 그렇지만 사실은 뭐 예. 일이 또 너무 없으면 사람이 좀 예, 뭐 안 좋잖아요.
0: 맞아요.
1: 저는 뭐 돈과 상관없이
0: 네.
1: 우리 부스타들이 제가 나오는 걸 원한다면
0: 네.
1: 예, 계속 방송하겠습니다.
0: 네. 네. 저는 우리 부스타들 원하든 말든 저는 계속 나올 겁니다. 네.
1: 원하든 말든이라뇨.
0: 나오시겠죠. 네. 근데 저는 저도 똑같이 이기란다. 왜냐면 영어로는 win a million dollars. 로또를 이기는 거거든요.
1: 네.
0: 네. 근데 한국에서는 로또 당첨되는
1: 네네네,
0: 거잖아요.
1: 네네, 맞아요,
0: right? You
1: 맞아요.
0: get like selected randomly for the lotto. 근데 저는 똑같이 너무 이게 뭐 저는 이제 로또 이겼어요. 너무 뭐 티내기 싫어서. 네. 그래서 똑같이 그냥 일상했던 것처럼
1: 일상 그대로,
0: 네, 그대로 네.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혹시 여러분 뭐 이렇게 말했는데 갑자기 내일 안 나오면 일단 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1: 네.
0: 네. 자, let's get it. 그러면 오늘의 백만장자 밸런스 게임 첫 번째 주제 갑시다. Which would you rather have? Would you rather have dinner, one-on-one dinner with Yensin Hwang or go to space with Elon Musk?
1: 네, 둘 중 뭘 더 하고 싶나요? 젠슨 황과 단둘이 저녁 먹기 vs 일론 머스크와 우주 가기.
0: 여러분, 지금부터 의견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깨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오늘 아주 재밌는 밸런스 게임 참여 가능합니다.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방금 옌센이라고 했거든요.
1: 네,
0: 젠센입니다. 이 J가 Y 소리 내는 거 어느 나라 언어였든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젠센 황. 네. 자, 언연이 일단 둘 다 누군 줄 알잖아요. 너무 큰 이름이라서, right? Big name들이라서요.
1: 네.
0: Jensen Huang and Elon Musk. 근데 for those that might not know who Jensen Huang or Elon Musk is, 일단 어느 정도 부자인지 저희가 설명 간단하게 드릴게요. According to the most recent 2026 Forbes list of the most richest people on planet Earth, sitting at number one,

0: Elon Musk.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space 땡, 뭐 테스 땡 있잖아요. So he's sitting on roughly 이거 어떻게 읽지? 0000000. 자, $929 billion. 네, 이거 한국 돈으로 이 환산하면 이것도 한국어로 어떻게 읽지? 0000. 1254조.
1: 네.
0: 조입니다. 여러분 진짜 나도 줘. 제발.
1: 돈이 이 정도 있으면 뭐 그 돈이 돈 같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냥.
0: 맞아요. 네. 네. 코도 풀고 돈으로. 네. 뭐 식탁 닦고 그렇게 하겠죠. Number two, Jeff Bezos of Amazon. 네. He's at about $369.6 billion. And that's 499조 원 됩니다. And number three, Larry Page of 구땡, he's around $282 billion. 네, 약 382조 1. 네, sorry, 381조 원 정도 됩니다.
1: 그러니까 일단 조가 넘어가면 우리는 돈 단위가 어떤 건지 감도 안 오잖아요.
0: 진짜 그 정도 돈 갖고 있으면요. 뭐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개미처럼 보이겠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1: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0: 그렇죠. 네.
1: 일단 이 둘 중에서 네. 예, 우리 에브리데이 스타는 뭐 하고 싶어요?
0: 일단 젠슨 황 dinner or go to space with Elon Musk. 여러분, 민수면 음식이지. 저는 전혀 먹겠습니다. 왠지 젠슨 황이 당연히 뭐 쏘겠죠? 쏘겠죠? 뭐 그렇죠.
1: 그렇겠죠.
0: 제가 젠슨 황님한테 저녁
1: 아니 근데
0: 같이 저녁 먹어요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쏘겠죠?
1: 아 근데 민수 씨가 쏘면 네. 되게 더 멋있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아, 미스터 황, 친한 사이 뭐 되니까. 젠슨, 젠슨, 네. 네. calm down, calm down. I got this.
1: 아니 젠슨이 부산 오면 우리 네. 민수 씨가 회 한 접시 대접하는 거 어때요?
0: 일단 진짜 네. 부산 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아시죠? 네. 젠슨 황이 한국 방문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가서 젠슨, 젠슨 막 부르고 날렸잖아요.
1: 네.
0: 일단 If you come down to Busan, I will be your personal tour guide. 네, 우리 맛있는 거 많이 먹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1: 저는 3분기 커버 언제 다시 오님이랑 똑같은데 네. 이분은요. C 선택하셨어요. 안 갑니다. 귀찮아요. 라고 하셨는데
0: 이 게임 룰을 잘 모르시네요.
1: 둘 중에 하나 꼭 고르셔야
0: C가 되는데 C가 없었습니다. 네. 네.
1: 저는 사실 둘 다 못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둘 다인데
0: 네.
1: 일단 저도 모르는 사람이랑 만나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하거든요.
0: 맞아요.
1: 거기다가 일단 저랑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0: 일단 영어라니까.
1: 그래서 네. 일단 굉장히 생각만 해도 피곤하고요.
0: 네.
1: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 저는 사실은 뭐 먹는 거는 있잖아요.
0: 네.
1: 제가 제 돈으로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젠슨왕과 단둘이 먹고 싶지 않고 우주는 제가 제 돈으로 가기엔 조금 네, 힘들더라고요.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진 않는데
0: 네.
1: 그러니까 우주를 한번 가볼 수 있다면 저는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0: 그렇죠. 네. 네. 근데 저는 다시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게 너무 이게 좀 어린 생각이도 될 수 있는데요. 가끔씩 뭐 어디서 오는 막 손님이 온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 거기 뭐 이 그 아는 사람이 뭐 과자 만드는 회사에서 일한다는데 오면 뭐 과자 들고 올까? 라고 막 기대할 수 있잖아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일론 머스크 온다고?
1: 차?
0: 차 한 대 줄까? 이걸 기대하고 그럼 나 다시 바꿀게 바꿀래. 저는 일론 머스크로 가겠습니다. 네.
1: 아이고 안 그래도 다은님이요. 아까 젠슨왕과 단둘이 저녁 먹게 하셨잖아요.
0: 네.
1: 사드리고 다음에 더 큰 걸로 받으면
0: 맞아요.
1: 네, 이렇게 하셨네요. 네.
0: 뭐 그 뭐지 stocks. 네. 이런 거 안 받는데 괜찮아요.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1: 이렇게 행복한 표정은 네. 제가 그날 못 본 것 같습니다.
0: 스탑. 너무 감사합니다.
1: 이것 봐. 돈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생각만 해도 이렇게 사람이 밝아져.
0: 네. 네. 부장님은 민수에게 왜 줍니까? 라고 하는데 부장님 저 그냥 상상만 하면 되잖아요. 네, I'm happy right now. Just leave me be. 네. 자, 여러분 근데 이런 분들 진짜 사람들이 돈 내고 왜냐면 이분들한테 뭐 코칭 받거나 advice, right? 이렇게 받고 싶은 왜냐면 성공한 분들이잖아요.
1: 네, 네.
0: right? 우리 젠슨 황, he actually doesn't do one-on-one meetings with his direct reports. 젠슨 황은요. 직원들과 1대1 미팅을 하지 않는다고

0: 합니다. 네. 직원들도 나 젠생왕이랑 같이 일하면 그분한테 막 엄청 막 advice 막 받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데 1대1은 안 된대요.
1: 네.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도요. 네. 뭐 보고 체계 같은 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답을 아는 사람한테 바로 물어보라고 한다네요.
0: 네.
1: 그리고 만약에 회의에서 내가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그냥 나가도 된대요.
0: 아.
1: 이 남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게 오히려 무례하다고 했다네요.
0: 이거는 이 에티켓 좋다. 네. 자, 여러분 real quick. 방금 뭐 이 코칭, 뭐 상담, right? 뭐 회의할 때 자주 쓰는 영어 표현들도 몇 개 있긴 있습니다. 뭐 혹시 우리 저희들 아니면 나중에 혹시 부스터분들 뭐 젠슨 황이나 일론 머스크 만나게 되면 뭐 이런 말 쓸 수 있습니다. 뭐 아까 우리 1대1 미팅 했잖아요. 네. 이거는 one-on-one이라고 합니다. 1대1은 영어로 one-on-one.
1: One-on-one.
0: 그래서 뭐 우리 둘이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Can we have a one-on-one?
1: Can we have a one-on-one?
0: 네. 이거 저희 부장님이 말할 때 좀 사실 무섭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혹시 사람이 있는 데서 하면 안 돼요? 라고 항상 말하고요. 네. 그리고 미팅할 때 우리 그때 말했던 거 뭐 진행 상황 좀 체크해볼까? check-in이라고 합니다. check-in. 네. 그래서 let's have a quick check-in on that project. 우리 아까 그 프로젝트 잠깐 진행 상황 좀 얘기하자. Let's have a quick check-in.
1: Let's have a quick check-in.
0: 그러니까 check-in 똑같은 표현으로 touch base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우리 5번만 짧게 뭐 우리 업데이트나 이런 거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Can we touch base for 5 minutes?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1: Can we touch base for 5 minutes?
0: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부스터분들 Elon Musk or Jensen Huang? 네. Who would you rather have this one-on-one with? 우리 너그루님은 1조만 있어도 하루에 65만 원씩 65만 원씩 지구가 탄생... 잠깐 이거 어디서... 이거 마침표가 있어야 돼요? 혹시?
1: 65만 원씩
0: 네.
1: 지구가 탄생할 때부터 써도 돈을 다 못 쓴다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써도 못 쓴답니다. 하루에 그렇게, 65만 원씩 써도.
0: 그렇게 네. 생각하니까 뭐가 우울해지네요 제가. 자 여러분 keep sending the messages in while we move on to topic number two.
2: Round two.
0: 자, 두 번째 밸런스 게임입니다. If you could pick just one. 아시겠죠? 우리 부사분들 C 옵션, 세 번째 옵션 없습니다. 1번 or 2번 무조건 골라야 됩니다. Would you rather have A. Elon Musk's fortune or B. Warren Buffett's brain?
1: 네, 둘 중 딱 하나만 고른다면 일론 머스크의 재산 vs. 워런 버핏의 두뇌.
0: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의견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깨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오늘 네 밴스 게임 참여 가능합니다. 뭐 이거는 쉽죠. Too easy.
1: 네, 어떤 거예요?
0: 네, 바로 number one, Elon Musk's fortune. 왜냐하면 워런 버핏의 뇌를 가져더라도 일은 해야 되잖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1: 아니잖아요.
0: I'm not the only
1: 그래요.
0: one. 맞아요.
1: 그래요.
0: 우리 부사들 don't lie. Don't lie. Warren Buffett님의 브레인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일은 해야지 그 Warren Buffett의 돈이 생기잖아요.
1: 잠깐만요. 네. 김수진님이 근데 머스크는 회사 재산으로 다 돌려놓지 않았나요? 하는데.
0: 그래요? 이분 집에 뭐 없어요? 그러면 좀 생각이 달라지는데 Then my choice differ, right?
1: 근데 두둥님도요 네. 일론은 좀 돈은 많아도 이미지가 별로라 전 워런 버핏의 브레인을 갖고 싶다 이렇게 하셨네요.
0: 네, 자 여기서 일론 머스크의 이미지 말 없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fortune이라고 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의 돈.
1: 그치, 돈만 가지는 거잖아요.
0: Now, here's something interesting. When millionaires were asked what changed when they got money, 자, 부자 되는 순간 뭐가 바뀌냐고 물어보면요. One said, I buy organic strawberries now. 나 이제 유기농 딸기 사 먹어. 네. 저도 유기농 딸기 가끔씩 사 먹거든요.
1: 뭐 올게니 먹거든요.
0: And some millionaires still just live simple lives. They cook at home and they keep investing.
1: 맞아요, 맞아요. 뭐 돈이 많은 사람, 백만장자의 이미지 하면 얼핏 생각하면 뭐 스포츠카라든지 뭐 전용기 이런 거 생각할 것 같잖아요.
0: 당연하죠, 아니에요?
1: 그런데 요즘은 좀 평범한 집, 뭐 퇴직 연금, 주식, 계속 일하기에 네. 가깝다고 하네요.
0: 저는 뭐 주식 빼고 이거는 다 그러면 똑같네요. 뭐 일론 머스크랑. Now, for ordinary people, financial freedom. 자, 이 표현 financial freedom, 경제적 자유. 와, 이 말만 들어도 너무 좋잖아요. As well, having more money are what they want most. But for many millionaires, it's actually

0: time and freedom. 네, 시간과 자율성을 너무 갖고 싶다고 하네요. They'd rather have more control over their time than simply having more money. 자, 이거는 그분들만 얘기할 수 있는 말일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이 미국의 백만장자 80% 이상이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율권을 얻었을 때 네. 아, 비로소 진정한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느낀다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네. 백만장자들이 면접을 볼 때 하는 질문이 하나 있다는데 네. 에비데스트 한번 듣고 대답해 보세요. 지금 통장 잔고가 0원이 된다면 내일부터 당장 뭘 하실 건가요?
0: 일단 0원이라고 그런 일은 없을 건데 당장 저한테 돈을 안 보낸 분들한테 바로 연락할 겁니다.
1: 굉장히 기발한데요. 와, 참신하다.
0: 죄송한데 돈이 입금 안 됐습니다. 어디 있죠?
1: 와.
0: 네. 분명히 와, 뭐가 심각하다. 잘못됐을 겁니다. Something went wrong. So I would call and ask for my money. Where is my money? Give me my money. 네.
1: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신고부터 해야 되네요. 왜 갑자기 통장 잔고가 0원이 됐지.
0: 네. 6천 원 있어야 되는데 0원입니다. 왜 그렇죠?
1: 근데 네. 저는 있잖아요. 이 통장 잔고가 0원이 된다면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네. 그냥 제가 그냥 파산을 한 거로 생각을 했거든요. 아, 돈이 없는 걸로.
0: 네.
1: 그렇다면 뭐 할 게 있나요? 당장 돈 벌러 나가야죠.
0: 그렇죠. 네. 네. 이제 특히 이제 가족 있는 분들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그렇습니다.
1: 불안불안하죠.
0: 맞아요. 네. 자, real quick. 뭐 두 가지 옵션 중 뭐 자신의 뭐 선호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밝힐 때는 쓰이는 영어 표현이 있거든요. 왜냐면 봐봐요. 뭐 would you rather have time or I mean money or freedom, right? 아까 우리 그 뭐지 이 백만장자들한테 뭐 돈을 갖겠습니까? 자유를 갖겠습니까? 네네. 라고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So, I'd rather A than B. 네, 나는 B 하느니 차라리 A를 할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뭐 나가는 것보다 차라리 집에 있을래. I'd rather stay home than go out.
1: I'd rather stay home than go out.
0: 뭐 운전하느니 차라리 걸을래. I'd rather walk than drive.
1: I'd rather walk than drive.
0: 맞아요. I'd rather watch All-Star English than Conan. 엘레나님 아직 계시죠? 네. 저 뒤끝 장난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우리 부사분들 일단 어떤 쪽을 골랐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주님이 통장 잔고 0원이면 부모님 집에 갈게요. 네. 아, 역시. 네. 그럴 수 있죠. 저도 부모님 집 갈 것 같아요. 진짜 영원이면. 엄마.
1: 아유, 부모님 무슨 죄야.
0: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두둥님은 일단 서울역에 내 자리 하나 맡아놓고라고 하네요.
1: 싫어요.
0: 일단 그거는 너무 그냥 기업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어떻게라도 해야죠. 네.
1: 맞아요.
0: 네. 우리 다은님, 엄마 나왔어. 아, 그게. 아 그냥 그렇게 됐어 라고 이렇게 말하네.
1: 엄마 그냥 아유 대팔자야 나가.
0: 네. 아 근데 우리 희수님이 아까 뭐냐면 뭐 백만장자들은 저는 이제 뭐 유기농 딸기 사요. 네. I eat organic strawberries now 라고 하는데 우리 희수님이 I'm not a fan of strawberries. 저는 딸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하네요. 우리 혹시 희수님 이 백만장자보다 더 위에 있는 백만장자보다 더 위가 뭐죠?
1: 천만장자.
0: 천만장자?
1: 뭐 그런 말이 있나요?
0: 희수님? 일단 뭐 우리 자주 친해집시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messages. Keep them coming in. 혹시 메시지 놓쳤으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2부에 문자 요청이 챙기니 keep those messages coming in. Like I said, alright? 자, let's get it. 다음으로 오늘의 easy peasy quiz 갈게요. Ladies and gentlemen, here it is.
1: 도전 안 하면 아쉬울 걸 이지 피지 퀴즈. 실시간 전화 연결 즉석 레벨업 영어 퀴즈 시간인데요. 총 3문제만 맞추면 됩니다. 푸짐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죠?
0: 엄청 푸짐하죠 선물이. If you get the first question correct, a coffee coupon is yours. Second question, if you get that right, chicken combo going your way. And the third and final question.

0: question. If you get that correct, a 50,000 won department store gift card.
1: 맞습니다. 1번 맞추면 커피, 2번 맞추면 치킨, 3번까지 맞추면 백화점 상품권 5만 원까지 다 드립니다. 지금부터 노래 짧게 나가는데 우리 에브리데이 스타가 전화주세요 하실 때 제일 먼저 전화주신 분 연결하겠습니다.
0: 자, 여러분 전화번호 이겁니다. 051-744-6601 051-744-6601 지금 전화주세요! 자, 루시가 부릅니다. 조깅.

0: All right. We are going to meet today's contestant for EPQ. 오늘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2: 아,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저는 두 아이 엄마,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 엄마, 그 남이라고 합니다.
0: 남이님.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Welcome, welcome. 자, 오늘의 EPQ 도전자가 됐습니다. 지금 기분 어때요?
2: 좀 많이 떨려가지고 지금 생각보다 막 들을 때랑 그냥 이렇게 제가 직접 연결할 때랑 많이 떨리네요.
1: 근데 떨지 않으셔도요. 네. 저희 에브리데이 스타가 문제를 내주실 때 충분히 힌트도 많이 드리고 하니까요.
0: 네. 그리고 남인님 이게 두 아들 둘 다 중학교 두 아이 다 중학교 있다고 하셨나요?
2: 중학생 고등학생이요.
0: 중학생 고등학생 일단 부르세요. 엄마 도와줘야 되니까 그죠? 옆에서 같이 풀면 되잖아요.
2: 네.
0: 네. 혹시 옆에 네, 있습니까? 아이들이?
2: 학원
0: 갔어요.
1: 아쉽네요.
2: 학교로 마음이 얘기 났습니다.
0: 이 퀴즈 때문에 학원에서 나오라 하기 좀 그렇죠. 좀 그런가?
2: 네. 근데 엄마한테 달라고 카톡으로 얘기 났습니다.
0: 근데 남이님 네. 걱정 마시고요. 우리 충분히 남이님한테 힌트도 드리고 도움도 줄 수 있으니까 분명히 오늘 다 맞출 겁니다. 아시겠죠?
2: 네. All right. 감사합니다.
0: 네. Are you ready?
2: I'm ready.
0: All right. Let's get it. Question number one. 갈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Please choose the correct sentence. 네, 제가 문장을 하나 드릴 건데요. 알맞은 그 답변만 고르주시면 됩니다. Do you like pizza? 이 질문에 맞는 문장. A. Yes, I do. B. Yes, I am. C. Yes, I can. Or D. Yes, I have. 자, Do you like pizza?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셔야 되죠?
1: 정답은요?
2: 1번.
0: 1번.
2: Yes, I do.
0: Yes, I do. 맞습니다.
1: 네.
0: Correct.
1: 1단계 맞추셔서 우리 올스타가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남인님.
2: 감사합니다.
0: 이 정도 여유로 바로 맞췄는데 애들 연락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2: 네.
0: 학원에서 공부 열심히 해. 엄마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문자 보내주세요.
2: 네.
0: 자, 축하드립니다. 커피 쿠폰 going your way. 자, 질문이 Do you like pizza? 피자 좋아하세요? 네. 라고 물어본데 당연히 Yes,
1: yes I do.
0: 네. 라고 대답하죠. 자, 1단계 맞췄고요. 바로 2단계로 넘어갈 건데요. 2단계에 맞추면 뭐를 드리죠?
1: 치킨 세트가 걸려 있습니다.
0: 일단 남인님. 네. 남인도 치킨 분명히 좋아할 것 같은데 특히 애들 이 치킨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애들 위해 꼭 이 문제 맞추면 됩니다. 아시겠죠?
2: 네.
0: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Choose the correct sentence. So which sentence describes something happening right now? 네, 지금

0: 현재 진행 중인 내 알맞은 문장을 고르시면 됩니다. A. They is watch TV now. B. They was watching TV now. Or C. They are watching TV now.
1: 자, 정답은요?
2: 한 번만 더 들려주시나요?
0: 자, 네. 그들은 네. 지금 TV 보는 중이다. 이거는 네. 올바른 영어 문장 고르면 됩니다.
2: 네.
0: A. They is watch TV now. B. They was watching TV now. Or C. They are watching TV now.
1: 정답은요?
2: 3번.
0: 3번. 네, 네. C. They are watching TV now. 뭐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몇 퍼센트 확실합니까?
2: 한 60% 이상.
0: 아, 60% 이상이라고 하는데. 네. 네. 일단 맞습니다.
2: 아, 네.
1: 네. 아니, 저희가 너무 진지하게 예문을 읽어드려가지고 뭔가 함정이 있나라고 생각을 네. 하셨을 것 같은데 네.
0: 죄송해요. 왜냐면 네. 이 우리 방송 시간도 조금 살짝 채워야 돼서 네, 긴장감 네. 살짝 좀 더 줘야 되거든요. 아, 나미님 방 일단 congratulations 두 번째 맞췄으니까 네. 치킨 저희가 쏩니다.
2: 네. 네.
0: 맞습니다. 왜냐면 이 now 이 단어 지금 이렇게 계속 나왔는데 아까 네. 뭐 지금 뭐를 하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 을 말할 때는요. be 동사 플러스 동사 플러스 ing를 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see 네. they are watching TV now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자, 네. 이제 마지막 문제 딱 하나 남았습니다. 이거는 뭐가 걸려 있죠?
1: 네, 백화점 상품권 5만 원이 걸려 있습니다.
0: 오, 이건 꼭 맞춰야 된다. 나미 님.
2: 네.
0: 지금 어때요? 지금 기분 어때요?
2: 한
0: 발의 스릴링. 아, 아니 뭐 1, 2번 너무 쉽게 맞춰서
1: 맞아요,
0: 뭐 3번 맞아요. 이것도 뭐 괜찮겠지라고
2: 네.
0: 저희가 아니요 많이 도와줄 거예요. 자 네.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네. All right, listen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대화를 듣고 네 정답 맞추면 됩니다. Hey. Did you watch the Asian Games? I caught a few games. Oh, did you watch fencing? Oh, was it so exciting?
3: Exciting? It was a total 삐리리.
0: 자, 이 삐리리에 들어가는 표현을 골라주면 됩니다. A. Handshaker. B. Nail biter. Or C. Heartbreaker. 자, A, B, C 중에 일단 이 대화에서 그 펜싱 봤는데 뭐가 엄청 긴장되는 그런 순간이었어 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네. ABC 중에 엄청 긴장되면서 막 뭐를 뜯고 있다라고.
1: 그러니까 우리 조마조마할 때 우리 보통 이런 행동 많이 해요.
0: 맞아요.
1: 어른도 네. 하는 경우도 있고.
0: 아, 남이 지금 너튜브로 보면 답이 나오는데.
1: 네. 보기 한번 다시 불러주시죠.
0: 자, A.
2: 한 번 더 불러.
0: Handshaker.
2: Hand
0: B. Nail biter. Or C. Heartbreaker.
1: 우리 너무 긴장되면 어떻게 하죠? 뭘
0: 계속
1: 물어뜯게
0: 돼.
1: 뭘 물어뜯죠?
2: 넘버 2.
0: 네오 바이러?
2: 네, 바이러.
0: 아, 어머님 어떡해요? 아, 남인님 어떡해? 맞아요.
1: 네, 축하드립니다.
0: 맞습니다.
1: 3단계까지 맞추셔서요.
0: 네.
1: 네네. 올스타가 커피 쿠폰 치킨 세트 그리고 백화점 상품권까지 쏘겠습니다.
0: That's right. Congratulations.
2: 네.
0: 맞아. 뭐 엄청 긴장될 때 저희 그렇잖아요. 이게 손이 바로 입에 가고 막 손톱 막 뜯기 시작하잖아요. 너무 긴장돼서. 그래서 그거는 Heartbreaker는 그 GD가 부르는 Heartbreaker. 네, 이거고요.
1: 그런 노래가 있나요?
0: 있어요. 언니, 이게 진짜 노래 있어요. 부장님, 마지막 곡 GD Heartbreaker 틀어주세요. 아예 한 번만, one time. 은혜 나미님 축하드립니다. 선물 다 받아갑니다.
1: 네, 축하드려요.
2: 네. 감사합니다.
0: 자, 나미님 마지막으로 혹시 뭐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2: 아, 그냥 우리 저희 남편이랑 아이들한테 건강하고 항상 행복하게 잘 자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0: 아이고,
1: 네.
0: 네. 네. 나민 오늘 저희와 함께 해서 너무
1: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2: 자, 저 부산 영어방송 애청자예요.
0: 예!
1: 고맙습니다.
2: 선생님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온 가족도 네. 한번 다음에 또 도전해 주시면 네. 너무 좋겠어요.
0: 네,
2: 네 알겠습니다.
1: 네. 네.
2: 감사합니다.
0: 올스타만요. 다른 방송들 말고 올스타만 홍보해 주세요.
2: 올스타만.
0: 하시겠죠?
2: 네.
0: 자, 축하드립니다. 네. 네. 자, 오늘의 EPQ 우리 나미님 네. congratulations.

0: Congratulations to you. 자, 우리 1부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우리 언니 언니한테 바이 해야 됩니다.
1: 네. 네. 아, 오늘 뭐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겠지만 네. 백만장자 되는 상상 막 했잖아요.
0: 여러분 이 성공은

0: FM 부산 영어 방송.
1: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The time is now 7 o'clock.
9: 부산 아지매.
10: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9: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0: 오이소 보이소
9: 영어 하이소. 진짜 대니얼 사원은 또 늦는 거야. 이거 진짜 안 되겠네.
11: Sorry. I'm late. I'm so sorry.
9: 아니, 이봐요, 대니얼. 성인이니까 책임감 있게 좀 일찍 일어나고, 어? 좀 그렇게, 어?
11: Oh, 부장님. I'm so sorry. Traffic was really bad because it was rush hour.
9: 아니, 대니얼,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무슨 지하철이 어떻게 막힌다고 그래요?
11: The subway was packed because it was rush hour.
9: 아, 그런데 그 어제까지 하기로 했던 보고서, 그건 어디 있죠?
11: I finished it all yesterday and left it on my desk. Let me see if I can find it. I worked late last night to get it finished.
9: 어제 5시 55분부터 딱 준비하고 있다가 6시 땡 하고 우사인 볼트처럼 뛰어나갔잖아요. 설마 아직 다 완성 안 하고

0: 거예요.
1: Oh, I'm so sorry. I can finish the report within this week. I've got a friend's birthday party tonight, a get-together with my surfing group tomorrow, and a running club gathering the day after that.
2: 아니, 진짜 이거 보자, 보자 하니까 안내를 보자기로 보는...
0: 자, 대니얼,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다 해놓고 가세요. 알겠어요? Understand?
1: 어, 부장님, cut me some slack, please.
0: 컷? 자르라... 아니, 아니, 그렇다고. 그렇게 막 나가면 안 되는데. 그런 건 안 되고.
1: Oh, please, please, cut me some slack, please.
0: 오호, 참 곤란한데. No cut. 아휴, 그러면 내가 막 자르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보고서는 내가 쓸게요, 오케이? 뭐, 나가겠다, 잘라라. 이런 말은 이제 금지, 알겠죠?
1: 부장님...
0: 오늘 배워볼 표현.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영어로 뭐라고 해?
1: Cut me some slack.
0: Cut me some slack.
1: Slack는 느슨함, 헐렁함을 뜻하는데요. 사람이나 상황을 몰아세우지 않고 융통성 있게 봐주다, 사정을 이해해주다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약속 시간에 조금 늦었을 때 오늘은 좀 봐줘 라고 말하고 싶다면 Cut me some slack.
0: 부산 아줌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너무 뭐라고 하지 마. Cut me some slack.
1: Cut me some slack.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3: tomorrow. 와,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All 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4: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5: 맞다. All-Star.
3: 아, 이 PQ 신청해야지. 아, 인호접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5: 어, 인호접.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3: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5: 아, 그래, 맞아. All-Star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접 하고 내가 이 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6: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얼스타와 함께하는 특별한 밤 Everybody 모두 출석 check Yeah 출첵 Check it out 출첵 Check it out 출첵 Check it out 출석 check That's right 여러분들이 얼스타 잉글리시를 통해 얼마나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출첵 퀴즈가 진짜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For this corner joining us 우리 올리비아 반장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1: It's been a while I'm coming
0: 네
1: 올리비아가 왔습니다, 여러분. 빨리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0: 아, 그래서 벌써 지금 들어오세요. 우리 부스타분들에게 혼란이 왔습니다.
1: 네.
0: 민주 쌤은 어디 갔죠?라고 물어본 분들이 있고, 이거 새로운 코너입니까?라고
1: 네.
0: 이거
1: 인턴 정규직 된 거야? 네. 이렇게 하셨는데 정규직 이분, 하고 싶습니다.
0: 이분 인턴 아닙니다. 올리비아입니다.
1: 아 맞아요, 저 여러분. 올리비아예요.
0: 네, 네. 자, 올리비아 네. 오늘의 출첵 퀴즈 이거는 진짜 이거 완전 진짜 완전 이 올스타 잉글리시에 처음부터 데이 원부터 계셨던 분들 아마 알 겁니다 이 코너 뭔지 근데 그 뭐지 시간이 흘리면서 가족들 엄청 커졌거든요 그래서
1: 맞아요.
0: 이 코너가 어떤 코너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네 바로 매일매일 올스타 잉글리시의 출근 도장을 제대로 찍으셨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출석을 못했다 하더라도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힌트도 있으니까
0: 네.
1: 잘 듣고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0: 맞히면
1: 선물이 나가요. 선물.
0: 오, 선물 팡팡.
1: 네, 오늘은 선물 예정입니다.
0: 아,
1: 요정이에요. 제가 다 드릴게요.
0: 네.
1: 네.
0: 우리 선물 그렇게 많이 안 남은 걸 알고 있는데 진짜 네. 다 줍니까?

0: 네, 진짜 네. 좋아요. 진짜 좋습니다.
1: 자, 네. 일단 뭐 우리 Winter is Coming님이 물어봐. 안녕하세요. 오늘 민주 쌤 쉬는 날인가봐요. 라고 네. 물어보네요. 네. 일단 민주 쌤 한번 쉬라고 제가 일단 보내줬습니다. 네.
0: 민주 쌤은 쉬는 날이고 여러분은 선물 받는 날.
1: 오, 좋아요. 우리 그래도 닥터스님 올스타 세계관을 알다가도
0: 모름.
1: 알가다고.
0: 알다가도 모름.
1: 아. 저는 이거 우리 부장님이 치는 모니터에 그대로 있는 걸로 읽거든요. 알다가도 모름. 일주일 안 보면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라고 하네요. 살짝 불만으로 들립니다.
0: 아니요.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문제는 안 들어오셨어도 맞출 네. 수 있어요.
1: 오.
0: 네. 진짜 여러분 선물
1: 충분히,
0: 다 나갈 수 있어요.
1: 네. 여러분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까 저희 네. 알잖아요. 퀴즈면 힌트 많이 주고. 거의 그냥 선물 주는 겁니다. 여러분. We just give away prizes. 오케이. 네. 자, 올리비아 are you ready?
0: I'm ready.
1: 여러분, are you ready? 자, 첫 번째 출제 퀴즈 나갑니다.
0: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9월 3일 목요일에 같이 공부했어요. All Star Theater에서 혜연 배우와 함께하는 찐 뉴요커 배우에게 배우는 영화 드라마 속 영어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드라마 눈물의 여왕 표현들 기억나시나요? 이 겸손한 척 은근슬쩍 자랑하는 것도 요즘은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겠죠? 아 민수 나 요즘 너무 바빠. 일이 너무 잘 돼서 아 쉴 틈이 없어. 입금된다고 지금 쉴 틈이 없어.
1: Work's been so good lately. I barely have time to rest.
0: 아니 나는 운동도 안 했는데 왜 자꾸 옷이 자꾸 이렇게 커지지? 왜 자꾸 살이 빠지는 거지?
1: Oh, I hate that my clothes are so loose all the time.
0: 아, 저는 우리 애한테 너무 신경을 못 써줘서 미안해요. 근데 아니 학원도 안 보냈는데 막 전교 1등을 하고 막 그러네.
1: Oh, I didn't even send my child to an academy and yet he still came in first place at school. 아, 짜증나.
0: 네 이렇게 겸손한 척 힘든 것처럼 말하지만 은근히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는 것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 자 1번 humble brag 2번 humble bug 3번 humble bagel 입니다.
0: 네 첫 번째 출제 퀴즈를 맞추신 분께는 아이스크림 10,000원 쿠폰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1: 우리 아이스크림 선물도 줘요?
0: 네.
1: 우리 방송에?
0: 그럼요.
1: 잠깐만 나 하루한테 연락해서 이걸 문자 하나 보내라고.
0: 아니 보기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1: 자, 네. 은근히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번 humble brag 2번 humble bug 3번 humble bagel 네.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세요. 네. 샵 9050 캐톡이나 뭐 너튜브 댓글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네. 네.
0: 제가 한번 풀어볼까요?
1: 바로 정답 가나요?
0: 아니, 한번 풀어보는 거죠. 저도 네네네. 이제
1: 해서 네 부탁할게요.
0: 한번 제 생각에는 저는 왠지 2번일 것 같습니다.
1: 2번.
0: 왜냐하면 버그가 들어가 있잖아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막 벌레처럼. 네. 싫은 거죠.
1: 지쳐.
0: 너무 싫은.
1: 진짜 완전 기생충처럼 진짜 이걸 밟아버려야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들잖아요.
0: 네.
1: 사람들이 이걸 하면. 아닌가요?
0: 그래서 저는 2번이라고 생각했는데.
1: 그래요?
0: 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1: 네, 이건 올리비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네, 이건... 딱 2번 골라라 그 말 아니고요.
0: 네.
1: This is what Olivia thinks. 자, 올리비아는 2번으로 갑니까?
0: 잠시만요. 네. 베이글도 괜찮은데?
1: 베이글은
0: 근데 좋은 건데?
1: 베이글. 저는 그 뭐지? 블루베리 베이글 좋아해요.
0: 베이글에 이렇게 네. 해서 먹으면 맛있는데. 아, 그럼 잠깐만. 이거 성과 자랑하는 거 영어로 맞추는
1: 네.
0: 거니까.
1: 네. 일단 이 힌트를 드리자면요. 네. 이 겸손한 척. 근데 겸손함이 영어로 humble이잖아요. humble.
0: 네.
1: right? 근데 은근히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는 이 자랑하다 단어를 맞추면 거의 정답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힌트 드릴게요. 그럼 자랑하다 이 영어가 1번 brag입니까? 2번 bug입니까? or 3번 bagel일까요?
0: 베이글?
1: 네.
0: 약간 아닙니다.
1: 이렇게 딱 조크 끝까지 하려고 찬스를 줬는데
0: 역시,
1: 네, 안 네. 하시네요.
0: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를
1: 네.
0: 많이 보내주고 있는데
1: 진짜 많이 보냅니다. 근데 네. 제가 너튜브 댓글이 채창에 보고 이게 카카오톡도 들어가니까 역시 우리 부스타분들 네 일단 선물 준다고 하니까 일단 문자 많이 보내고 있고요.
0: 아니 저한테 지금 마이크 가까이 오라고 네. 하시는데
1: 네.
0: 그러니까 제가 마이크 가까이 너무 가고 싶은데 그럼 예쁜 제 얼굴이 안 나오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가까이 갈 수가 근데 저는 사람들이 저한테 예쁘다고 하는 게 솔직히 막 그렇게 기분 좋진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저희 엄마

0: 아빠의 작품이지.
1: 네네네.
0: 제 게 아니잖아요.
1: 아 이거 지금 이거 무슨 지금 아, 컨셉이죠?
0: 그래서, 네. 네. 그래서 가까이 갈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네.
1: 이거 지금
0: 대신 목소리 크게 내겠습니다.
1: 네. 여러분 혹시 저도 뒤로 갈까요? 저도 잘 안 보이죠?
0: 아니야.
1: 저도 뒤로 가겠습니다.
0: 잘 보여요.
1: 자 일단 겸손한 척 힘든 것처럼 말하지만 은근히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정답은요?
0: 정답은 뭡니까? 민수가 알려주세요.
1: 제가 알려줄까요?
0: 네.
1: 바로 1번 Humble Brag.
0: Humble Brag
1: 입니다.
0: 정답이었습니다.
1: 근데 거의 보니까 다 1번 맞췄네요.
0: 그러네요.
1: 네, 다 1번 Humble Brag 뭐 Brag라고 맞히는 분들도 계신데
0: 네.
1: 자 여러분 맞습니다. Humble Brag 이 Humble 겸손한 하고 Brag 이 자랑하는 이 두 가지 그냥 합친 거잖아요. 겸손한 척 그래도 은근히 자랑한다는 뜻이죠.
0: 네. 그러면 Humble Brag 말고도 뭔가 자랑할 때 그럴 땐 영어로 뭐라고 말하면 돼요? 어떤 표현들이 좀 있어요?
1: 뭐 flex라고 하잖아요.
0: 어, flex는
1: 안다. 네, 이것도 뭐 한국에 쓰는데 뭐 show off라고 할 수 있고 자랑하다 or 끝에 brag 네 자랑하다 뽐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0: 그럼 민 선배는 막 대놓고 자랑하긴 좀 그런데
1: 맞아요.
0: 그래도 좀 은근히 이렇게 좀 자랑하고 싶은 거
1: 네.
0: 있어요?
1: 뭐 사실 없어요. 자랑할 거라고 하면 너무 좀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네, 우리 부스타분들 그냥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뭐 브랙할 필요가 없습니다.
0: 네, 출첼 퀴즈 첫 번째 정답자 바로 말씀해 드릴게요.
1: 네, 선물 누구한테 줍니까?
0: 선풍기 커버 언제다 시원히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네, 자 아이스크림 만원 쿠폰 드릴 건데요. 일단 선풍기 빨리 씌우시고 저희한테 네 컨택트 인포메이션을 보내주세요.
0: 네.
1: 자 첫 번째 출첵 퀴즈 나갔고요. 네. Are you ready?
0: I'm
1: Number
0: ready.
1: 2 가겠습니다.
0: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지난 9월 16일 수요일에 배웠죠? 부산 시민 영화 한마디 프로젝트 길거리 영터부. 퇴근 대신 길거리 영터뷰 퇴근 대신 그날은 NG가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환절기 되면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아 민수 my body feels sluggish. 너무 찌뿌둥해. 를 영어로 하면 이렇게 합니다.
1: 네.
0: 그러면 아 민수 나 여기 입술 좀 튼 것 같은데요. 너무 피곤해서. 이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 자 1번 my lips are shaking. 2번 my lips are chapped. Or 3번, my lips are broken.
0: 네, 두 번째 출제 퀴즈를 맞힌 분께는 프랑스 베이커리 만원 상품권을 드립니다.
1: 벨리? 벨리에 파는 빵? 네.
0: I don't know.
1: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깨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오늘 퀴즈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0: 오, 이거는 힌트 진짜 필요할 것 같은데 입술이 텄다.
1: 네.
0: 입술이 트다.
1: 왜냐면 진짜 드라이한 이제 특히 이제 그 이 계절이 이제 오잖아요. 이제 밖에 시원해지면서 이제 금방 추워지고 추워지면 이 건조해지고 right? It gets cold and dry very soon. 그래서 먼저 저는 근데 올리비아는 그 겨울 날씨 되면 어디 먼저 터져요?
0: 터진다고요?
1: 어디 먼저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거?
0: 저는 얼굴에 건조함이 탁 느껴집니다. 아 그래서 아 겨울이 왔구나.
1: 저는요. 저는 이 귀에 엄청 건조해져요. 그래서 여기 귀 윗부분 있잖아요.
0: 네.
1: 막 껍질이 막 벗겨지고 그러거든요.
0: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1: 그래서 신기하다. 저는 그 입술에 바르는 그 챕스틱 있잖아요.
0: 네.
1: 귀에도 바르고 다녀요, 저.
0: 잠깐만 민수.
1: 네.
0: 지금 힌트 주려고 일부러 그 얘기 한 거예요.
1: 자 여러분.
0: 아 나 눈치챘어.
1: 네. 자 입술이 텄을 때.
0: 네.
1: 일단 뭐를 바릅니까? 바르는 거 있잖아요.
0: 립밤.
1: 네. 립밤이라 할 수 있고 그 땡스틱 있잖아요. 땡스틱. 자 다시 입술이 텄어. 영어로 뭐라 할 거야? 1번 my lips are shaking. 2번 my lips are chapped. or 3번 my lips are broken.
0: 네. 쉐이킹도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추우니까 입이 막 덜덜덜 떨리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my lips are shaking.
1: 근데 그건 추워서 shaking 하는 거잖아요. 이건 입술 텄을 때,
0: 아, 텄을 때
1: 하는 말입니다.
0: 아, 네.
1: 근데 3번은 my lips are broken. 입술이 고장났다? 이것도
0: 넘어졌다. 입술이 넘어졌다.
1: 네.
0: 다리가 부러졌다 할 때 broken 이런 거 쓰지 않나요?
1: 다리가 부러질 때 broken 하죠.
0: 네. 네. 입술이 부서졌다.
1: 근데 lips가 broken 할 거 뼈 없습니다. 어떻게 고장나죠? 네. 자 여기까지 힌트 드리겠습니다.
0: 네. 네.
1: 일단 우리 너튜브 채스 보니까 정답. 하, 역시 우리 부스타분들 이미 힌트 그러니까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0: 그런 것 같아요.
1: 근데 우리 찐님

0: 찐0408님, 네, 챕스틱 생각하면서 외웠어요 라고 하는데, 오, 이거 큰, 이거 힌트 되고요. 맞습니다. 우리 밀캐러멜님은 1년 립밤 내내 바르는데 라고, 맞아요. 꼭 겨울에만 바르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뭐 여름에도 필요하죠.
1: 맞아요.
0: 네.
1: 맞아요.
0: 저도 발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1: 안 보여요?
0: 보이나요?
1: 아니요.
0: 부장님, 이거 줌인 부탁드릴게요.
1: 어우, 봐야 되나요?
0: 주민 진짜 해주네.
1: 어디 있죠?
0: 번쩍번쩍거리죠?
1: 네, 그래서 쉐이킹 해주세요.
0: 이거 치킨 먹은 기름 입술 아닙니다, 여러분. 챕스틱입니다. 네. 자, 일단 우리 카이로스님도 맞췄고요. 네, 자 우리
1: 아직 발표 안 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네.
0: 자 그러면
1: 정답 먼저.
0: 입술이 텄어. 이거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정답은요?
1: 정답은요.
0: 아 제가 해야 되네요.
1: 그럼요. 영어로.
0: 2번 My lips are chapped 이라고 하죠.
1: 네. 당첨자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번 네. 당첨자는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3841번님 축하드립니다.
0: 3841님 축하드립니다. 네. 네. Congratulations to you. Thank you so much for your participation. 네. 이 벨리에서 온 빵들 네, 만원 쿠폰 드리고요.
1: 그러면 민수 네. 튼살은 챕 스킨이라고 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0: 일단 보통 뭐가 chap 됐으면 네. 뭐 이게 보통 입술 많이 해요.
1: 아.
0: 근데 입술 말고 다른 데를 뭐가 좀 이렇게 너무 건조해서
1: 갈라졌다.
0: 네. right? 그거는 보통 my skin is dry라고도 많이 표현하죠. My skin is dry.
1: 그리고 네. 이게 저희 콘텐츠로 올라갔을 때 부스타분들이 질문을 남겨줬어요. 만약에 넘어지거나 네. 입술이 터지거나 아니면 맞아서 터진 경우는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될까?
0: 아, 그때는 입술이 split라고 단어 써요. S-P-L-I-T, split. split가 나눠졌다라고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I split my lip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Or 그냥 쉽게 I cut my lips 이라고 할 수 있어요.
1: 싫어. 네. 말만 들어도
0: 진짜
1: 너무
0: 자기가 컷하는 게 아니라 네, 다쳐서 커트를 당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I cut my lips 라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싫어. 근데 입술이 텄어. My lips are chapped.
1: 네. 어쨌든 두 번째 출첵 퀴즈 정답자는 3841번이었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자, 여러분 마지막 출첵 퀴즈 남았습니다. Shall we? Let's get it!
1: 마지막 출첵 퀴즈 나갑니다. 마지막이에요.
0: 네. 하세요.
1: 지난주 부귀와 날짜를 바꿔서 9월 21일 월요일에 배웠어요. 한이형과 이노잡하기 전에 스트레스, 펫피브, 바로 사소하지만 짜증을 유발하는 습관과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진짜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집중하세요. 아, 민수, 나 진짜 너무 짜증나.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0: 1번, that really bites me. 2번, that really barks me. Or 3번, that really bugs me.
1: 세 번째 출제 퀴즈를 맞힌 분께는 햄버거 세트 만원 쿠폰 드립니다.
0: 아니 잠깐 왜 이렇게 처음 보는 선물들이 나가죠 오늘? 아이스크림에 빵에 햄버거에
1: 완전 좋죠?
0: 잠깐 뭐 하루 왔나? 이 정답? 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세요. 샵 9050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 하루야 빨리 정답 보내. 알겠지? 네.
1: 조종님이 올리비아 고정 코너 가자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너무 재밌네요.
0: 네. 두둥님 이게 선물에 사람이 이렇게 바뀌면 안 됩니다.
1: 맞아요.
0: 선물 앞에서.
1: 근데 부스타 여러분들 선물 때문에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0: 그렇죠? 아 여러분 그럼 오늘 그냥 선물 다 취소. 왜냐면 여러분들을
1: 네.
0: 선물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영어 배우라고
1: 네,
0: 하는 거라서
1: 하는 거니까.
0: 일단 선물 다 취소. 그냥 오늘 그냥 퀴즈 맞추고 그냥 땡 합시다.
1: 아 민수 이런 행동 정말 짜증나.
0: 자 여러분 짜증나다 영어로 뭐라 할까요? 1번 that really bites me. Number 2 that really barks me. Or number 3 that really bugs me. 네.
1: 네.
0: 힌트를 드리자면 이거 살짝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1: 네. 하나도 안 어려운데.
0: bites라고 뭐가 무니까 나 짜증난다라고 이런 느낌도 나고 이 barks가 이 강아지가 이 왈왈 할 때 막 이렇게 하는 거 barks잖아요.
1: 네.
0: 그렇죠. 나 잠자려고 하는데 강아지가 그 동네 댕댕이가 막 밖에서 막 이렇게 하면 짜증나 잠이 안 와서 or 3번 bugs me 막 벌레들 있잖아요. 기생충들 될 수 있고 오라 진짜 이럴 때 That really bugs me. 네, 그게 짜증난다. 그 표현일까요? 자, 이렇게 이 정도 힌트 드릴게요. 진짜 아마 근데 세 개 중에

0: 특히 우리 여름 때, 여름 때 여러분 막 모기들도 많고 막 뭐지 막 파리도 많고 그러잖아요. 네. 그럴 때 막 짜증 나거든요. 저도. 네.
1: 아, 지금 밀크님 참여도 이렇게 높은 거 처음 봄.
0: 어 밀크님 무슨 말입니까? 원래 이 정도예요. 아니 뭐 오늘 참여 많네요. 네.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선물 앞에서 이렇게 마음이 바뀌지면 안 됩니다.
1: 아,
0: 아시겠죠?
1: 좋아요.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
0: 이 마음 쭉 갑시다. 이제부터 선물 안 드리더라도 쭉 갑시다.
1: 쭉 갑시다.
0: 네. 네. 자 일단 뭐 그 시간 왔습니까?
1: 네 좋습니다. 정답 궁금합니다.
0: 네. 자 짜증난다. 이건 영어로 뭐라 할까요? 정답은요? 어 죄송해요. 자 옆으로 닫았네요.
1: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0: 자 정답은 3번 That really bugs me 였습니다. That really bugs me. 네 진짜 아 저 완전 벌레같이 날 너무 짜증나게 만들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거 새로운 표현 배우는데 민수 뭐 bugs me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안 읽어요? 그런 문자?
1: 민수는 어떤 행동이 좀 거슬립니까?
0: 아 저는요 네? 이것도 우리 그때 방송 때 이 나눴던 것 같은데 밥 먹을 때 너무 짭짭하는 소리 있잖아요. 일단
1: 아 너무 싫어요.
0: 네, 이런 아, 소리 좀 밥 먹을 때
1: bugs That really bugs me.
0: 하리야 우리 그런 거 하지 말자.
1: 그 영어로 뭐라 그래요?
0: 네.
1: 짭짭거리다 영어로 뭐라?
0: 아 이게 smacking, smacking one's lips. 네, stop smacking your lips라고 하거든요. 네.
1: 두둥님이 아 극혐 이런 써요. 그러면 3번 누가 맞히셨는지 네. 알려주세요.
0: 자, 3번 당첨자는요.
1: 네.
0: 지선이님
1: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와. 햄버거 만원 쿠폰 맛있게 드세요. 와. 네. 햄버거 맛있겠다.
1: 아 좋겠다.
0: 자 와.
1: 아 이거 세그먼트 너무 알찬데요? 영어도 공부하고 선물도 받아가고.
0: 맞아요.
1: 예쁜 올리비아 얼굴도 보고.
0: 맞아요.
1: 너무 네. 좋다.
0: 여러분 사실 이 출제 퀴즈 시간 가졌던 이유는요. 이만큼 원래 우리 청취자분들 이렇게 많고 이렇게 활발하게 채팅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안 하죠? 라고 이렇게 체크하기 위해 이 코너를 했습니다. 네.
1: 좋았죠?
0: 계속 혼내주세요. 네. 우리 청취자들. 오. 올리비아 왜 혼을 안 내요?
1: 네? 전 부스타들을 사랑합니다. 부스타분들 지금 이 세그먼트 계속 유지해달라고 댓글 네.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알겠죠? 네. 제가 없더라도. 네.
0: 어 너무 재밌어요. 오랜만에 네. 네 출제 퀴즈를 하니까 어 저도 신나네요. 네. 네 올리비아 Thank you so much.
1: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아마 올스타 잉글리시 매일매일 출첵하면 네. 누구나 맞출 수 있는 퀴즈. 네.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한다면 저는 다시 돌아옵니다. 자, I will be back.
0: 두두님도 그만 뭐라 해요 라고 하는데 두두님 제가 뭘 안 하면 이 그립잖아요. 네, 우리 두두님 위해 하는 겁니다 제가. 네. 자 올리비아 thank you so much for today. 너무 재밌었고요. 우리 다음에 또 봬요.
1: 너무 좋습니다. 네. 저도 어디서 꿀리지 않아요.
0: 네. 자 여러분 부스타분들 원했던 노래 GD의 Heartbreaker 아빠다 니바다 니바다

0: 도롱 문자 요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여러분 일단 문자 들어가기 전에
0: 네네네.
1: 너무 우울한 이 팩트를 하나 알아냈거든요. 이 GD Heartbreaker 나가면서
0: 네네네.
1: GD Heartbreaker released back in 2009 2009년에 이 노래 나왔대요.
0: 네네네.
1: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요정 2009년에 뭐 하고 있었나? 라고 물어봤는데요.
0: 네네네.
1: 초등학교였대요. 초등학교 몇
0: 학년? 한 2, 3학년 그때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1: 여러분 저는 2009년 때 군대 상병이었거든요. 아, 나 나이 이 정도 차이 난 줄 몰랐어.
0: 우리 닥터 손님 물음표 4개. 두둥님 헐. 네. 어 두둥님 전 중3. 어 안녕하세요 동생입니다. 네. 살살 다뤄주세요. 살살. 그 적당히.
1: 자 네네. 우리 나의 이제 나이를 이제 깝니까?
0: 네. 네? 아 근데 닥터 손님 무녀 동년배인 줄.
1: 네.
0: 동생. 네, 동생 동생. 아 우리 닥터 손님도 어 저도 그때 군입대.
1: 어 진짜요?
0: 오.
1: 어.
0: 어. 오늘 한 뭐 군대 얘기만 해봅니까?
1: 어. 몇 기입니까?
0: 어 우선은 그 육해공 중 어디신지.
1: 일단 육군이에요 저.
0: 어 미스.
1: 이거. 아마 몇 김에 그 해병대만 묻는 거죠.
0: 네.
1: 죄송합니다.
0: 네. 해병대는 좀 무서워요.
1: 네. 네.
0: 자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순위 얘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 근데 내일도 빨리 팬 등수도 빨리 체크해 주세요.
0: 네 진정하세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우선은 오늘의 1등은요.
1: 네.
0: 낙지현님 그대로입니다.
1: 와.
0: 와 어제도 1등하셨거든요.
1: 네.
0: 아 오늘도 1등하셨고 아 우리 데닐님께서 1등 등장 말고 지금 팬 점수 1등도 순위. 네, 왜 그러신가 해서 봤더니 팬 네. 등수 1등이 데닐리 님입니다. 우리 그 데닐리 님이요. 네. 원래 이렇게 고집이 센 분이 아니셨어요. 네. 이게 제가 봤을 때 올스타 그 부스타 분들이 되면요. 네. 다 이렇게 되시나 봅니다.
1: 일단 올스타 네. 여러분 때문이 아니고 덕분입니다.
0: 네네. 근데 제가 보니까요. 둘 다 요구가 많은 방송이에요. 네. 네, 저희도 요구가 많고요.
1: 근데 우리 데닐리님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거 그 너튜브에 옆에 하는 그 왕관이랑 1번, 2번, 3번 있잖아요.
0: 네네네.
1: 저희는 우리 너튜브 하기 시작해서 한 1년 뒤에 정도 알게 됐나? 이게 뭔지?
0: 근데 이게 아직도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1: We have no idea. 네.
0: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1: 그래도 예쁘잖아요. 설명. It looks pretty.
0: Yeah, yeah, yeah.
1: 이런 내 이름 옆에 뭐 크라운 이거 왕관이 크라운이라고 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크라운이 있으면 네,
0: 맞아요.
1: 예쁘니까 여러분 뭐 많은 노력을 통해 이름이 예뻐질 수 있습니다. 너튜브에.
0: 근데 이제 참고로 크라운 2등은요. 두둥님이십니다.
1: 오.
0: 그리고 3등이 리 제이슨 님.
1: 네.
0: 근데 일단 확실히요. 여기 크라운의 의미가 일찍 온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두둥님 늦게 오셨거든요.
1: 네.
0: 네. 근데 2등이세요.
1: 네.
0: 네, 네, 네.
1: 뭐가 잘못된 겁니다. 이 빨리 너튜브에 연락해서 something's 네네. wrong.
0: 아하, 아하.
1: 네, with your 이 팬 랭킹에서.
0: 네.
1: 네. 아, 우리 리 제이슨 님이 이렇게 풀어 주네요.
0: 네.
1: frequency입니다. 자, 이 frequency 단어가 무슨 뜻이죠?
0: 주파수.
1: 아니, 그 frequency 아, 아닌 것 같아요.
0: 무슨 frequency죠? 미안합니다. No, hold on. What frequency is it?
1: Frequency는 네. 뭐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아, 그 frequency요.
0: My bad, my bad.
1: 네.
0: 그 이제 뭐라고 해야지 너? 참여도라고 해야 되나?
1: 잠깐, frequency. 자주함 아닌데 물어본 거죠?
0: 참여도, 참여도 아니에요?
1: 참여도? 이렇게 뭐라. 얼마나 자주 이렇게 글을 올리고 네, 하는

0: 지 빈도라고 하네요.
1: 아, 빈도.
0: 네.
1: 저희도요 검색을 해봐야 됩니다. 네. 네, 솔직히
0: 죽었습니다.
1: 피디님 얼굴 가리지 마세요. 저희 당당해 좀 부끄러워하시는데요.
0: 어, 저도 카메라 꺼주세요. 나도 잠시만. 안 되겠다 이분이.
1: 아이 여러 가지 의미를 전달 드려야죠.
0: 부장님 원샷 해주세요. 나랑 같이 못 있을 것 같아.
1: 하지 마세요.
0: 자 우리 방송 네. 계속 컨티뉴 합시다.
1: 어, 빈도. 네. 네 빈도라고 이제 네 빈도입니다. 이제, 네. 이제 다시 또 분할 화면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0: 네.
1: 네, 네 이렇게 하고. 다음 댓글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찐님 어, 처음 오신 것 같은데
0: 어?
1: 맨날 쇼츠로만 보다가 생방은 처음 봐요.
0: 어.
1: 네. 근데 그 이유 답변이 없어요. 재미있는지 재미없는지 그냥 처음 오셨다라는 게 신기하다고만.
0: 재미있어서 들어온 거잖아요.
1: 사실 That's 그게 더 정확하죠.
0: That's 그냥, a given.
1: 그 거의 too obvious하죠.
0: 재미없었으면 they wouldn't come.
1: 안 들어왔을 겁니다.
0: 자 일단 네. 찐님 아 이거 오랜만에 손가락 풀어야겠다 이거. 여러분 들리죠? 이거 아 이거 손가락 풀어야겠다.
1: 오 잘하시네요.
0: 자,
1: 와우.
0: 진님.
1: 네.
0: 오늘부터 저랑 일을 됐습니다.
1: 진님. 네.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1: 아 저랑 근데
0: 일, 네 일을 돼서.
1: 네. 어 근데 네.
0: 네 다시.
1: 아 된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진리님께서도요. 저는 재미있고 유익한만 보고 듣는데 부산 영어 방송 올스타도 그렇습니다.
0: 네, 자 이런 문자 여러분 너무 위로가 되고 it's very encouraging. It gives us a lot of energy.
1: Uh-huh.
0: It keeps us doing what we do.
1: 그렇죠.
0: 근데 혹시 이런 문자를요 조금 더 길게 편지로 해서 우리 아. 부산 시청에 계시는 우리 시장님한테도 한번 보내면 될까요?
1: 네, 그 2분 남았습니다. 네. 근데 빨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문자 요승에. Did you know? 자 오늘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Does taking medication within 30 minutes after meals actually ruin its effect? 입니다. 뭐냐면 식후 꼭 30분 뒤에 약을 먹어야 효과가 있을까요? 입니다. 그 전에 먹으면 효과가 없을까? 라는 주제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do you think?
0: So, taking medicine 30 minutes after
1: 네.
0: you eat.
1: Mm-hmm.
0: So, if you were to eat, take medicine 30 minutes before
1: uh-huh.
0: or even after 30 minutes, does its effectiveness decrease?
1: Mm-hmm. 맞아요. 뭐인 것 같습니까?
0: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I don't think it matters.
1: 정답입니다.
0: 오!
1: 근데 두 번...
0: 오늘까지.
1: 아니, 근데 네. 이유가... 이 두 가지 이유가 네. 더 충격적이었어요.
0: Okay.
1: 뭐냐면 첫 번째로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요. 이미 네. 2017년부터 병원과 약국에 식후 30분 복약 지도 기준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0: 오, 그래서 요즘 네. 여러분 그 if you look on your prescribed medicine
1: uh-huh.
0: 그 약봉지에요. On the medicine those little paper bags
1: 네.
0: 이제 30분 이 말 없어요.
1: 많이 사라졌어요.
0: 그냥 뭐 점심 뭐 식후
1: uh-huh.
0: 이렇게만 적혀 있어요.
1: 맞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식후 바로 먹어야 속이 편하고 안전한 약도 많다고 합니다. Such as painkillers, iron supplements, and certain antibiotics irritate the stomach lining, making immediate post-meal consumption much safer for your gut.
0: Mm-hmm.
1: 라고 합니다.
0: 네.
1: 근데 예외는 존재합니다. However, exceptions always apply. 모든 약이 다 식후 바로 복용 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0: 네.
1: Such as special medications like stomach meds require 30 minutes before meals, sleep inducing meds taken at bedtime, or thyroid hormone sensitive to food must strictly follow their targeted timing. 그래서 의사나 약사가 이 약은 반드시 지정된 시간대에 드세요. 라고 이제 지도된 예외적인 약물은 예외입니다.
0: Mm-hmm.
1: 네, 이것만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네네네.
0: Even vitamins.
1: Yeah.
0: Vitamins, you should take them mm-hmm. with food.
1: 네.
0: Right? So mm-hmm. sometimes even after your meal, or sometimes even between your meals.
1: 사이에. 네.
0: 맞아요.
1: 네네네.
0: 이제 그렇게 해야지
1: mm-hmm.
0: 음식이 흡수되면서 이 비타민도 흡수되잖아요. 똑같이 음식이
1: 네.
0: 소화되면서
1: mm-hmm.
0: 약도 들어가서 같이
1: 네.
0: 흡수될 수 있게.
1: Mm-hmm.
0: 그래서 음식 후, 식후를 그렇게 What am I saying?
1: 나 무슨 말하는지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뭐 식후,
0: 네.
1: 식중, 네 이때 바로 드셔도 괜찮다.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0: 혹시 여러분도 그런.

0: 그럴 때가 있어요. 막 말하면서 막 설명하는데
1: 뭐 얘기
0: 잠깐 나 뭐 얘기하고 있지? 오랜만에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1: 네.
0: 네. 자, 우리 문자 요정 오늘의 Did you know? 네, 일단 잘 들었습니다. 바이바이.
2: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3: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아우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2: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 이 곡이 무슨 곡이죠?
2: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world. BEFM, Busan Yeongwabangsa.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0: 해석윤의 1953 형제 돼지국밥 대표와 함께합니다. 외할머니의 손맛에 형제가 이어오게 된 이야기부터 미국에서 부산의 국물 맛을 또 구현한 과정 그리고 돼지국밥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먼저 네, 부산 월드와이드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월드와이드 청취자 여러분. 부산에서 1953 형제돼지국밥을 운영하고 있는 최석윤입니다. 외할머니 소재에서 시작된 돼지국밥 한 그릇이 어떻게 라스베가스까지 가게 되었는지 말씀 나누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So he shares that he joined the program to share the story of how a single bowl of 돼지국밥 originating from his maternal grandmother's cauldron made its way all the way to Las Vegas and warmly expresses his pleasure to be on the show. Now the story begins with your grandmother selling 국밥 around Busanjin Station after fleeing during the war. So what history lies behind your restaurant? 예, 외할머니께서 피란 후 부산 진역 일대에서 국밥을 팔기 시작한 이야기에서 출발합니다. 지금의 가게로 또 이어지게까지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요?
1: 1953년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피난길에 이제 부산으로 내려오셨는데 부산 진역 근처에 술에 솥을 걸고 국밥이랑 밀면이랑 뭐 국수 이런 걸 파신 게 이제 저희 시작입니다.
0: 네.
1: 이후에 이제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기장 철마로 들어가셔가지고 돼지 농사를 하셨어요. 저희가 2009년에 가게를 열었을 때는 할머니, 어머니, 저 동생 넷이서 같이 국밥을 끓이고 뭐 순대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때 만든 레시피가 지금도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와. 손님이 뜸할 때 넷이 둘러앉아서 국밥을 먹던 기억이 지금도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거창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때의 그 마음을 계속 전하고 싶어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오래된 조리법은 맛을 넘어서 또 한 가족의 기억을 보관하는 기록이기도 하군요.
2: I love this story. And the story began in 1953, just like their restaurant name, when his maternal grandmother arrived in Busan as a refugee and sold gukbap from a cart near Busanjin Station. She later moved to Gijang Cheolma and raised pigs herself. And when the family opened the restaurant in 2009, his grandmother, mother, younger brother, and he actually prepared the broth and sundae together, creating the recipe still used today. He fondly remembers the four of them sharing gukbap during quiet hours, and more than a grand family story, he hopes to preserve and pass on the warmth they shared. And back in 2009, what was the turning point that inspired you to turn the taste and story of 돼지국밥 into a business?
0: 2009년, 이 돼지국밥의 맛과 이야기를 사업으로 이어가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1: 2009년 11월에 어머니하고 저 동생 셋이서 경성대학교 앞에서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동생이 24, 제가 26살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가지고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제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그게 이제 외할머니 국밥이었습니다. 솔직히 이제 외할머니 레시피 정도면 되면은 우리가 굶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서 먹었을 때는 그렇게 맛있던 국물이 대량으로 몇백 인분을 한 번에 끓이려고 하니까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처음에 한 3년간은 뭐 아침 7시, 6시에 나와가지고 밤 12시에 퇴근하고 한 달에 두 번 쉬면서 그 맛을 잡는 데만 좀 집중을 했었습니다.
2: 그렇군요. How interesting. So in November of 2009, his mother, younger brother, and he opened a small shop in front of the Gyeongseong University when his brother was 24 and he was only 26. Wanting to gather and work together as a family, they asked themselves what they were most confident doing. And the answer was 국밥. Honestly thinking that with the grandmother's recipe, they wouldn't go hungry. However, while the broth tasted so delicious when prepared at home, boiling hundreds of servings all at once failed to produce that same flavor. And to capture that exact taste, they initially came in at 6 a.m., left at midnight, and took only 2 days off a month, really pouring all their focus into perfecting the broth. How interesting indeed. And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Choi Seok-yun here in the studio, CEO of 1953 Hyeongje Dejigukbap. Now, even within Busan, the flavor of Dejigukbap varies from restaurant to restaurant. In your view, what is the single most vital element of flavor in Dejigukbap? 부산에서도 돼지국밥집마다 맛이 다르잖아요.

0: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돼지국밥에서 가장 중요한 맛은 무엇일까요?
1: 저는 잡내는 없고 돼지 본연의 맛은 살아있는 국물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잡내를 잡겠다고 이것저것 넣기 시작하면은 돼지국밥 맛이 흐트러지고 반대로 이제 잡내가 많이 나면은 또 돼지 냄새 때문에 못 먹고 결국은 좋은 고기와 좋은 뼈를 쓰고 핏물을 제대로 빼고 충분히 시간을 들여 끓이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그리고 하나 더는 변함없이 깊은 맛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밥은 매일 먹는 음식이니까 저희가 공장까지 만들게 된 것도 결국 그 변함없는 국물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0: 그렇군요. 재료가 또 단순한 음식일수록 기분을 얼마나 또 정교하게 지키느냐가 맛에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2: So he shared and believes that the key is a broth without any gamey odor that still preserves the natural richness of pork. So adding too many ingredients to hide unwanted smells can weaken the character of 돼지국밥. Instead, the answer is quality meat and bones, proper preparation, and enough time to simmer the broth. Consistency is equally important because 국밥 is an everyday comfort food, and that commitment to serving the same deep flavor at every location ultimately led them to establish their own production facility.
0: We actually have some messages coming in. 배가 고프다고 문자가 많이 오는데요.
2: We also have 사랑대우님 saying 돼지국밥 is my favorite K-food.
0: Oh, 한국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돼지국밥이군요.
2: I love that. Well, before venturing into the American market, I imagine you must have seen many foreign tourists visiting Busan and trying 돼지국밥 in your restaurant. So what were their reactions like?
0: 미국 진출하기 전에 부산에 찾은 관광객들이 돼지국밥을 먹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반응이 어땠나요?
1: 저희가 경성대학교랑 광안리 앞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 유학생이랑 유학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오십니다. 처음엔 대부분 돼지 냄새를 걱정하시는데 국물 한 숟갈 드시고는 표정이 많이 바뀌십니다. 일본 손님들은 돈코츠 라멘 국물보다 국물 같은데 훨씬 더 담백하다고 하시고
0: 네.
1: 대만이나 홍콩 손님들은 새우젓으로 간을 맞추는 걸 되게 신기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부추 넣고 새우젓 넣는 법을 알려드리면은 그걸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리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음식은 세계에도 통하겠다라는 확신이 생겼었습니다.
0: 그렇군요. 먹는 방법까지 하나의 흥미로운 문화 콘텐츠가 네. 될 수 있겠군요.
2: I love that. So located near Gyeongseong University, the restaurant attracts many international students and tourists. Guests often worry about a strong pork smell, but their reactions actually change after the first spoonful. Japanese visitors compare the broth to tonkatsu ramen, but find it lighter, while guests from Taiwan and Hong Kong are intrigued by the seasoning. Seasoning with the shrimp seasoning, which is 새우젓, and many actually filmed themselves adding chives and 새우젓, and shared the experience online. And seeing those reactions really convinced him that 돼지국밥 could appeal to people around the world. Then what inspired you to take 돼지국밥 into the American market? And among so many cities, why Vegas?
0: 돼지국밥으로 미국 진출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 도시 중에 라스베거스를 또 선택한 이유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1: 라스베거스를 고른 이유는 라스베거스가 이제 부산을 닮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스베거스는 1년에 한 4천만 명 정도의 관광객들이 전 세계에서 모이는 도시인데 거기서 통하면은 어디서든 통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현지에는 저희 국밥을 믿고 함께 해주시는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간판을 일부러 한글로 달았고요. 부산 국밥집 그대로 옮겨놓고 싶었었습니다.
2: 그렇군요. So he chose Vegas because, like Busan, it's a vibrant city that attracts around 40 million visitors each year. He believes that success there could demonstrate the dish's global potential. And the expansion was also made possible by a trusted local partner. They deliberately kept the sign in Korean, aiming to bring the atmosphere and identity of a Busan 국밥 restaurant to Vegas. And the broth is truly the heart and soul of 돼지국밥, I would say. So what kind of efforts and trials did you go through to recreate that authentic broth flavor locally in the U.S.?
0: 돼지국밥은 국물이 또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미국 현지에서 국물 맛을 재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을까요?
1: 가장 먼저 부딪힌 거는 뼈였는데요. 미국에는 국물용 돼지 사골뼈가 유통이 잘 안 돼서
0: 그렇죠.
1: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캐나다산 이제 사골뼈를 구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힘들었던 건 물이었는데요. 물이 한국과는 너무 달라가지고
0: 네.
1: 같은 방식으로 끓여도 이제

0: 부산의 국물 맛이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공장에서 기록해둔 저희 국물 기준표를 들고 가가지고 끓이는 시간하고 핏물 빼는 시간 그리고 뼈 배합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면서 수십 번을 끓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부산에서 먹던 국밥이 나올 때까지 저희가 수차례 반복하면서 결국엔 또 맞춰가지고 맛있는 국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1: 그렇군요. 같은 조리법도 재료와 환경이 달라지면 네. 새롭게 연구해야 한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2: So their first challenge was sourcing pork bones suitable for broth, which are not widely available in the United States. And after an extensive research and search, they secured bones from Canada. And the water actually created an even greater challenge, as the same recipe did not produce the Busan flavor because the water is so different from Busan to the U.S. And using standard from their Korean facility, they adjusted cooking times, preparation methods, the bone ratios through dozens of test batches until the broth tasted perfect. Well, I am curious, how have customers in Las Vegas been reacting to your 돼지국밥?
1: 라스베가스 현지 손님들은 돼지국밥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0: 현지 날짜로 저희가 9월 6일 날 문을 열어가지고 이제 3주 조금 넘었습니다.
1: 그러네요.
0: 제가 지금은 부산에 있어가지고 현지 반응이 너무 궁금해하거든요. 제 스스로가.
1: 그렇죠.
0: 그래가지고 이제 SNS랑 각 G포털 리뷰를 매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부산 출신 교민 1.5세대 분이셨는데 부산에서 먹던 그 맛이다. 미국에서 나고 자란 아내와 아이들은 이런 맛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빨리 먹여주고 싶다라고 쓰셨더라고요.
1: 네.
0: 아마 그 국밥 한 그릇에서 부산에서의 어린 시절이 떠오르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향의 맛을 전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고 부산이 그리울 때 찾을 수 있는 따뜻한 집으로 자리 잡고 가고 있다는 거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1: 네.
0: 현지 손님들은 새우젓을 넣는 것도 신기해하시고 부추도 한 움큼 넣어드리면 되게 놀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분들은 국밥을 코리아 포크본 브로스프라고 하면서 네. 건강식으로도 많이 드신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저는 아리조나에서 살 때 한 7시간을 운전해서 캘리포니아에 가서 설렁탕을 먹기 위해서 막 한 1년에 한두 번 간 적이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라스베가스까지 가가지고 한 4시간 운전해서 돼지국밥을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2: I love that. So Vegas, actually, the branch opened in September 6th, just over 3 weeks ago. Now back in Busan, he checks social media and the reviews daily to follow local reactions. One memorable review came from a 1.5 generation Korean American from Busan who wrote that it tasted exactly like home and that he wanted his American born wife and children to try it. He believes the gukbap brought back childhood memories and is proud that the restaurant is becoming a comfortable place and comforting place for people who miss Busan. Local customers are also intrigued by 새우젓, as we mentioned, and generous portions of chives, and many enjoy the dish as a nourishing Korean pork bone broth soup. Well, is there a particular message or feeling you hope to convey to American guests through a warm bowl of 돼지국밥?
1: 미국 손님들에게 돼지국밥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0: 돼지국밥은 뭐 비싼 음식도 이제 화려한 음식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산 사람들은 해장할 때도 먹고 뭐 추울 때도 먹고 더울 때도 먹고 그냥 배고플 때도 먹고 그 매일 먹는 그만큼 편안한 음식인데 미국 손님들도 특별한 날에만 찾는 한식이 아니라 뭐 가족과 함께 들러도 되고 친구와 함께 들러도 되고 혼자 들러도 되고
1: 그쵸.
0: 또 부담 없이 언제나 가고 싶은 그런 식당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그렇게 기억될 수 있게 저희도 항상 늘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을 정성껏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오시면 저희 매장에도 꼭 한번 들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So he emphasizes that 돼지국밥 is neither expensive or fancy. Busan residents eat it to cure hangovers, warm up on cold days, or simply satisfy hunger, making it genuinely comfortable everyday food. And rather than being viewed as Korean food reserved only for special occasions, he hopes American diners remember as a welcoming eatery they always want to visit. One where stopping by with family or friends or even dining alone feels completely effortless and unburdensome. To ensure it is remembered that way, he promises to always prepare every single bowl of warm broth with utmost sincerity and care. And finally, he adds a warm invitation to listeners and guests to visit their original main

0: Branch whenever they travel to Busan.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Choi Seok-yoon. He is the CEO of 1953 Boot Brothers Pork Soup Restaurant. And for Daejigukbap to really firmly establish itself as a representative K-food around the globe, what kind of dedicated efforts and institutional support do you feel are most needed?
1: 대지국밥이 대표적인 K-푸드로 자리 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지원이 필요할까요?
2: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름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면이 라면이듯이 돼지국밥도 돼지국밥으로 불려야지 됩니다.
0: 네.
2: 그리고 두 번째는 돼지국밥은 약간 포용의 음식이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쟁을 피해가지고 전국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모두 품었던 음식이라서 집집마다 맛이 다른 게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 부산에 오시면은 국밥집을 하나씩 도장 깨듯이 다니면서 내 입맛에 딱 맞는 집을 찾아보는 것도 부산의 여행의 큰 재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셋째는 지원적인 측면이신데 검역과 통관이 제일 큰 벽입니다. 국물이나 양념을 수출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부산시에서 미식관광이나 국밥대전 같은 행사도 해외에서 열 수 있게 지원해 주신다면은 국밥집 하나가 힘들게 헤쳐나가는 것보다 훨씬 빠를 겁니다. 그리고 일본 라멘이 세계적 음식이 됐듯이 돼지국밥도 충분히 그 이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pork rice soup이 아닌 돼지국밥으로 기억남길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Now, actually, he shared first he believes a dish should retain its identity and name, just as ramen is called ramen worldwide. 돼지국밥 should remain 돼지국밥. He also describes it as an inclusive food shaped by refugees from across Korea, which explains its many regional and family variations. And he encourages visitors to explore different gukbap restaurants and find their personal favorite. For overseas expansion, he identifies quarantine and customs rules as major obstacles to export broth and seasonings. He believes city-supported food events abroad could help the industry grow faster than individual restaurants working alone. Just as ramen became global, he believes 돼지국밥 can do the same. Now we have 리장님께서는 미국에서 돼지국밥이 인기 있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대단하십니다. 사실 외국인들에게 향이 많이 낯설고 강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일단은 미국에 한국 분들도 너무 많고
0: 그쵸.
2: 그리고 또 이제 그 동남아 분 중국분이나 베트남분들도 이 국물 음식에 되게 익숙해 하시더라고요.
0: 네.
2: 그래서 일단 그분들 먼저 일단 많이 드시고 있고 베이킹분들도 굉장히 이제 한번 드셔보시면은 맛있어가지고 계속 네.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0: 그렇죠. 그리고 무슨 뭐 베트남 국수를 생각을 해도 맨 처음엔 좀 강하지만 한번 먹어보면 점점 더 맛있듯이 돼지국밥도 그럴 것 같습니다. I do want to ask you future plans as well. 돼지국밥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2: 우선 라스베가스 1호점을 확실하게 안정시키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검증된 운영 방식으로 올 하반기에는 애리조나 피닉스에 2호점을 준비하고 있고
0: 네.
2: 동남아도 진출도 함께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축은 밀키트 수출입니다. 저희 부산에 저희 햅석 공장 식품 안전 인증을 받은 공장에서 국밥 밀키트를 생산해서 해외 수출 판매까지 하는 게 목표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표는 저희 매장에 전 세계 손님들이 찾아오는 국밥의 성지로 만드는 게 저희의 또 새롭게 그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0: 네, 그렇군요. 또 해외에서 시작된 관심이 다시 또 부산에 찾는 여행으로 이어진다면 지역에도 큰 기회가 되겠습니다. So he explains that stabilizing the first branch in Vegas is a top priority. And based on the proven operational model established there, they plan to prepare a second and third location across U.S., including Arizona. And while simultaneously exploring expansion into Southeast Asia, the second pillar of their strategy is exporting meal kits as well. And finally, his ultimate vision is turning their original main branch into a global mecca of gukbap and really envisioning a future where international diners who first taste a dish abroad say, to experience the real thing, we must go to Busan and travel directly to the city to visit the restaurants.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청취자분들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2: 오늘 이렇게 부산 국밥에 돼지국밥에 대해서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뜻깊었습니다. 그 외할머니 솥에서 시작한 국밥 한 그릇이

0: 라스베가스까지 간 것, 결국 부산 시민분들이 오랫동안 사랑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날씨가 쌀쌀해지는데 국밥 한 그릇 드시면서 따뜻한 가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네. I think today lunch menu has to be 돼지국밥. And he says it was meaningful to share the story of 돼지국밥 and Busan 국밥 as well. The journey from his grandmother's cauldron to Vegas has really made possible by the lasting support of Busan residents. And as the weather gets a little colder, he hopes listeners will enjoy a warm bowl of 국밥 in a cozy autumn. And before we let you go, I do want to ask you today's text topic question. 네, 대표님만의 돼지국밥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0: 저는 처음에는 몇 숟가락은 진짜 아무것도 안 넣고 국물 맛만 그대로 먹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날 국물 상태를 저희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은 국물 그대로 맛부터 즐기시라고 양념장을 좀 따로 준비해 드립니다.
1: 네.
0: 그 다음에 부추를 저는 좀 듬뿍 올리는 걸 좋아하고 새우젓으로 간을 맞춘 다음에 양념장을 조금씩 풀어가면서 그 맛의 변화를 좀 즐깁니다. 그리고 처음엔 밥은 처음엔 따로 먹다가 절반쯤 남으면은 말아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 한 그릇에서 세 가지 맛을 즐기는 셈이 되니까 이렇게 한번 드셔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1: 네, 너무 배고픕니다. He begins with a few spoonfuls with a plain broth to appreciate its natural flavor, which is why the restaurant serves 양념장 separately. He then adds plenty of chives and 새우젓 before gradually mixing in the 양념장 to let the flavor change. And he also eats the rice separately at first and then adds the remaining half to the soup, enjoying three different stages from a single bowl. Makes me really hungry.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Choi Seok-yoon here in the studio, CEO of 1953 Brothers Pork Soup.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최 석윤 1953 형제 돼지국밥 대표와 함께했는데요. 대표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All right.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Two Door Cinema Club with Changing of the Seasons.

0: or unique experiences you'd like to share with our listeners, please leave a message on our website at www.befm.or.kr. We hope that your lives and experiences can be an inspiration for our listeners.
1: And the time is now 11:42, which means it's time for City Voyage with TPO, our monthly look at tourism and travel trends in major cities around the world. And joining us today is Ms. Han Hyun-ji from the TPO Secretariat. So welcome to the program. 네, 전 세계 주요 도시의 관광 흐름을 살펴보는 City Voyage with TPO 시간입니다. 한현지 글로벌 도시관광진흥기구 국제협력본부 전담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TPO 사무국 담당관 한현지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담당관님, 오늘은 또 어느 도시로 떠나볼까요?
2: 네, 오늘은 아직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알고 나면 정말 흥미로운 도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알마티, 카자흐스탄 도시인데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재밌는 사실을 먼저 하나 알려드리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알마티의 알마가 혹시 카자흐로 어떤 뜻인지 아실까요?
1: 잘 모르겠는데요.
2: 알마티 할 때 알마는 카자흐어로 사과 를 뜻합니다.
1: 먹는 사과인가요?
2: 네, 맞습니다. 네. 알마티일 때는 오늘날 우리가 먹는 또 재배 사과의 주요 조상으로 알려진 야생 사과 종이 자생하고 있어서 사과의 기원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1: 그렇군요. So today we're heading to Almaty, Kazakhstan, a city that may still be unfamiliar to some of our listeners, but has a fascinating story. Here's an interesting fact to begin with. Alma from Almaty means apple in Kazakh, and the Almaty region is also home to a wild apple species regarded as a major ancestor of many cultivated apples we eat today. Interesting. 야, 알마티와 사과가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2: 네, 그리고 부산에 계신 청취자분들께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네. 바로 부산에서 알마티까지 직항편도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점은 네, 지금 화면 한번 보실까요?
1: 네, 뒤에 스튜디오 백그라운드에
2: 네. 와. 지금 이제 알마티는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큰 도시인데요. 네. 사진에 보시면 거대한 도시 바로 뒤에 텐젠 산맥이 펼쳐져 있습니다. 네. 네, 말 그대로 도심의 커피숍에서 산까지 약 20분, 그리고 그 20분 뒤에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 신블락 산악 리조트인데요. 네. 신블락은 일레 알라타우 산맥에 자리한 산악 리조트고요.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해발 약 3,000m 높이까지 올라가서 고산 풍경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전까지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큰 도시 한가운데에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흥미로운 점인데요. 그런데 사진을 보고 스키장이네. 그럼 겨울에 가야겠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신볼락은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곳은 아니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스키와 스노보드 그리고 5월 말부터 9월까지는 트레킹을 통해서 산악 풍경까지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네. 특히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3,000m가 넘는 높이까지 올라가서 풍경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스키를 타지 않아도 신볼락의 정말 아름다운 산악 풍경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여행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도심과 또 고산 지대를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데요.
3: So there's more good news for travelers from Busan. Direct flights currently connect Kime International Airport with Almaty. And Almaty is Kazakhstan's largest city. And as you can see the images on our YouTube channel and in the background as well. It's just beautiful. And we're talking about the Shimbulak Mountain Resort. It's only about 20 minutes from the central Almaty. And you can see the mountains in the background of the city. And the resort has a cable car that takes visitors to an elevation of around 3,000 meters. It is remarkable to reach such dramatic alpine scenery so soon after leaving Kazakhstan's largest city. And it's not just only a winter destination. Skiing and snowboarding are available from November through March, but the trekking season also generally runs from late May through September. Now, let's travel from the mountains to another dramatic landscape, Cheryl Canyon, I believe.
1: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샤린 캐니언인데요. 어떤 풍경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2: 네, 샤린 캐니언은 오랜 시간 동안 바람과 물에 깎여서 만들어진 정말 거대한 협곡인데요. 이곳의 지측 가운데는 약 1200만 년 전까지 거슬러가는 퇴적층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만들어진 지형 가운데 가장 유명한 구간이 바로 밸리 오브 캐슬

0: 우리말로 성의 계곡이라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암벽들이 마치 성벽이나 또 탑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또 영상을 준비해서 영상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어떤가요?
2: 너무 멋있는데요. 와. So you can see the videos on our YouTube channel. And as you can see, the canyon is a vast gorge carved by wind and water over millions of years. It is beautiful. Some of its sedimentary layers are believed to date back around 12 million years. And its best known section is the Valley of Castles, where the rock formation resemble fortress walls and towers. I believe this is the area. And the people in the photograph offer a clear sense of canyon's enormous scale, definitely. Definitely.
1: 실제로 들어가면 사람이 정말 작아 보일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정말 협곡의 규모가 얼마인지 조금 체감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심지어 협곡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볼 수도 있습니다.
2: 그렇군요. So comparing the landscape with the people in the photograph makes its scale much easier to appreciate. And visitors can also walk down into the canyon and see the Valley of Castles up close. And there is also another unusual natural attraction near Amari. So please introduce it for us.
1: 또 하나의 독특한 자연 명소가 있다고요?
0: 네, 개인적으로 저는 방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가보고 싶었던 곳인데요. 바로 카인디 호수입니다. 아, 사진을 또 보실 텐데요. 많은 호수 가운데 나무줄기들이 그대로 솟아있죠.
1: 네.
0: 호수 한가운데 왜 나무가 있지?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나무들은 사실 호숫가에서 자란 나무가 아니라 물속에 잠긴 숲의 흔적입니다. 네, 그래서 카인디 호수는 20세기 초에 발생한 지진의 영향으로 형성된 호수인데요. 그 과정에서 이곳에 있었던 가문비 나무 숲이 물에 잠기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이 만들어졌고요.
1: 네.
0: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는 나무줄기가 솟아있고 물속에는 잠긴 숲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재해로 또 생긴 공간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정말 신비로운 자연 경관으로 남았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2: So we actually have some messages coming in. Fan name said 풍경이 정말 다양하고 예뻐요 라고 보내셨고요. 토마스님께서는 풍경 정말 대박이네요. 점심 먹으면서 보니까 더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3: Absolutely. So the place you most wanted to visit while preparing for this segment was Lake Caindy. As you can see in photographs and the video, tree trunks rise straight out of its clear water and they are the remains of submerged forest actually. The lake was formed following an earthquake in the early 20th century, which flooded the spruce forest that once stood there, and the trunks remain visible above the surface while much of the forest is preserved underwater.
1: 그러니까 원래 숲이 있던 자리에 호수가 생기면서 지금의 모습이 만들어진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카인디는 단순한 호수의 색이나 주변 경치를 보는 것보다는 물속에 잠긴 숲이라는 독특한 풍경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매력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지금까지 자연만 봐도 되게 다양하죠.
1: 네.
2: I love it. So Lake Caindy is actually remarkable not only for the color of its water or the surrounding scenery, but for the rare sight of an entire forest beneath the surface. And as we have seen, the Almaty region offers an impressive variety of natural landscapes. And Almaty clearly has much to offer for nature lovers, but what can visitors experience within the city itself?
1: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알마티는 자연을 즐기러 가는 여행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0: 네,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알마티는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큰 도시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이 나라의 중요한 문화와 또 경제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지의 일상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싶다면 정말 그린 바자르를 가볼 수 있는데요.
1: 네.
0: 알마티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카자흐스탄의 유목 문화입니다. 그래서 알마티에서는 산악 지역에서 승마를 즐길 수 있고 이것은 또 단순한 레저를 넘어서 말을 중심으로 이어져온 카자흐스탄의 유목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1: 네.
0: 이런 유목 문화의 흔적이 음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이걸 볼 수 있는 곳이 그린 바자르입니다. 우유를 발효하고 또 말려서 만든 전통 유제품인 쿠르트를 또 만나볼 수도 있고요. 카자흐스탄을 대표하는 전통 음식으로 배슈 바르막이 있습니다. 배슈 바르막은 삶은 말고기나 또 양 고기를 넓은 면과 함께 먹는 음식인데요. 고기를 천천히 익힌 뒤에 면과 함께 내고 또 육수와 양파 등을 곁들여 먹는데요. 정말 여러 사람들이 나눠 먹는 음식인 만큼 카자흐스탄의 유목 문화와 또 공동체적인 식문화를 엿볼 수 있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2: 그렇군요. So Almaty is Kazakhstan's largest city and has long served as an important cultural

0: and Economic Center. Visitors interested in local life can begin at Green Bazaar, as you can see in our YouTube channel. The region's nomadic heritage is another important part of the experience. Horseback riding in the nearby mountains offers a direct connection to a culture shaped by horses over generations. And that heritage is also reflected in the local cuisine. Well, we did discover a lot about Almaty, and the city may have sounded unfamiliar at first, but it has certainly left us plenty to remember.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알마티는 자연부터 음식까지 정말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방식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제 알마티 하면 떠오르는 게 꽤 많아진 것 같아요. 사과부터 시작해서.
1: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알마티의 재미는 한 도시 안에서 전혀 다른 여행을 경험할 수 있다는 데 있는 것 같고요. 또 도심에서 조금만 이동하면 텐산의 자연을 만날 수가 있고, 또 도시로 돌아오면 시장과 음식을 통해서 현지의 일상과 또 문화까지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알마티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리고 혹시라도 사과를 다음에 보시면 아, 카자흐어로 사과가 알마였지 하는 작은 여행의 상식과 함께 오늘 소개해드린 알마티도 함께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너무 좋습니다. 당당금님, 오늘도 알마티의 매력을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All right, and 다음 달 City Voyage에서 TPO에서 또 다시 만나요. And that's gonna do it for today, City Voyage with TPO. Lots of messages coming in. We have Jin님 saying, 알마가 사과였다니. Right, something new every day we learn, right? And I love that about just everyday interviews and different segments here at Busan Worldwide. Now, final song for today is by Earth, Wind, and Fire with Let's Groove. We'll be back tomorrow at 11:05 a.m. Bye-bye.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1950년 9월의 기적. 우리는 그날의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보훈청장 이남일입니다. 1950년 9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펼쳤던 인천 상륙작전에서 헌신한 영웅들 중에는 대한민국 해군 김종기 대령과 미국 해군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가 있습니다. 김종기 대령은 인천에 상륙해 시가지 소탕 작전을 지휘했고 서울 수복 작전에서 수도 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제2차 인천 상륙 작전에도 참가해 인천 재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 해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지리에도 익숙했던 그는 맥아더 장군을 보좌하며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에 기여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들을 2026년 9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부산지방보훈청과 BFM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마이 스토리. School reporters are bringing you the latest news from their campus. From April to December, the school reporters will cover all the exciting moments of school life, bringing you student voices, campus news, and special interviews. Catch the broadcast every Sunday from 11 a.m. to 12 p.m. Don't miss the chance to hear our student stories on the school reporters broadcast.
4: 유스 라디오, 유스 프렌들리 시티 온 에어 이즈 커밍 투 유.
5: 청년이 직접 만드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 도시 청취 중인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4: Tune in to hear the stories created and covered directly by Busan's young people, airing every Wednesday at 11:35 a.m. throughout September.
5: 부산의 청년이 직접 취재하고 만든 청년 이야기. 9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35분에 만날 수 있습니다.
4: Join our listener event for a chance to win generous prizes.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BFM website and stay tuned. This program is produced by the Busan Jingu District Office and BFM Busan 영어방송.
6: This is the BFM Safety Briefing. A single spark in our everyday lives can endanger entire forests, neighborhoods, and even lives. Wildfires and fires often begin with small acts of carelessness, things we can easily prevent. When you're in the mountains or on forest trails, never smoke or start a fire. Just one cigarette butt or spark can spread flames across the entire hillside. And even near forests, don't burn trash or crop stubble. Even a light breeze can turn a small flame into a fast-moving fire. If you notice a small fire, stay calm and try smothering the flames with your jacket or a branch. But if the fire grows, never try to handle it alone. Move quickly to a safe, open area such as a field or clearing. Even after the fire is extinguished, it's important to stay cautious. Once you've reached a safe place, check for injuries and notify your family or friends about your situation. If anyone is injured, perform first aid if possible and call emergency services, dial 119 for assistance. Follow the guidance of local authorities when deciding to return home. Inspect the area carefully to ensure there is no structural damage or danger along your route. After returning home, check your electricity, gas, and water systems before using them. Also, inspect the nearby hillside or forest for any remaining embers. And if you see smoke or signs of heat, report it immediately to local fire authorities. If the flames threaten nearby homes, spray water around your house, remove gas cylinders, and evacuate immediately. When evacuation orders are issued, follow the directions of local officials and firefighters. Staying calm and responding promptly is the key to safety. Remember to check on your neighbors and warn others of any danger before leaving. After reaching a

0: selfish love song, right? Okay, hope you guys enjoy the song. Hey, let's check some messages before we go. We have Lee Jason Nim saying, 갑자기 부산 출신 미국 배우 Danielle De Kim님이 생각이 났어요. And he was the guy from, actually, the TV series Lost and The Good Doctor. So if you guys haven't checked him out, yes. Wow, I didn't know he was Korean-American. Wow, thanks for letting us know. Yes. And Jillian Nim is saying, 쿠폰은 좋지만, when we talked about love psychology, right, today, how if guys or like a girl is frugal about money, right? And to this, Jillian Nim is saying, 쿠폰은 좋지만, 그로 인해 다른 피해를 입는다면, 응징할 듯요. 어떻게 응징하죠? Yes. It's embarrassing when people pull out too many coupons, 그죠? 약간 레스토랑 갔는데 만약에 상대가 쿠폰을 계속 꺼낸다. 그러면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Yes. But we have another opinion about this. 만학도 영원님은 saying, 좀 부끄럽다고 생각은 되겠지만 뛰어난 절약 정신에 미래를 믿고 맡겨도 되겠다고 느낄 것 같아요. Okay. So, different point of view. I guess, you know, if you pull that many coupons out.
1: 우리 MGPD님들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자, 좋아하는 남자가 쿠폰을 꺼냈다. 만난다, 안 만난다. 하나, 둘, 셋. 오케이?
0: 맞는데, 오케이. 찐사랑이다. Alright. And one more. We have 마학대원님 saying, 만약 하루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다면 저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집안일을 모조리 할 거예요. 오늘도 설거지하면서 내가 매일 하는 게임만 안 해도 미뤄두는 이불 빨래며 옷장 수리도 벌써 끝냈을 텐데 했다니까요.
2: I guess this happens to everyone out there, right? She's saying if she couldn't use her smartphone for a whole day, she'd probably get around to all those household chores that she's been putting off.
0: Yeah, I guess, you know, today's the day, guys. 오늘 이제 우리 같이 청소를 좀 합시다.
2: Yes, and also today we've been learning some scream bites line. And to this, Gavin is practicing his line, saying my whole future's riding on how this goes. Ooh, how exciting! And Kaini is saying the cooperation is riding on your promise. Ooh-hoo. And Trismaster Nee was checking in earlier, saying, hi, Yundi and sweeties. 저 지금 김해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떠나요. And put a little sad emoji. Oh my gosh. I hope you had a good trip here. Whether it was a business trip or just a trip with your family or your loved ones. I hope you had a great time here in Busan and thank you for letting us know and checking in to our sweet day. Thank you so much. And 지연님 is saying,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랑스러운 1학년 4반 학생들과 영어 수업 중 잠시 부산 영어 방송을 알려주고 있어요. 어제도 명지중 응원 주셨는데 혹시 가능하다면 오늘도 명지중 1학년 응원 부탁드립니다.
0: 자, 우리 찬스 준비됐죠, 피디님? 자, 명지중 1학년 4반! 오케이, 다들 부끄러워요. 오케이, 우리 선생님인 것 같아요. 예스, 지연님 너무 멋진 선생님이다, 그죠? 우리 친구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죠? 네!
1: 오케이, 1인 3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스.
0: Alright, 어쨌든 명지주 화이팅이라고 우리 fellow listeners 분들이 함께 얘기를 하고 있네요. 와우,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이쁘시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모자 써서 그런 거 아니에요?
1: 예, yes, 우리 지연 선생님 너무 멋지다, 그죠? 어릴 때부터 이렇게 라디오, English 라디오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지만요. 다른 좋은 프로그램들도 많으니까 여러분 항상 BFM 응원 많이 부탁드려요. Thank you so much.
0: Alright. 어쨌든 우리 리 제이스님도 많이 응원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응원하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주세요.
2: Alright, so that's gonna do it for today's sweet date, everyone. Hope you guys enjoyed this 2 hours with us as much as I did. And for our last song, we're gonna go listen to 들리나요 by Taeyeon. So enjoy the music, everyone. Enjoy your afternoon. And we'll meet you again tomorrow at what time? 12:05. Shine your light.

0: the world. BEFM, Busan, Yongo Bangsa.
1: 1950년 9월의 기적. 우리는 그날의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보훈청장 이남일입니다. 1950년 9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펼쳤던 인천 상륙작전에서 헌신한 영웅들 중에는 대한민국 해군 김종기 대령과 미국 해군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가 있습니다. 김종기 대령은 인천에 상륙해 시가지 소탕작전을 지휘했고 서울수복작전에서 수도 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제2차 인천상륙작전에도 참가해 인천 재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 해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지리에도 익숙했던 그는 맥아더 장군을 보좌하며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에 기여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들을 2026년 9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부산지방보훈청과 BFM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Youth Radio, Youth Friendly City On Air is coming to you.
4: 청년이 직접 만드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 도시 청취중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3: Tune in to hear the stories created and covered directly by Busan's young people, airing every Wednesday at 11:35 a.m. throughout September.
4: 부산의 청년이 직접 취재하고 만든 청년 이야기, 9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35분에 만날 수 있습니다.
3: Join our listener event for a chance to win generous prizes.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BFM website and stay tuned. This program is produced by the Busan Jingu District Office and BFM Busan 영어 방송.
5: Hi, my name is Margaret Chow, and I'm an adoptee from Busan. As I got older, I felt the urge to find my birth family, and that's what brought me to Korea. I moved to Busan last September to begin my journey in earnest to find my birth family. Along the way, I've met an array of people here. My first outing in Busan was to a cat's birthday party. Despite it being an odd way of meeting people, I met a lot of Busan expats that night. They are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I would say they have something in common. They love this city and now call Busan their home. Busan likely won't be my final stop. However, it will always be a lasting part of who I am because just like many of my friends, Busan has become a new home to me.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0: getting text messages from all of you. Don't text and drive. That's a no-no. Good driving etiquette equals safety for all.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Morning Wave in Busan on BEFM. Oh, by the way, tune in to Morning Wave in Busan to get real-time traffic updates. You know your morning commute's better with me, Kat.
1: Today's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2: 11:00

0: yes. I love that song. That was Dance by Dance. It definitely makes me want to dance. From the album Dance, by the way. So, yeah, lots of dancing. Listen, it's time for one of our very, very special segments. This is Here Stands the Youth. Now, every Tuesday and Wednesday, all the way through October, we're going to bring you a special segment, Here Stands the Youth. Through interviews with young people living and working here in Busan, we hear diverse stories, we hear the thoughts and experiences of these young people about life here in the city, from everyday challenges to the choices they make and the hopes they have for the future. So let's explore the lives of youth who work and live here in Busan. And as always, just to let you know that Here Stands the Youth was produced as part of the Busan Metropolitan City Local Broadcasting Development Project with financial support provided by Busan Metropolitan City.
1: Different stories, different dreams, different challenges. Yet here in Busan, they all come together. 16 young people are building their lives in this city. Through their voices, we discover the Busan of today. Here stands the youth.
2: 청년, 여기 있습니다.
3: Hello, 저는 아감이라는 작품으로 시작해서 여러 장편 영화를 만들고 있는 영화 감독 유승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부산으로 오게 되어서 이제 20살 때부터 부산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 부산이라는 환경과 공간이 제 성격과 좀 살아가는 방식에 너무나도 잘 맞아서 지금은 이제 한 10년 차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4: 감독님의 하루 일과를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3: 보통 영화 감독이 직업이라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무언가 되게 특별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백수에 가깝고요. 남들보다 조금 늦게 일어나서 밥 먹고 강아지 산책 좀 시키다가 사무실 가서 작업하고 밀린 시나리오 수정하고 그러다가 또 회의도 하고 제가 작업실 겸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 와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놀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4: 감독님은

0: 어느 순간 영화가 내 길이다라고 느끼게 된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1: 중고등학생 때만 해도 영화와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지 이거를 직업으로 삼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인가 파이트클럽이라는 영화를 보고서 아 이게 영화구나 세상에 이런 영화가 다 있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영화 쪽 진로를 꿈꿨던 것 같습니다. 좀 막연하게 영화 배우가 되고 싶어서 배우를 전공 삼아서 학교를 다니다가 되게 우연찮은 기회로 너무 감사하게 이제 장편 영화 아가미를 제작하게 되면서 감독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감독 일이 너무 제 성향과 잘 맞아서 네, 지금은 감독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0: 감독님의 작품을 보면 부산이라는 공간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하나의 주인공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감독님에게 부산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는 도시인가요?
1: 부산이라는 도시가 제가 봤을 땐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좀 다채로운 도시인 것 같아요. 대부분 좀 바다, 산 같은 그런 자연을 생각하시기 마련인데 도시의 풍경도 같이 있으면서 예전 어떤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던 그런 모습의 환경도 같이 잘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산이 있고 옆에는 강이 있고 바다가 있고 네,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얻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0: 부산에서 활동하시면서 이 도시는 영화를 계속 할 만한 곳이다 라고 느꼈던 계기가 있으신가요?
1: 아무래도 부산에 부산영상위원회부터 또 영화의전당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 등등 여러 영화 제작에 큰 도움을 주시는 기관들이 부산에 다 모여있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광안동에 사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여러 기관들과 제작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가야 하는 곳들을 편하게 갈 수 있다는 점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그런 인프라가 굉장히 좀 잘 돼 있다 보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부산에서 영화를 만들기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0: 여전히 부산에 필요한 영화 인프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1: 네, 제가 느꼈을 땐 어떤 시설과 지원에 대한 인프라보다는 이미 갖춰져 있는 상영 공간 그리고 여러 영화제에 대해서 일반 관객에게 알릴 수 있는 인프라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의 전당만 하더라도 거의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영화 상영 시설이 있고 평상시에는 일반 영화관처럼 여러 다양한 영화들까지 상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릴 만한 인프라가 좀 갖춰져 있으면은 관객이 영화를 경험하고 영화관에 찾아오는 어떤 좀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0: 영화를 만들면서 가장 힘드셨던 순간과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사실 영화라는 게 따지고 보면 남의 돈으로 감독이 하고 싶은 창작을 하게 해주는 건데 제가 힘들다고 생각해 볼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즐겁고 또 제가 원하는 장면을 만났을 때 어떤 그 희열은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거든요. 포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 준비된 게 너무나도 많은데 죽기 전까지 이걸 다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걱정만 있을 뿐입니다.
0: 지금 부산에서 영화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현실적인 조언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1: 대부분 영화 감독이 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영화를 만들지 명확하게 아직 고민을 해보신 분들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 혹은 내 영화를 만들고 싶다면 시나리오를 써보세요. 한 편의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것부터 영화 감독의 어떤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0: 앞으로의 영화 감독으로 그리고 개인 유승원으로서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영화 감독으로서의 제 목표는 죽을 때까지 영화를 찍는 거, 죽더라도 촬영장에서 죽는 거. 개인으로서의 목표는 그냥 밥 잘 먹고 강아지 건강했으면 좋겠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맛있는 거 해먹고 좋은 영화 보면서 그렇게만 살고 싶습니다.
0: 마지막으로 유승원 영화 감독님께 부산이라?
1: 저에게 부산은 거대한 세트장이다.
2: I love that so much. And actually, it looks very familiar. I think we've maybe seen him before somewhere, like maybe during BIFF. BIFF season's coming up, by the way. But anyway, that was Here Stands the Youth. Today, our interviewee was Yoo Seung-won, who is a film director based in Busan, of course. First came to the city for school and has been connected to Busan now for about 10 years. He currently lives in Suyong-gu, balancing filmmaking and running a pub. So he became deeply fascinated with cinema after watching David Fincher's Fight Club in high school. Such a good movie. And later made his debut feature film.

0: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아 진짜 데니얼 사원은 또 늦는 거야. 이거 진짜 안 되겠네.
3: Sorry. I'm late. Oh, I'm so sorry.
2: 아니, 이봐요, 데니얼. 성인이니까 책임감 있게 좀 일찍 일어나고, 어? 좀 그렇게, 어?
3: Oh, 부장님. I'm so sorry. Traffic was really bad because it was rush hour.
2: 아니, 데니얼.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무슨 지하철이 어떻게 막힌다고 그래요?
3: Oh, I mean, the subway was packed because it was rush hour.
2: 아 그런데 그 어제까지 하기로 했던 보고서 그건 어디 있죠?
3: I finished it all yesterday and left it on my desk. Let me see if I can find it. I worked late last night to get it finished.
2: 어제 5시 55분부터 딱 준비하고 있다가 6시 땡 하고 우사인 볼트처럼 뛰어나갔잖아요. 설마 아직 다 완성 안 한 거예요?
3: Oh, I'm so sorry. I can finish the report within this week. I've got a friend's birthday party tonight, a get-together with my surfing group tomorrow, and a running club gathering the day after that.
2: 아니, 진짜 이거 보자 하니까 안내를 보자기로 보는... 자, 대니얼,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다 해놓고 가세요. 알겠어요? Understand?
3: 부장님, cut me some slack, please.
2: 컷? 자르라. 아니 그렇다고 그렇게 막 나가면 안 되는데 그런 건 안 되고.
3: Please cut me some slack, please.
2: 어허 참 곤란한데. No cut. 아휴 그러면 내가 막 자르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보고서는 내가 쓸게요. 오케이? 뭐 나가겠다 잘라라 이런 말은 이제 금지. 알겠죠?
3: 부장님.
2: 오늘 배워볼 표현.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영어로 뭐라고 해?
3: Cut me some slack.
2: Cut me some slack.
3: Slack는 느슨함, 헐렁함을 뜻하는데요. 사람이나 상황을 몰아세우지 않고 융통성 있게 봐주다, 사정을 이해해주다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약속 시간에 조금 늦었을 때 오늘은 좀 봐줘 라고 말하고 싶다면 Cut me some slack.
2: 부산 아줌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너무 뭐라고 하지 마. Cut me some slack.
3: Cut me some slack.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4: See you tomorrow.
5: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어 방송.

0: The time is now 5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All Star
3: English.
2: Now, 여러분은 요즘 어떤 영상이나 쇼츠를 주로 보시는가요? 뭐 재밌는 거? 웃긴 거? 아니면 자극적인 거?
4: 세 개 다요.
3: You know, I'll just watch, try to watch like one of those shorts. But before you know it, right, is it just me? An hour has gone by. 저는요, these days, the titles are getting more clickbaity, right? And the videos are getting more and more sensational just to get the views.
2: 웃기고 뭐 재미있는 영상도 좋지만요. 가끔은 보고 나서 이거 진짜 좀 유스풀하다 싶은 영상 있잖아요.
3: 나 하나 아는데.
2: 뭘까요? 우리 부스타드의 원픽은 뭔가요? 뭘까요?
3: 이겁니다.
2: 그렇죠.
3: 여러분.
2: All Star English. 네. 여러분의 이브닝 영어 친구.
3: All Star English 지금 출발합니다.
2: Yeah,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스타 언니 박상원입니다.
3: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and welcome to All Star
2: English.
3: That's right. We have 언니 언니 in the house.
2: 안녕하세요.
3: 네, 언니. 네. How are you? How was your 추석?
2: 그저 그랬어요. 네. So-so's
3: good. 네. 네. 원래 뭐 그냥 하는 거대로 했고.
2: 그렇죠 뭐. 예.
3: 네. That's good. 네. 일단 뭐 big hello to everybody listening to us on the radio. 우리 지금 너튜브에 벌써 지금 난리 났습니다. 네. Everybody.

Hello. 근데 지금 이 문자 한번 읽고 우리 쇼를 시작할게요. 우리 엘리아나님은요 상 3등을 찍고 코난을 봐야 하기 때문에 가야 합니다라고 하네요. 자, 우리 엘리아나님 이거는 혼내야 됩니다. 어디를 가요?

0: 더 재밌어요. 왜 이렇게 말하기 어렵지? 코난보다
1: 괜히 그러면 거짓말하는 것 같잖아요. 나, 사실이니까 아, 그냥 사실, 오세요.
0: 사실입니다. 네. Because,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You know, these days we have our hands in our phones pretty much all day, right? 네, 저도 그렇습니다. 뭐, 이, 당연히 뭐 제 모습만 계속 조회수 올리려고 이게 돌려보고 좋아요 누르고 네, 하거든요. 네. 아 근데 뭐 올스타 쇼츠뿐만 아니라 I watch all kinds of a lot of these short form videos. 저도 뭐 이 기타 치는 거에 네. 관심이 있어서 뭐 연주하는 그런 영상도 올라오고요. Movie recommendations, right? 이 요즘 쇼츠로 그 예고편을 보여주고
1: 맞아요, 맞아요.
0: 안 그러면 막 이 좀 장면들 완전 사람 보게 만들게 하는 장면들 쇼츠로 okay. 만들고요. And of course, parents out there 아시잖아요. Kids channels 하루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부스타분들은 어떻습니까? What kind of videos or shorts do you watch these days? 우리 언니는 뭐 어떤 거 봐요?
1: 저는요 주로 BTS 콘서트 많이 보고요.
0: 야 재밌죠.
1: 예. 매일매일 봐도 매일매일 재밌더라고요. 저는 네. 여행 관련된 콘텐츠도 많이 보고요.
0: 네.
1: 맛집 빼놓지 않고 보고
0: 재밌죠.
1: 있고. 네, 그리고 저는 또 요즘도 운동을 막 시작해서 운동 관련해서 내가 잘 하고 있나, 어떤 부위를 어떻게 하는 게 맞나 그런 것도 좀 보고.
0: 맞아요.
1: 그리고 자기 전에는 항상 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들으면서 자거든요. 그런데
0: 무슨 오디오북 같은 거요?
1: 뭐 그러니까 영 이제 이거 너튜브를 틀어놓죠. 네. 그런데 네. 항상 듣다가 잠들어가지고요.
0: 네.
1: 아직까지 제우스가 7번째 결혼하는 것까지밖에 못 들었어요. 굉장히
0: 효과적이네. 와우, that's effective. 여러분 혹시 밤에 잠이 안 오면 Greek mythology. 네, brought to you by 언니 언니. 진짜 좋은 뭐
1: 진짜 잠 안 올 때 추천 하나 더 해드릴까요?
0: 네,
1: 삼국지도 완전 진짜 듣다 보면 지겨워서 잠.
0: 슬립 요정이네요. 슬립 요정. 근데 생각보다 우리 언니 뭐 너튜브 많이 보시네요.
1: 네,
0: 추천 많이 하시고. 네, 근데 that's people these days 다 그렇습니다, right?
1: 맞아요. 저처럼 이렇게 뭐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유용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0: 맞아요.
1: 자극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0: yeah.
1: 많잖아요.
0: So these days, instead of chasing views or sensational content, right? There are channels that give people useful advice that they really need. 이런 아주 뭐지 그 사람들한테 막 자극적인 막 도파민 올리는 이런 영상들보다 진짜 필요한 말 주는 네, 그런 쇼츠 콘텐츠도
1: 맞아요, 맞아요.
0: 엄청 많거든요.
1: 네. 네.
0: 자, one of these channels became very popular in the US but also is getting a lot of attention in Korea too. 바로 Rob Kenny의 아빠 관련 영상이 그렇게 인기래요.
1: 네. 네.
0: And what makes Rob's story so special is a little bit about his story. His parents got divorced when he was 14, so he had to figure out a lot of things on his own without his dad around.
1: 네,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한번 찾아봤는데
0: 네.
1: 뭐 이혼이나 아니면 뭐 헤어짐 뭐 때문에
0: 네.
1: 아빠가 없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0: 네.
1: 그런 아빠한테 뭐 배우거나 조언을 구하기 어려운 아이들한테 내가 모두의 아빠가 되어주자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0: 맞아요. 근데 이게 진짜
1: 따뜻해요.
0: 사람들의 엄청 그 감동 포인트.
1: 맞아요, 맞아요.
0: 그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 드라마 그 응팔이거든요.
1: 네.
0: 응답하라 1988인데 거기 한 장면이 그 선우 캐릭터인데 선우 엄마가 선우 막 얼굴 막 다친 막 보고
1: 맞아요.
0: 너 왜 이래? 왜 이래? 막 학교에서 싸우나? 라고
1: 맞아요,
0: 하면서 엄청 혼나는데 아니 면도 하면서 끓였어 라고 하는데 근데 아빠가 없거든요.
1: 맞아요.
0: 그 아빠가 못 가르쳐서 사람들 보면서 울었는데
1: 네.
0: 진짜 이게 감동 포인트이긴 합니다.
1: 네, 네.
0: Right? And that's what his channel is about. Right? 뭐 이런 타이틀요. Dad, how do I? 아빠, 이걸 어떻게 하지? And then 끝에 뭐 iron a shirt, right? 뭐 셔츠 다리는 법. 네. How to shave properly? 제대로 면도하는 법. 뭐 unclogging a sink. 와, 이거 진짜 요즘은 누구나 남자 여자 상관없이 네 이거 싱크대가 막혔을 때 뚫을 수 있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와이프도 잘합니다.
1: 네.
0: 네, 뚫을 수 있는데 근데 옛날에는 그 이미지 있잖아요. 이거는 그 집에 뭐 남자가 or 아빠가 해야 된다. Or changing a tire. 네, 타이어 교체하는
1: 네.
0: 법은 나도 모르는데. 우리 분명히 아빠도 모를 거예요. 네, 아빠가 타이어 바꿀 줄 알아라고 물어보면 분명히 뭐 그걸 뭐 그냥 뭐 보험 전화하면 되잖아라고 할 건데. So simple things that can be very useful for not only kids but also adults as well. 이 영상

0: 분들로 많이 사람들이 위로받고 이 고맙다는 이 선풀을 단다고 합니다.
1: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극적이고 막 재밌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는 이런 컨텐츠가 좀 더 많아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0: 네.
1: 이미 있어요.
0: 그렇죠.
1: 올스타 잉글리시 들으시면 되잖아요. 보시면 되고. 그렇죠.
0: 아 맞네. 아 맞네. 올스타인데 전 다른 아니 올스타 있어요. 올스타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알잖아요. 뭐 다른 거 저도 모릅니다. 뭐 올스타 이 정도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랍 케니보다 뭐 그렇게 감동적인 포인트는 못 주지만 영어는 확실합니다. 알겠죠? 네, 그것만 믿고 오세요. Alright, 그러면 선풀 좀 달아줘. 제가 아까 선풀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선풀이 뭘까? 네, 이런 말 합니다. 특히 이제 너튜버들이 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채널 이런 채널이고요. 끝에 하는 말 댓글로 응원 좀 해주세요. 뭐 선풀 좀 달아주세요. Show some love in the comments.
1: Show some love in the comments.
0: 지역하면 사랑을 보여줘. 네, 네. 댓글도 통해. 그렇죠. 뭐 좋은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Leave a nice comment.
1: Leave a nice comment.
0: 그리고 아까 저 love 말 단어 한 번 더 쓰고 뭐 선풀 좀 달아줘. Show some love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1: Show some love.
0: 네.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 부스타들은 항상 우리 올스타 뭐 저랑 뭐 부기랑 언니랑 뭐 한이 형 always showing love in the comments. 우리 부스타 뭐 스타일대로 네, 항상 하니까 저희는 every day, always, very, very thankful. 네. All right. Welcome to the Tuesday edition of All Star English. 오늘 재밌는 코너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Up first,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A fun little balance game that we have, of course, joining us Tuesday with 언니 언니. 세대마다 어떻게 생각이 다른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부스타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1: 네, 그리고 여러분이 기다리는 EPQ 전국민 영어 한마디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Easy Peasy Quiz. 객관식 문제라서 어렵지 않습니다. 세 문제만 맞추면 푸짐한 상품 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전화번호 저장해 놓으세요. 051-744-6601 051-744-6601 6시 45분쯤 그때 음악이 나갈 때 전화 주세요 라고 외칠 거니까 그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Don't call now. It will not count. Alright, moving right along. 다음으로 코너 속의 코너 날씨 요정 보시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웨더페어 스펙 날씨 요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우선은요, 많은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요, 오늘 오전에 비가 추적추적 조금 내렸습니다.
2: 네.
0: 아시나요?
2: 네네, 저 그때 산책하고 있었거든요.
0: 다 아시는군요. 네. 네네, 비가
1: 어제,
0: 왔어요.
1: 어제 비말 했어요?
0: 네?
1: 어제 비 소식 돼서 전달 했습니까?
0: 아니요. 원래는 먹구름만 낀다고 했는데 오늘 비가 조금 그쵸. 왔습니다.
2: 어, 네. 달지님이 어제 날루가 말한 대로 오늘 네. 비 오다 맑아져서 너무 신기하다고 하신대요?
0: 달지님 이런 거는 거짓말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비 온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어, 했었나요?
2: 이게 뭐죠?
0: 어, 먹구름이 낀다고 제가 기억을 했는데 다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달지님 감사합니다. 저를 보호해주는 분이 계시네요. 아니,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내일 날씨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은 완전히 화창한 날씨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Tomorrow the low will be 17 degrees and the high will be 29 degrees. 오늘 그 최저 기온이 21도였거든요. 근데 내일은 최저 17도로 무려 4에서 5도 가까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대신 최고 기온이 오늘은 이제 그 27도였어요. 근데 2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꽤나 크겠다. 이거를 조금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English expression이 뭐냐면 drizzle입니다. 이게 비가 추적추적 내리다, 이슬비가 내리다인데
1: 비말 그 비 대해서 말할 때 그거군요.
0: 네네네.
1: 그럼 그 커피 후에 시럽 뿌려주는 거 그걸 드리즐 아니에요?
0: 어, 그것도 되지 않을까요?
1: 아, 난 그 네. 생각밖에 안 나서.
0: 어, 그거 아니에요. 네, 비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문으로 it drizzled a bit this morning, but tomorrow will bring crisp and clear skies all day. 네, 내일은 화창한 날씨로 되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스터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하플 백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terscar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700th floor observatory.
1: 네, 자 아까 달지님이 어제처럼 날려가 말한 대로 비 오다가 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0: 네네네.
1: 근데 달치님이

0: 잘못 들었나? 우리 날씨 오정 그 말 했을 건데 내가 잘못 들었나? 자, 여러분 날씨 오정이 비 소식을 말 했을 가능성이 더 큽니까? or 달치님이 잘못 들을 가능성이 더 큽니까?
1: 네. 다시 좀 페이백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나가서 다시 내일 거, 어제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네. 근데 우리 진리님도 잘생긴 날씨 오정님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어제 비 얘기하셨던가요? 여기도 질문으로 물어봅니다.
1: 다 플레이백 할게요.
0: 자, 우리 VAR 다시 돌립시다. VAR 다시 돌립시다.
2: 부산 영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조한입니다. 제가 제일 큰 스타를 맡고 있는 올스타 잉글리시 즐기고 계시나요? 더 재미있게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노래 끝을 잡고 코너에 참여하시면 저와 함께 팝송으로 영어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저와 함께 부를 노래는 들리시나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집에서 전화기만 준비해 주세요. 전화는 제가 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민수 Take it over.
0: Yes sir. 꼭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는 분들은요. www.befm.or.kr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 클릭, All Star English tab 클릭, and last but not least Notice tab 클릭 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2: 매주 수요일 All Star English

0: Please, I told you, I'm not going to stay home again tonight. Do you understand?
1: But you're
0: please,
1: never stay home again.
2: 생각이 아니 그건 네 생각.
3: That's what you think.
4: 그건 네 생각이고.
2: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3: Welcome to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a fun little would you rather balance game we have with our listeners. We get to see how generations choose on various topics and all the while practice a little bit of English.
4: 예, 세대별 선택도 알아보고 내 생각도 나누고 영어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부스타 여러분도 둘 중 하나를 골라서 보내주시면요.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 중 뽑아서 부스타에서 푸짐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3: 네. Now before we get into today's topic, 저희가 아까 시작했을 때 네. 우리 부스타분들 어떤 영상 뭐 자주 봅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네. 뭐 너튜브의 쇼츠나 영상. 우리 달치님이 영상은 영어 공부, 꿈 이루기 같은 유익한 걸 주로 보고 쇼츠는 그냥 웃긴 거 봅니다 라고 하네요. 아 영상은 그러면 올스타 생방송 보고 쇼츠로도 올스타
4: 그러게 보겠네요.
3: 그러면 보겠네요. 네, 딱 그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올스타에서는 꿈과 희망을 우리 부스타분들 이루기 위해 도와주는 그런 방송 인가?
4: 네 맞습니다. 네.
3: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장님.
4: 네네네.
3: 네 우리 부스타분들 다 이제 영어는 나 완벽하게 정도 뭐 아니더라도 편해지고 싶은 네 그걸 위해서 튜닝 하잖아요. 그걸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항상 도와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오랜만에 기분 나쁘다라고 하기보다 네 아주 웃긴 멘트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우리 선풍기 커버 언제 다시 원님이 말합니다. 아까 우리 날씨 요정이 있었을 때 네, 이 말을 했거든요. 두 분 머리가 똑같은데 누가 누굴 따라하는 거죠? 크크크크 라고 왔습니다. 네, 선풍기님 뭐 언제까지 그 선풍기 커버를 씌울 건지 저희 궁금하고요. 네, 다 씌우지면 연락을 꼭꼭꼭 주세요.
4: 혹시 바꾸지 않으실까요? 네. 선풍기 커버 다 씌웠어.
3: 다 씌웠어. 완료라고 들으면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4: 오늘은 백만장자 밸런스 게임입니다. 오, 백만장자. 오, 말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3: 아, 재밌겠다.
4: 오, 뭐 직장인들한테 꿈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아마 이 대답 많이 나올 거예요. 로또 당첨이. 백만장자가 되고 싶어요.
3: That's right. I guess it says a lot about how hard it is to build real wealth these days. And even here in Korea, you know, people's idea of what it takes to be rich is getting you know, higher and more difficult to achieve. 그쵸?
4: 아유, 맞습니다. 사실 이제는 뭐 10억 있으면은 와, 진짜 부자다. 이렇게 생각은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3: 네.
4: 그래도 10억 있으면 좋겠다. 그쵸?
3: 그쵸? 네.
4: 어쨌든 한국에서는 뭐 20억, 30억 원 이상이 있어야지 뭔가 네. 부자의 기준으로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3: 진짜 거기서 진짜 뭐 1분의 아니야. 퍼센트 뭐 0.004%만 진짜 받을 수 있어요.
4: 너무 내려갔잖아요.
3: 아니, 그래도 right. But here's the interesting part. Only 36% of American millionaires actually feel wealthy, right? 진짜 이게 피부로 이게 느낄 수 있는 이 부자 난 네. 부자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서는요 36%밖에 안 된대요. Amongst millionaires, right? So 64% that means they don't even consider themselves rich. Some of them even basically say, "I'm a millionaire, but I don't feel rich." 기분 나쁩니다.
4: 네. 맞아요. 아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백만장자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3: 네.
4: 몇십 년이 흘렀으니까 당연히 네. 물가라든지
3: 뭐 인플레이션이랑 이런 거 다 올라가니까.
4: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요즘 미국에서는 얼마 정도 있어야 부자라고 느끼는 건가요?
3: 자, these days Americans they say they need an average net worth of $5.3 million to feel financially successful. So these days 요즘은요, $1 million doesn't necessarily feel like a huge fortune anymore. 뭐 적어도 이 72억 원, right? 이 그 뭐지, current exchange rate로 네. 하면요. 72억 원 정도는 있어야 이 백만장자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백만장자라고 하면 와, 진짜 부자다라고 하잖아요. 네. And there's another catch. A lot of millionaires don't actually have millions sitting in cash. 이거 진짜, 저는 이거 듣고, 아니, 뭐 집에 그냥 수영장 사이즈 그 돈이 그 돈에 그냥 뭐 돈 있어 막 점핑 해가지고 수영장 안에 돈만 이렇게 수영하는 거 그런 장면 너무 많아 많이 해서 그런가요? 나는 면회를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4: 아니 돈에 세균이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그런?
3: 아니 왜냐면 어렸을 때 혹시 우리 부사분들 중에 그 이게 오리 가족, 네 오리 가족이 뭐지 그 만화가 있었는데 진짜 부자 그 오리 삼촌이요 그 집에 엄청 큰 방이 있는데 이렇게 열어서 다이빙을 해요. 네? 밑에 다 금 색깔로 된 이게 동전 같은 게 있거든요. 아. 저는 부자 되면 저렇게 할 수 있다라고 희한해 뭐 옛날 뭐 그냥 어린 민수 바보라서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부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네. 그럼 언니, let me ask you this. If you became a millionaire, would you keep working or would you quit your job? 만약 100만 장자가 된다면 계속 일할 겁니까? 안 그러면 뭐 그만둘 겁니까?
4: 사실 이 질문이 있잖아요. 네. 제가 일한 지가 30년 정도가 됐거든요.
3: 와,
4: 그래서 진짜 딱히 안 해도
3: 베테랑이 베테랑이다.
4: 딱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3: 네.
4: 그렇지만 사실은 뭐 예. 일이 또 너무 없으면 사람이 좀 예, 뭐 안 좋잖아요.
3: 맞아요.
4: 저는 뭐 돈과 상관없이 네. 우리 부스타들이 제가 나오는 걸 원한다면
3: 네.
4: 예, 계속 방송하겠습니다.
3: 네. 네. 저는 우리 부스타들 원하든 말든 저는 계속 나올 겁니다. 네.
4: 원하든 말든이란요. 나오시겠죠.
3: 네. 근데 저는 저도 똑같이 이기면 이기란다. 왜냐면 영어로는 win a million dollars. 로또를 이기는 거거든요.
4: 네.
3: 네. 근데 한국에서는 로또 당첨되는
4: 네네네,
3: 거잖아요.
4: 네네, 맞아요,
3: right?
4: 맞아요.
3: You get like selected randomly for the lotto. 근데 저는 똑같이 너무 이게 저는 이제 로또 이겼어요. 너무 티내기 싫어서 네 그래서 똑같이 그냥 일상했던 것처럼
4: 일상 그대로
3: 네 그대로 네.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혹시 여러분 뭐 이렇게 말했는데 갑자기 내일 안 나오면 일단 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4: 네.
3: 네. 자, let's get it. 그러면 오늘의 100만 장자 밸런스 게임 첫 번째 주제 갑시다. Which would you rather have? Would you rather have dinner, one-on-one dinner with Yensin Hwang or go to space with Elon Musk?
4: 네, 둘 중 뭘 더 하고 싶나요? 젠슨 황과 단둘이 저녁 먹기 vs 일론 머스크와 우주 가기.
3: 여러분, 지금부터 의견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깨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오늘 아주 재밌는 밸런스 게임 참여 가능합니다.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방금 옌센이라고 했거든요. 네,
4: 네.
3: 젠센입니다. 이 J가 Y 소리 내는 거 어느 나라 언어였든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젠센 황. 네.

0: 자, 언연이 일단 둘 다 누군지 알잖아요. 너무 큰 이름이라서, right? Big name들이라서요. 네. Jensen Huang and Elon Musk. 근데 for those that might not know who Jensen Huang or Elon Musk is, 일단 어느 정도 부자인지 저희가 설명 간단하게 드릴게요. According to the most recent 2026 Forbes list of the most richest people on planet Earth, sitting at number one, Elon Musk.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Space 땡, 뭐 테스 땡 있잖아요. So he's sitting on roughly, 이거 어떻게 읽지? 00000. 자, $929 billion. 네, 이거 한국 돈으로 이 환산하면 이것도 한국어로 어떻게 읽지? 0000. 1254조.
1: 네.
0: 조입니다. 여러분 진짜 나도 줘. 아니, 제발.
1: 돈이 이 정도 있으면 뭐 그 돈이 돈 같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냥.
0: 맞아요. 네. 코도 풀고 돈으로. 네. 뭐 식탁 닦고 그렇게 하겠죠. Number two, Jeff Bezos of Amazon. 네. He's at about $369.6 billion. That's 499조 원 됩니다. And number three, Larry Page of 구땡, he's around $282 billion. 네, 약 382조 원 정도 됩니다.
1: 그러니까 일단 조가 넘어가면 우리는 돈 단위가 어떤 건지 감도 안 오잖아요.
0: 진짜 그 정도 돈 갖고 있으면요. 뭐 저 같은 사람은 진짜 개미처럼 보이겠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1: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0: 그렇죠. 네. 네.
1: 일단 이 둘 중에서 네. 예, 우리 에브리데이 스타는 뭐 하고 싶어요?
0: 일단 젠슨 황 dinner or go to space with Elon Musk. 여러분, 민수면 음식이지. 저는 저녁 먹겠습니다. 왠지 젠슨 황이 당연히 뭐 쏘겠죠? 쏘겠죠? 뭐 그렇죠?
1: 그렇겠죠.
0: 제가 젠슨 황님한테 저녁
1: 아니 근데
0: 같이 저녁 먹어요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쏘겠죠?
1: 아 근데 민수 씨가 쏘면 네. 되게 더 멋있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네. 미스터 황, 친한 사이 뭐 되니까 젠슨 no, calm down. I got this.
1: 아니 젠슨이 부산 오면 우리 네. 민수 씨가 회 한 접시 대접하는 거 어때요?
0: 일단 진짜 네. 부산 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아시죠? 네. 젠슨 황이 한국 방문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가서 젠슨 막 보고 날렸잖아요.
1: 네.
0: 일단 if you come down to Busan, I will be your personal tour guide. 네, 우리 맛있는 거 많이 먹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1: 저는 3분기 커버 언제 다시 오님이랑 똑같은데 네. 이분은요 C 선택하셨어요. 안 갑니다. 귀찮아요라고 하셨는데.
0: 이 게임 룰을 잘 모르시네요.
1: 둘 중에 하나 꼭 고르셔야
0: C가 없었습니다.
1: 네. 네. 네. 저는 사실 둘 다 못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둘 다인데 네. 일단 저도 모르는 사람이랑 만나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하거든요.
0: 맞아요.
1: 거기다가 일단 저랑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0: 일단 영어라니까.
1: 그래서 네. 일단 굉장히 생각만 해도 피곤하고요. 네.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 저는 사실은 뭐 먹는 거는 있잖아요.
0: 네.
1: 제가 제 돈으로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젠슨한가 단둘이 먹고 싶지 않고 우주는 제가 제 돈으로 가기엔 조금 네, 힘들더라고요.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진 않는데
0: 네.
1: 그러니까 우주를 한번 가볼 수 있다면 저는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0: 그렇죠. 네. 네. 근데 저는 다시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게 너무 이게 좀 어린 생각이도 될 수 있는데요. 가끔씩 뭐 어디서 오는 막 손님이 온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 거기 뭐 이 그 아는 사람이 뭐 과자 만드는 회사에서 일한다는데 어머 뭐 과자 들고 올까? 라고 막 기대할 수 있잖아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일론 머스크 온다고?
1: 차?
0: 차 한 대 줄까? 이걸 기대하고 그럼 나 다시 바꿀래. 저는 일론 머스크로 가겠습니다.
1: 네. 아이고, 안 그래도 다은님이요. 아까 젠슨왕과 단둘이 저녁 먹게 하셨잖아요. 네. 사드리고 다음에 더 큰 걸로 받으면.
0: 맞아요.
1: 이렇게 하셨네요. 네.
0: 뭐 그 뭐지? Stocks? 네. 이런 거 안 받는데. 괜찮아요.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1: 와, 이렇게 행복한 표정은 네. 제가 그대로 못 본 것 같습니다.
0: 스탑. 너무 감사합니다.
1: 이것 봐. 돈이 이렇게 중요한다니까요. 생각만 해도 이렇게 사람이 밝아져.
0: 네. 네. 부장님은

0: 민수에게 왜 줍니까? 라고 하는데 어, 부장님 저 그냥 상상만 하면 되잖아요. 네, I'm happy right now. Just leave me be. 네. 자, 여러분 근데 이런 분들 진짜 사람들이 돈 내고 왜냐면 이분들한테 뭐 코칭 받거나 advice, right? 이렇게 받고 싶은 왜냐면 성공한 분들이잖아요. 네, 네. Right? 우리 젠센 황, he actually doesn't do one-on-one meetings with his direct reports. 젠센 황은요, 직원들과 1대1 미팅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와, 직원들도 어, 나 젠센 황이랑 같이 일하면 그분한테 막 엄청 막 advice 막 받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데 1대1은 안 된대요.
1: 네.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도요. 네. 보고 체계 같은 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답을 아는 사람한테 바로 물어보라고 한다네요.
0: 네.
1: 그리고 만약에 회의에서 내가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그냥 나가도 된대요.
0: 아.
1: 이 남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게 오히려 무례하다고 했다네요.
0: 오, 이거는 이 에티켓 좋다. 네. 자, 여러분 real quick. 방금 뭐 이 코칭, 뭐 상담, right? 뭐 회의할 때 자주 쓰는 영어 표현들도 몇 개 있긴 있습니다. 뭐 혹시 우리 저희들 아니면 나중에 혹시 부스타분들 뭐 젠슨 황이나 일론 머스크 만나게 되면 뭐 이런 말 쓸 수 있습니다. 뭐 아까 우리 1대1 미팅 했잖아요. 네. 이거는 one-on-one이라고 합니다. 1대1은 영어로 one-on-one.
1: One-on-one.
0: 그래서 뭐 우리 둘이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Can we have a one-on-one?
1: Can we have a one-on-one?
0: 네. 이거 저희 부장님이 말할 때 좀 사실 무섭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혹시 사람 있는 데서 하면 안 돼요? 라고 항상 말하고요. 네. 그리고 미팅할 때 우리 그때 말했던 거 뭐 진행 상황 좀 체크해볼까? check-in이라고 합니다. check-in. 네. 그래서 let's have a quick check-in on that project. 우리 아까 그 프로젝트 잠깐 진행 상황 좀 얘기하자. Let's have a quick check-in.
1: Let's have a quick check-in.
0: 그러니까 check-in 똑같은 표현으로 touch base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우리 5번만 짧게 뭐 우리 업데이트나 이런 거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Can we touch base for 5 minutes?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1: Can we touch base for 5 minutes?
0: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부스타분들 Elon Musk or Jensen Huang? 네. Who would you rather have this one-on-one with? 우리 너구리님은 1조만 있어도 하루에 65만 원씩 65만 원씩 지구가 탄생... 잠깐 이거 어디서 이거 마침표가 있어야 돼요 혹시?
1: 65만 원씩
0: 네.
1: 지구가 탄생할 때부터 써도 돈을 다 못 쓴다는데 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써도 못 쓴답니다. 와, 하루에 그렇게, 65만 원씩 써도
0: 그렇게 네. 생각하니까 뭐가 우울해지네요 제가. 자 여러분 keep sending those messages in while we move on to topic number two.
2: Round two.
0: 자, 두 번째 밸런스 게임입니다. If you could pick just one. 아시겠죠? 우리 부사분들. C 옵션, 세 번째 옵션 없습니다. 1번 or 2번 무조건 골라야 됩니다. Would you rather have A, Elon Musk's fortune or B, Warren Buffett's brain?
1: 네, 둘 중 딱 하나만 고른다면 일론 머스크의 재산 vs 워런 버핏의 두뇌.
0: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의견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깨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오늘 네 밴스 게임 참여 가능합니다. 뭐 이거는 쉽죠. Too easy.
1: 네, 어떤 거예요?
0: 네, 바로 number one, Elon Musk's fortune. 왜냐면 워런 버핏의 뇌를 가져더라도 일은 해야 되잖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1: 아니잖아요.
0: I'm not the only
1: 그래요.
0: one.
1: 저도
0: 맞아요.
1: 그래요.
0: 우리 부스타들 don't lie. Don't lie. Warren Buffett님의 브레인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일은 해야지 그 워런 버핏의 돈이 생기잖아요.
1: 잠깐만요.
0: 네.
1: 김수진님이 근데 머스크는 회사 재산으로 다 돌려놓지 않았나요? 하는데.
0: 아 그래요? 이분 집에 뭐 없어요? 아, 그러면 좀 생각이 달라지는데. Then my choice differ, right?
1: 근데 두둥님도요. 네. 이론은 좀 돈은 많아도 이미지가 별로라 전 워런 버핏의 브레인을 갖고 싶다 이렇게 하셨네요.
0: 네, 자 여기서 일론 머스크의 이미지 말 없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fortune이라고 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의 돈.
1: 그치, 돈만 가지는 거잖아요.
0: Now here's something interesting. When millionaires were asked what changed when they got money, 자, 부자 되는 순간 뭐가 바뀌었냐고 물어보면요. One said, I buy organic strawberries now. 나 이제 유기농 딸기 사 먹어. 네. 저도 유기농 딸기 가끔씩
1: 그래요,
0: 사 먹거든요.
1: 뭐 먹고
0: And some millionaires still just live simple lives. They cook at home and they keep investing.
1: 맞아요, 맞아요. 뭐 돈이 많은 사람, 백만장자의 이미지 하면 얼핏 생각하면 뭐 스포츠카라든지 뭐 전용기 이런 거 생각할 것 같잖아요.
0: 당연하죠, 아니에요?

0: 그런데 요즘은 좀 평범한 집, 뭐 퇴직 연금, 주식 계속 일하기에 가깝다고 하네요.
1: 아, 저는 뭐 주식 빼고는 다 그러면 똑같네요. 뭐 일론 머스크랑. Now for ordinary people, financial freedom. 자, 이 표현 financial freedom, 경제적 자유. 와, 이 말만 들어도 너무 좋잖아요. As well, having more money are what they want most. But for many millionaires, it's actually time and freedom. 네, 시간과 자율성을 너무 갖고 싶다고 하네요. They'd rather have more control over their time than simply having more money. 자, 이거는 그분들만 얘기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이 미국의 백만장자 80% 이상이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율권을 얻었을 때 네. 아, 비로소 진정한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느낀다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네. 백만장자들이 면접을 볼 때 하는 질문이 하나 있다는데 네. 에비데스트 한번 듣고 대답해 보세요. 지금 통장 잔고가 0원이 된다면 내일부터 당장 뭘 하실 건가요?
1: 일단 0원이라고 그런 일은 없을 건데 당장 저한테 돈을 안 보낸 분들한테 바로 연락할 겁니다.
0: 굉장히 기발한데요. 와, 참신하다.
1: 죄송한데 돈이 입금 안 됐습니다. 어디 있죠?
0: 와.
1: 네. 분명히 와, 뭐가 심각하다. 잘못됐을 겁니다. Something went wrong. So I would call and ask for my money. Where is my money? Give me my money. 네.
0: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신고부터 해야 되네요. 왜 갑자기 통장 잔고가 0원이 됐지.
1: 네. 6천 원 있어야 되는데 0원입니다. 왜 그렇죠?
0: 근데 네. 저는 있잖아요. 이 통장 잔고가 0원이 된다면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네. 그냥 제가 그냥 파산을 한 거로 생각을 했거든요. 아. 돈이 없는 걸로.
1: 네.
0: 그렇다면 뭐 할 게 있나요? 당장 돈 벌러 나가야죠.
1: 그렇죠. 네. 네. 이제 특히 이제 가족 있는 분들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0: 그쵸, 그쵸.
1: 네, 그렇습니다.
0: 불안불안하죠.
1: 맞아요. 네. 자, real quick. 뭐 두 가지 옵션 중 뭐 자신의 뭐 선호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밝힐 때는 쓰이는 영어 표현이 있거든요. 왜냐면 봐봐요. 뭐 would you rather have time? Or I mean money or freedom, right? Mm-hmm. 아까 우리 그 뭐지 이 백만장자들한테 뭐 돈을 갖겠습니까? 자유를 갖겠습니까? 네네. 라고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So I'd rather A than B. 네, 나는 B 하느니 차라리 A를 할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뭐 나가는 것보다 차라리 집에 있을래. I'd rather stay home than go out.
0: I'd rather stay home than go out.
1: 뭐 운전하느니 차라리 걸을래. I'd rather walk than drive.
0: I'd rather walk than drive.
1: 맞아요. I'd rather watch All Star English than Conan. 엘레나님 아직 계시죠? 네. 저 뒤끝 장난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우리 부스터분들 일단 어떤 쪽을 골랐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주님이 통장 잔고 0원이면 부모님 집에 갈게요. 네. 아, 역시. 네. 그럴 수 있죠. 저도 부모님 집 갈 것 같아요. 진짜 영원이면. 엄마.
0: 아유, 부모님 무슨 죄야. 아유.
1: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두둥님은 일단 서울역에 내 자리 하나 맡아놓고라고 하네요.
0: 슬퍼요.
1: 일단 그거는 너무 그냥 기업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어떻게라도 해야죠. 네.
0: 맞아요.
1: 네. 우리 다은님, 엄마. 나왔어. 그냥 그렇게 됐어. 라고 이렇게 말하네.
0: 엄마 그냥 아유 대팔자야 나가.
1: 네. 네. 아 근데 우리 희수님이 아까 뭐냐면 뭐 백만장자들은 저는 이제 뭐 유기농 딸기 사요. 네. I eat organic strawberries now라고 하는데 우리 희수님이 I'm not a fan of strawberries. 저는 딸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라고 하네요. 우리 혹시 희수님 이 백만장자보다 더 위에 있는 백만장자보다 더 위가 뭐죠?
0: 천만장자?
1: 천만장자?
0: 뭐 그런 말이 있나요?
1: 희수님? 일단 뭐 우리 자주 친해집시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messages. Keep them coming in. 혹시 메시지 놓쳤으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2부에 문자 요청이 챙기니 keep those messages coming in. Like I said, alright? 자, let's get it. 다음으로 오늘의 easy peasy quiz 갈게요. Ladies and gentlemen,

0: 도전 안 하면 아쉬울 걸 이지피지 퀴즈. 실시간 전화 연결 즉석 레벨업 영어 퀴즈 시간인데요. 총 세 문제만 맞추면 됩니다. 푸짐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죠?
1: 엄청 푸짐하죠 선물이. If you get the first question correct, a coffee coupon is yours. Second question, if you get that right, chicken combo going your way. And the third and final question, if you get that correct, a 50,000 won department store gift card.
0: 맞습니다. 1번 맞추면 커피, 2번 맞추면 치킨, 3번까지 맞추면 백화점 상품권 5만 원까지 다 드립니다. 지금부터 노래 짧게 나가는데 우리 에브리데이 스타가 전화주세요 하실 때 제일 먼저 전화주신 분 연결하겠습니다.
1: 자, 여러분 전화번호 이겁니다. 051-744-6601. 051-744-6601 지금 전화주세요. 자, 루시가 부릅니다. 조깅.

0: All right. We are going to meet today's contestant for EPQ. 오늘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2: 아,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하이.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저는 두 아이 엄마,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 엄마, 그 남이라고 합니다.
0: 남이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Welcome, welcome. 자, 오늘의 EPQ 도전자가 됐습니다. 지금 기분 어때요?
2: 좀 많이 떨려가지고 지금 생각보다 막 들을 때랑 그냥 이렇게 제가 직접 연결할 때랑 많이 떨리네요.
1: 근데 떨지 않으셔도요. 네. 저희 에브리데이 스타가 문제를 내주실 때 네. 충분히 네. 힌트도 네. 많이 드리고 하니까요.
0: 네. 그리고 남인님 이게 두 아들 둘 다 중학교 두 아이 다 중학교 있다고 하셨나요?
2: 중학생 고등학생요.
0: 중학생 고등학생 네. 일단 부르세요. 엄마 도와줘야 되니까 그쵸, 옆에서 같이 풀면 되잖아요.
2: 네.
0: 네. 혹시 옆에 있습니까? 네, 학원 아이들이?
2: 학원 가서.
0: 학원 갔어요.
1: 아쉽네요.
2: 깜짝으로 마음이 있긴 했습니다.
0: 이 퀴즈 때문에 학원에서 나오라 하기 좀 그렇죠? 좀 그런가?
2: 네.
0: 근데
2: 혼만해달라고 카톡으로 얘기해.
0: 근데 남이님. 네. 걱정 마시고요. 우리 네. 충분히 남이님한테 힌트도 드리고 도움도 줄 수 있으니까 네.
2: 네.
0: 분명히 오늘 다 맞출 겁니다. 아시겠죠?
2: 네. All right. 감사합니다.
0: 네. Are you ready?
2: I'm ready.
0: All right. Let's get it. Question number one. 갈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Please choose the correct sentence. 네, 제가 문장을 하나 드릴 건데요. 알맞은 그 답변만 고르주시면 됩니다. Do you like pizza? 이 질문에 맞는 문장. A. Yes, I do. B. Yes, I am. C. Yes, I can. Or D. Yes, I have. 자, Do you like pizza?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셔야 되죠?
1: 정답은요?
2: 1번.
0: 1번.
2: Yes, I do.
0: Yes, I do. 맞습니다.
1: 네.
0: Correct.
1: 1단계 맞추셔서 우리 올스타가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남인님. 뭐
2: 감사합니다.
0: 이 정도 여유로 바로 맞아요. 맞췄는데 뭐 애들 뭐 연락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2: 네.
0: 학원에서 공부 열심히 해. 엄마 뭐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문자 보내주세요.
2: 네. 네.
0: 자, 축하드립니다. 커피 쿠폰 going your way. 자, 질문이 Do you like pizza? 좋아하세요? 네. 라고 물어본데 네. 당연히 yes, I do.
1: 네. 네.
0: 라고

0: 대답하죠. 자, 1단계 맞췄고요. 바로 2단계로 넘어갈 건데요. 2단계 맞추면 뭐를 드리죠?
1: 치킨 세트가 걸려 있습니다.
0: 아, 일단 나미님. 네, 뭐 나미도 치킨 분명히 좋아할 것 같은데 특히 애들 이 치킨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애들 위해 꼭 이 문제 맞추면 됩니다. 아시겠죠?
2: 네.
0: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Choose the correct sentence. So which sentence describes something happening right now? 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네, 알맞은 문장을 고르시면 됩니다. A. They is watch TV now. B. They was watching TV now. Or C. They are watching TV now.
1: 정답은요?
2: 한 번만 더 들려주시나요?
0: 자, 그들은 네. 지금 TV 보는 중이다. 이거는 네. 올바른 영어 문장 고르면 됩니다.
2: 네.
0: A. They is watch TV now. B. They was watching TV now. Or C. They are watching TV now.
1: 정답은요?
2: 3번.
0: 3번. 네. 네, 네. C. They are watching TV now. 뭐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몇 퍼센트 확실합니까?
2: 한
0: 60%
2: 이상.
0: 아, 60% 이상이라고 하는데, 네. 네. 일단 맞습니다.
1: 아, 네.
2: 네.
1: 감사합니다. 네. 아, 저희가 너무 진지하게 예문을 읽어드려가지고 뭔가 함정이 있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네. 것 같은데 네.
0: 죄송해요. 왜냐면 네. 이 우리 방송 시간도 조금 살짝 채워야 돼서 네, 긴장감 네. 살짝 좀 더 져야 되거든요. 아, 나미님 일단 congratulations. 두 번째 맞췄으니까 네. 치킨 저희가 쏩니다.
2: 네. 네. 네.
0: 맞습니다. 왜냐면 이 now 이 단어 지금 이렇게 계속 나왔는데 아까 네. 뭐 지금 뭐를 하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 을 말할 때는요. be 동사 플러스 동사 플러스 ing를 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c 네. they are watching TV now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자, 네. 이제 마지막 문제 딱 하나 남았습니다. 이거는 뭐가 걸려 있죠?
1: 네, 백화점 상품권 5만 원이 걸려 있습니다.
0: 오, 이건 꼭 맞춰야 된다. 나미 님.
2: 네.
0: 지금 어때요? 지금 기분 어때요?
2: 반팔의
0: 스릴링. 아, 아니 뭐 1, 2번 너무 쉽게 맞춰서
1: 맞아요,
0: 뭐 3번
1: 맞아요.
0: 이것도 뭐 괜찮겠지라고 네. 저희가 아니요 많이 도와줄 거예요. 자, 네.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네. Alright, listen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대화를 듣고 네 정답 맞추면 됩니다. Hey. Did you watch the Asian Games? I caught a few games. Oh, did you watch fencing? Oh, was it so exciting?
3: Exciting? It was a total 삐리리.
0: 자, 이 삐리리에 들어가는 표현을 골라주면 됩니다. A. Handshaker. B. Nail biter. Or C. Heartbreaker. 자, A, B, C 중에 일단 이 대화에서 그 펜싱 봤는데 뭐가 엄청 긴장되는 그런 순간이었어 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예. A, B, C 중에 엄청 긴장되면서 막 뭐를 뜯고 있다라고.
1: 그러니까 우리 조마조마할 때 우리 보통 이런 행동 많이 해요.
0: 맞아요.
1: 어른도 네. 하는 경우도 있고.
0: 아, 나미 지민 너튜브로 보면 답이 나오는데.
1: 네.
0: 아,
1: 보기 한번. 보기 한번 다시 불러주시죠.
0: 자, A.
2: 한 번만. 네, 한 번만 더 불러.
0: Handshaker. B. Nail biter. Or C. Heartbreaker.
1: 아, 우리 너무 긴장되면 어떻게 하죠? 뭘
0: 계속
1: 물어뜯게 돼. 뭘 물어뜯죠?
2: 네, number
0: two.
2: Number
0: two. 네, 네. Nail biter?
2: 네, biter.
0: 아, 어머님 어떡해요? 아, 나미님 어떡해? 맞아요.
1: 네, 축하드립니다.
0: 맞습니다.
1: 3단계까지 맞추셔서요.
0: 네.
2: 감사합니다.
1: 네네. 올스타가 커피 쿠폰 치킨 세트 그리고 백화점 상품권까지 쏘겠습니다.
0: That's right. Congratulations.
2: 네.
0: 맞아. 뭐 엄청 긴장될 때 저희 그렇잖아요. 이 손이 바로 입에 가고 막 네. 막 손톱박 뜯기 시작하잖아요. 너무 긴장돼서. 그래서 그거는
2: Heartbreak은
0: 그 GD가 부르는 Heartbreak. 네, 이거고요.
1: 그런 노래가 있나요?
0: 있어요. 아니, 언니, 이게 진짜 노래 있어요. 부장님, 마지막 곡 GD Heartbreaker 틀어주세요. 아예 한 번만, one time. 은혜 나미님 축하드립니다. 선물 다 받아갑니다.
1: 아, 축하드려요.
2: 네. 감사합니다.
0: 네. 자, 나미님 마지막으로 혹시 뭐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2: 아, 그냥 우리 저희 남편이랑 아이들한테 건강하고 항상 행복하게 잘 살자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1: 아이고. 네.

0: 남인 오늘 저희와 함께해서 너무너무
1: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2: 자, 저 부산 영어방송 애청자예요.
1: 이야, 고맙습니다.
2: 주변에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온 가족도 네. 한번 다음에 또 도전해 주시면 네. 너무 좋겠어요.
2: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0: 올스타만요. 다른 방송들 말고 올스타만 홍보해 주세요. 올스타만. 하시겠죠?
2: 네, 알겠습니다.
0: 자, 축하드립니다. 네. 네. 자, 오늘의 EPQ 우리 나민이 네. Congratulations to you. 자, 우리 1부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우리 언니한테 바이 해야 됩니다.
1: 네. 네. 아, 오늘 뭐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겠지만 않았겠지만 네. 네. 백만장자 되는 상상 막 했잖아요.
0: 여러분 이 성공은 진짜 마인드셋입니다. 이미 나는 성공했다 생각하면 아.
1: 맞아요. 상상으로라도 뭐 행복한 상상 많이 하시는 저녁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언니 thank you so much.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okay?
1: 예, 다음 주 올게요.
0: 여러분 in the meantime, 루시가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조깅.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The time is now 6 o'clock.
2: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3: English with
4: 부산 아지매
3: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4: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3: 오이소 보이소
4: 영어 하이소. 아 진짜 데니얼 사원은 또 늦는 거야. 이거 진짜 안 되겠네.
5: Sorry. I'm late. I'm so sorry.
4: 아니, 이봐요, 데니얼. 성인이니까 책임감 있게 좀 일찍 일어나고, 어? 좀 그렇게, 어?
5: Oh, 부장님. I'm so sorry. Traffic was really bad because it was rush hour.
4: 아니, 데니얼.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무슨 지하철이 어떻게 막힌다고 그래요?
5: The subway was packed because it was rush hour.
4: 아 그런데 그 어제까지 하기로 했던 보고서 그건 어디 있죠?
5: I finished it all yesterday and left it on my desk. Let me see if I can find it. I worked late last night to get it finished.
4: 어제 5시 55분부터 딱 준비하고 있다가 6시 땡 하고 우사인 볼트처럼 뛰어나갔잖아요. 설마 아직 다 완성 안 한 거예요?
5: I'm so sorry. I can finish the report within this week. I've got a friend's birthday party tonight, a get-together with my surfing group tomorrow, and a running club gathering the day after that.
4: 아니, 진짜 이거 보자 하니까 안내를 보자기로 보는... 자, 대니얼,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다 해놓고 가세요. 알겠어요? Understand?
5: 부장님, cut me some slack, please.
4: 자르라. 아니, 그렇다고. 그렇게 막 나가면 안 되는데. 그런 건 안 되고.
5: Please, cut me some slack, please.
4: 어허, 참 곤란한데. No cut. 아휴, 그러면 내가 막 자르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보고서는 내가 쓸게요, 오케이?

0: 부산 아줌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너무 뭐라고 하지 마. Cut me some slack.
1: Cut me some slack.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2: All-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3: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2: Let's tune in.
4: 맞다, 맞다. All-Star.
2: 아, 이피크 신청해야지. 아, 인호접도 신청하고 10만 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보자, 어디 보자.
4: 어, 인호접.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2: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4: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접 하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5: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월스타와 함께하는 특별한 밤 Everybody 모두 출석 check Yeah 출첵 Check it out 출첵 Check it out 출첵 Check it out 출석 check That's right 여러분들이 올스타 잉글리시를 통해 얼마나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출첵 퀴즈가 진짜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For this corner joining us 우리 올리비아 반장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1: It's been a while I'm coming
0: 네
1: 올리비아가 왔습니다, 여러분. 빨리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0: 아, 그래서 벌써 지금 들어오세요. 우리 부스타분들께 혼란이 왔습니다.
1: 네.
0: 민주 쌤은 어디 갔죠?라고 물어본 분들이 있고, 이거 새로운 코너입니까?라고
1: 네.
0: 이거
1: 인턴 정규직 된 거야? 네. 이렇게 하셨는데 정규직 이번, 하고 싶습니다.
0: 이번 인턴 아닙니다. 올리비아입니다.
1: 아, 맞아요, 저 여러분. 올리비아예요.
0: 네, 네. 자, 올리비아 네. 오늘의 출첵 퀴즈 이거는 진짜 이거 완전 진짜 완전 이 올스타 잉글리시에 처음부터 데이 원부터 계셨던 분들 아마 알 겁니다 이 코너 뭔지 근데 그 뭐지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들 엄청 커졌거든요 그래서
1: 맞아요.
0: 이 코너가 어떤 코너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네 바로 매일매일 올스타 잉글리시의 출근 도장을 제대로 찍으셨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출석을 못했다 하더라도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힌트도 있으니까
0: 네.
1: 잘 듣고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0: 맞히면
1: 선물이 나가요 선물
0: 오, 선물 팡팡
1: 네 오늘은 선물 예정입니다
0: 아,
1: 제가 다 드릴게요
0: 네,
1: 네.
0: 우리 선물 그렇게 많이 안 남은 걸 알고 있는데 진짜 네. 다 줍니까?
1: 네 진짜 네. 줘요 진짜 줍니다
0: 자
1: 네.
0: 일단 뭐 우리 Winter's Coming님이 물어봐 안녕하세요 오늘 민주쌤 쉬는 날인가 봐요 라고
1: 네.
0: 물어보네요 네. 일단 민주쌤 한번 쉬라고 제가 일단 보내줬습니다. 네.
1: 민주쌤은 쉬는 날이고 여러분은 선물 받는 날.
0: 오 좋아요. 우리 그리고 닥터스님 올스타 세계관을 알다가도
1: 모름.
0: 알가다고.
1: 알다가도 모름.
0: 아 저는 이거 우리 부장님이 치는 모니터에 그대로 있는 걸로 읽거든요. 알다가도 모름. 일주일 안 보면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라고 하네요. 살짝 불만으로 들립니다.
1: 아니요.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0: 네.
1: 문제는 안 들어오셨어도 맞힐 네. 수 있어요.
0: 오.
1: 네, 진짜 여러분 선물
0: 충분히,
1: 받아갈 수 있어요.
0: 네, 여러분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까 저희
1: 네.
0: 알잖아요. 퀴즈면 힌트 많이 주고 거의 그냥 선물 주는 겁니다, 여러분. We just give away prizes. 오케이. 네. 자, Olivia, are you ready?
1: I'm ready.
0: 여러분, are you ready? 자, 첫 번째 출첵 퀴즈 나갑니다.
1: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9월 3일 목요일에 같이 공부했어요. 올스타 시어터에서 혜연 배우와 함께하는 찐 뉴요커 배우에게 배우는 영화 드라마 속 영어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드라마 눈물의 여왕 표현들 기억나시나요? 이 겸손한 척 은근슬쩍 자랑하는 것도 요즘은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겠죠? 아 민수 나 요즘 너무 바빠. 일이 너무 잘 돼서.

0: 아, 쉴 틈이 없어. 입금된다고 지금 쉴 틈이 없어.
1: Oh, work's been so good lately. I barely have time to rest.
0: 아니, 나는 운동도 안 했는데 왜 자꾸 옷이 자꾸 이렇게 어? 커지지? 왜 자꾸 살이 빠지는 거지?
1: Oh, I hate that my clothes are so loose all the time.
0: 아, 저는 우리 애한테 너무 신경을 못 써줘서 미안해요. 근데 아니, 학원도 안 보냈는데 막 전교 1등을 하고 막 그러네.
1: Oh, I didn't even send my child to an academy. And yet he still came in first place at school? 아, 짜증나.
0: 네, 이렇게 겸손한 척 힘든 것처럼 말하지만 은근히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는 것.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 자, 1번 humble brag, 2번 humble bug, 3번 humble bagel. 입니다.
0: 네, 첫 번째 출제 퀴즈를 맞추신 분께는 아이스크림 10,000원 쿠폰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1: 우리 아이스크림 선물도 줘요?
0: 네.
1: 우리 방송에?
0: 그럼요.
1: 잠깐만, 나 하루한테 연락해서 이거 문자 하나 보내라고.
0: 아니, 보기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1: 자, 네. 은근히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번 humble brag, 2번 humble bug, 3번 humble bagel. 네,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세요. 네. 샵 9050 카톡이나 뭐 너튜브 댓글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0: 네. 네. 제가 한번 풀어볼까요?
1: 어, 바로 정답 가나요?
0: 아니, 한번 풀어보는 거죠. 저도
1: 네네네.
0: 이제
1: 아, 해서 네, 부탁할게요.
0: 한번 제 생각에는 저는 왠지 2번일 것 같습니다.
1: 2번.
0: 왜냐하면 버그가 들어가 있잖아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벌레처럼. 네. 싫은 거죠.
1: 지쳐.
0: 너무
1: 아,
0: 싫은.
1: 진짜 완전 기생충처럼 진짜 이걸 밟아버려야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들잖아요.
0: 네.
1: 사람들이 이걸 하면 아닌가요?
0: 그래서 저는 2번이라고 생각했는데요.
1: 그래요?
0: 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1: 네, 이건 올리비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네, 이건... 딱 2번 골라라 그 말 아니고요.
0: 네.
1: This is what Olivia thinks. 자, 올리비아는 2번으로 갑니까?
0: 어, 잠시만요. 네. 베이글도 괜찮은데?
1: 베이글은
0: 근데 좋은 건데?
1: 베이글. 저는 그 뭐지? 블루베리 베이글 좋아해요.
0: 어, 베이글에 이렇게 네. 해서 먹으면 맛있는데. 아, 잠깐만. 이거 성과 자랑하는 거 영어로 맞는 네. 거니까.
1: 네. 일단 이 힌트를 드리자면요.
0: 네.
1: 이 겸손한 척. 근데 겸손함이 영어로 humble이잖아요. humble.
0: 네.
1: right? 근데 은근히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는 이 자랑하다 단어를 맞추면 거의 정답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힌트 드릴게요. 그럼 자랑하다 이 영어가 1번 brag입니까? 2번 bug입니까? or 3번 bagel일까요?
0: 베이글?
1: 네.
0: 약간 아닙니다.
1: 아, 이렇게 딱 조크 끝까지 하려고 찬스를 줬는데
0: 아, 역시,
1: 네, 안
0: 네.
1: 하시네요.
0: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를
1: 네.
0: 오, 많이 보내주고 있는데
1: 진짜 많이 보냅니다. 근데 네. 제가 너튜브 댓글이 채창에 보고 이게 카카오톡도 들어가니까 역시 우리 부스타분들 네, 일단 선물 준다고 하니까 일단 문자 많이 보내고 있고요.
0: 아니 저한테 지금 마이크 가까이 오라고
1: 네.
0: 하시는데
1: 네.
0: 그러니까 제가 마이크 가까이 너무 가고 싶은데 그럼 예쁜 제 얼굴이 안 나오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가까이 갈 수가 아니 저는 사람들이 저한테 예쁘다고 하는 게 솔직히 막 그렇게 기분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1: 어,
0: 이거는 저희 엄마 아빠의 작품이지 제 게 아니잖아요.
1: 아 이거 지금 이거 무슨 지금 아, 컨셉이죠?
0: 그래서, 네.
1: 네.
0: 그래서 가까이 갈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네.
1: 이거 지금
0: 네, 지금 목소리 크게 내겠습니다.
1: 네. 여러분 혹시 저도 뒤로 갈까요? 저도 잘 안 보이죠?
0: 아니야.
1: 저도 뒤로 가겠습니다.
0: 잘 보여요.
1: 자 일단 겸손한 척 힘든 것처럼 말하지만 은근히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정답은요?
0: 정답은 뭡니까? 민수가 알려주세요.
1: 아, 제가 알려줄 거예요?
0: 네.
1: 바로 1번 humble brag.
0: 오, humble brag.
1: 입니다.
0: 정답이었습니다.
1: 근데 거의 보니까 다 1번 맞췄네요.
0: 그러네요.
1: 네. 다 1번 humble brag. 뭐 brag으로 와 맞히는 분들도 계신데.
0: 네.
1: 자, 여러분 맞습니다. humble brag. 이 humble 겸손한 하고 brag 이 자랑하는 이 두 가지 그냥 합친 거잖아요. 겸손한 척 그래도 은근히 자랑한다는 뜻이죠.
0: 네. 그러면 humble brag 말고도 뭔가 자랑할 때 그럴 땐 영어로 뭐라고 말하면 돼요? 어떤 표현들이 좀 있어요?
1: 뭐 flex라고 하잖아요.
0: 어, flex는 안다.
1: 네, 이것도 뭐 한국에 쓰는데 뭐 show off라고 할 수 있고 자랑하다 or 끝에 brag 네, 자랑하다 뽐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0: 그럼 민 선배는 막 대놓고 자랑하긴 좀 그런데
1: 맞아요.
0: 그래도 좀 은근히 이렇게 좀 자랑하고 싶은 거
1: 네.
0: 있어요?
1: 뭐 사실 없어요. 자랑할 거라고 하면 너무 좀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네, 우리 부스타분들 그냥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뭐 브랙할 필요가 없습니다.
0: 네, 출제 퀴즈 첫 번째 정답자 바로 말씀해 드릴게요.
1: 네, 선물 누구한테 줍니까?

0: 커버 언제다 시원히.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네. 자, 아이스크림 만원 쿠폰 드릴 건데요. 일단 선풍기 빨리 쉬우시고 저희한테 네, 컨택트 인포메이션을 보내주세요.
0: 네.
1: 자, 첫 번째 출첵 퀴즈 나갔고요. 네. Are you ready?
0: I'm
1: Number
0: ready.
1: 2 가겠습니다.
0: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지난 9월 16일 수요일에 배웠죠? 부산 시민영화 한마디 프로젝트 길거리 영터부 퇴건 대신 길거리 영터뷰 퇴건 대신 그날은 NG가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한자읽기 되면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어, 민수 my body feels sluggish. 너무 찌뿌둥해. 를 영어로 하면 이렇게 합니다.
1: 네.
0: 그러면 어, 민수 나 여기 입술 좀 튼 것 같은데요. 너무 피곤해서? 이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 자, 1번 My lips are shaking. 2번 My lips are chapped. Or 3번 My lips are broken.
0: 네, 두 번째 출제 퀴즈를 맞힌 분께는 프랑스 베이커리 만원 상품권을 드립니다.
1: 어, belly? belly에 파는 빵? 네.
0: I don't know.
1: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깨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오늘 퀴즈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0: 오, 이거는 힌트 진짜 필요할 것 같은데. 입술이 텄다.
1: 네.
0: 입술이 트다.
1: 왜냐면 진짜 드라이한 이제 특히 이제 그 이 계절이 이제 오잖아요. 이제 밖에 시원해지면서 이제 금방 추워지고 추워지면 이 건조해지고 right? It gets cold and dry very soon. 그래서 먼저 저는 근데 올리비아는 그 겨울 날씨 되면 어디 먼저 터져요?
0: 터진다고요?
1: 어디 먼저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거?
0: 저는 얼굴에 건조함이 탁 느껴집니다. 아 그래서 아 겨울이 왔구나.
1: 저는요. 저는 이 귀에 엄청 건조해져요.
0: 어.
1: 그래서 여기 귀 윗부분 있잖아요.
0: 네.
1: 막 껍질이 막 벗겨지고 그러거든요.
0: 어,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1: 그래서 신기하다. 저는 그 입술에 바르는 그 챕스틱 있잖아요.
0: 네.
1: 귀에도 바르고 다녀요, 저.
0: 잠깐만, 민수.
1: 네.
0: 지금 힌트 주려고 일부러 그 얘기 한 거예요.
1: 자, 여러분.
0: 아, 나 눈치챘어.
1: 네. 자, 입술이 텄을 때
0: 네.
1: 일단 뭐를 바릅니까? 바르는 거 있잖아요.
0: 립밤.
1: 네, 어, 립밤이라 할 수 있고 그 땡스틱 있잖아요, 땡스틱. 다시 입술이 텄어, 영어로 뭐라 할 거야? 1번 My lips are shaking, 2번 My lips are chapped, or 3번 My lips are broken.
0: 네. 어, shaking도 괜찮은 것 같아. 너무 추우니까 입이 막 더더더더 떨리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My lips are shaking.
1: 근데 그건 추워서 shaking 하는 거잖아요. 이건 입술 텄을 때,
0: 아, 텄을 때
1: 하는 말입니다.
0: 아,
1: 네. 근데 3번은 My lips are broken, 입술이 고장났다? 이것도
0: 넘어졌다. 입술이 넘어졌다.
1: 네.
0: 다리가 부러졌다 할 때 broken 이런 거 쓰지 않나요?
1: 다리가 부러졌을 때 broken 하죠.
0: 네. 네. 입술이 부서졌다.
1: 근데 립스가 broken 하니까 뼈 없습니다. 어떻게 고장 나죠? 네. 자, 여기까지 힌트 드리겠습니다.
0: 네. 네.
1: 어, 일단 우리 너튜브 채서 보니까 어, 정답. 하, 역시 우리 부스터분들 이미 힌트 약간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0: 그런 것 같아요.
1: 근데 우리 찐님, 찐0408님, 네, 챕스틱 생각하면서 외웠어요 라고 하는데, 오, 이거 큰, 이거 힌트 되고요. 맞습니다. 어, 우리 밀캐러멜님은 1년 립밤 내내 바르는데 라고, 맞아요. 꼭 겨울에만 바르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뭐 여름에도 필요하죠.
0: 맞아요.
1: 네.
0: 맞아요.
1: 저도 발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0: 어, 안 보여요?
1: 보이나요?
0: 아니요.
1: 부장님, 이거 줌인 부탁드릴게요.
0: 어우, 봐야 되나요?
1: 어, 줌인 진짜 해주네.
0: 어디 있죠?
1: 번쩍번쩍거리 좀.
0: 네, 좀 쉐이킹 해주세요.
1: 이거 치킨 먹은 기름 입술 아닙니다, 여러분. 챕스틱입니다. 네. 자, 일단 우리 카이오스님도 맞췄고요. 네, 자 우리.
0: 어, 아직 발표 안 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네. 자 그러면
0: 정답 먼저.
1: 입술이 텄어. 이거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정답은요?
0: 정답은요.
1: 아 제가 해야 되네요.
0: 그럼요. 영어로.
1: 2번 My lips are chapped 이라고 하죠.
0: 네. 당첨자 바로 말씀드릴게요.
1: 네.
0: 2번 당첨자는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3841번님 축하드립니다.
1: 3841님 축하드립니다. 네. 네. Congratulations to you. Thank you so much for your participation. 네. 이 belly에서 온 빵들 네, 만원 쿠폰 드리고요.
0: 그러면 민수
1: 네.
0: 튼살은 스킨? 이라고 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1: 일단 보통 뭐가 chap 됐으면
0: 네.
1: 뭐 이게 보통 입술 많이 해요.
0: 아.
1: 근데 입술 말고 다른 데를 뭐가 좀 이렇게 너무 건조해서
0: 갈라.

0: 갈라졌다.
1: 갈라졌다. 네. Right? 그거는 보통 my skin is dry라고도 많이 표현하죠. My skin is dry.
0: 그리고 네. 이게 저희 콘텐츠로 올라갔을 때 부스타분들이 질문을 남겨줬어요. 만약에 넘어지거나 네. 입술이 터지거나 아니면 맞아서 터진 경우는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될까?
1: 아, 그때는 입술이 split라고 단어 써요. S-P-L-I-T, split. split가 나눠졌다라고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I split my lip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Or 그냥 쉽게 I cut my lips 이라고 할 수 있어요.
0: 싫어? 네. 말만으로도
1: 진짜
0: 너무 괴로워요.
1: 자기가 컷하는 게 아니라 네, 다쳐서 커트를 당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I cut my lips 라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싫어. 근데 입술이 탔어. My lips are chapped.
0: 네. 어쨌든 두 번째 출첵 퀴즈 정답자는 3841번이었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자, 여러분 마지막 출첵 퀴즈 남았습니다. Shall we? Let's get it!
0: 마지막 출첵 퀴즈 나갑니다. 마지막이에요.
1: 네. 하세요.
0: 지난주 북이와 날짜를 바꿔서 9월 21일 월요일에 배웠어요. 한이형과 인호잡하기 전에 스트레스, 패피브, 바로 사소하지만 짜증을 유발하는 습관과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진짜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집중하세요. 아, 민수, 나 진짜 너무 짜증나.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 1번, that really bites me. 2번, that really barks me. Or 3번, that really bugs me.
0: 세 번째 출제 퀴즈를 맞힌 분께는 햄버거 세트 10,000원 쿠폰 드립니다.
1: 아니 잠깐 왜 이렇게 처음 보는 선물들이 나가죠 오늘? 아이스크림에 빵에 햄버거에
0: 완전 좋죠?
1: 잠깐 뭐 하루 왔나? 이 정답? 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세요. 샵 9050 캐톡이나 너튜브 댓글로 하루야 빨리 정답 보내. 알겠지?
0: 네. 조정님이 올리비아 고정 코너 가자 이렇게 해주셨는데 너무 네. 재밌네요.
1: 네, 이 조정님 이게 선물에 사람이 이렇게 바뀌면 안 됩니다.
0: 맞아요.
1: 선물 앞에서.
0: 근데 부스타 여러분들 선물 때문에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1: 그렇죠. 아 여러분 그럼 오늘 그냥 선물 다 취소. 왜냐면 여러분들을
0: 네.
1: 선물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영어 배우라고
0: 네,
1: 하는 거라서
0: 거니까.
1: 일단 선물 다 취소. 그냥 오늘 그냥 퀴즈 맞추고 그냥 땡 합시다.
0: 아 민수 이런 행동 정말 짜증나.
1: 자 여러분 짜증나다 영어로 뭐라 할까요? 1번 that really bites me. Number 2 that really barks me. Or number 3 that really bugs me. 네.
0: 네.
1: 힌트를 드리자면 이거 살짝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0: 네. 하나도 안 어려운데.
1: bites라고 뭐가 무니까 나 짜증난다라고 이런 느낌도 나고
0: mm-hmm.
1: 이 barks가 이 강아지가 이 왈왈 할 때 막 이렇게 하는 거 barks잖아요.
0: 네.
1: 그렇죠. 나 잠자려고 하는데 강아지가 그 동네 댕댕이가 막 밖에서 막 이렇게 하면 짜증나 잠이 안 와서 or 3번 bugs me 막 벌레들 있잖아요. 기생충들 될 수 있고 or 진짜 이럴 때 That really bugs me. 네, 그게 짜증난다. 그 표현일까요? 자, 이렇게 이 정도 힌트 드릴게요. 진짜 아마 근데 세 개 중에 특히 우리 여름 때 여러분 막 모기들도 많고 막 뭐지 막 파리도 많고 그러잖아요. 네, 그럴 때 막 짜증나거든요. 저도. 네.
0: 아, 지금 밀크님 참여도 이렇게 높은 거 처음 봄.
1: 밀크님 무슨 말입니까? 원래 이 정도예요. 아니 뭐 오늘 참여 많네요.
0: 네.
1: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선물 앞에서 이렇게 마음이 바뀌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0: 좋아요.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
1: 이 마음 쭉 갑시다. 이제부터 선물 안 드리더라도 쭉 갑시다.
0: 쭉 갑시다.
1: 네.
0: 네.
1: 자 일단 뭐 그 시간 왔습니까?
0: 네 좋습니다. 정답 궁금합니다.
1: 네. 자 짜증난다. 이건 영어로 뭐라 할까요? 정답은요? 죄송해요. 자 옆으로 닫았네요.
0: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 자 정답은? 3번 That really bugs me 였습니다. That really bugs me. 네 진짜 저 완전 벌레가 지나 너무 짜증나게 만들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거 새로운 표현 배우는데 민수 뭐 bugs me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안 읽어요 그런 문자.
0: 민수는 어떤 행동이 좀 거슬립니까?
1: 저는요
0: 네?
1: 이것도 우리 그때 방송 때 나눴던 것 같은데 밥 먹을 때 너무 짭짭하는 소리 있잖아요. 일단
0: 너무 싫어요.
1: 네, 이런 소리 좀 밥 먹을 때
0: That really bugs me.
1: 하리야 우리 그런 거 하지 말자.
0: 그 영어로 뭐라 그래요?
1: 네.
0: 짭짭거리다를 영어로 뭐라
1: 그래요? 이게 smacking one's lips. 네, stop smacking your lips라고 하거든요. 네.

0: 도둑님이 아 극혐 이러면서요. 그러면 3번 누가 맞히셨는지 네. 알려주세요.
1: 자, 3번 당첨자는요.
0: 네.
1: 지선이님
0: 축하드립니다.
1: 와. 햄버거 만원 쿠폰 맛있게 드세요.
0: 와. 네.
1: 햄버거 맛있겠다.
0: 아 좋겠다.
1: 자, 와.
0: 아 이거 세그먼트 너무 알찬데요? 영어도 공부하고 선물도 받아가고.
1: 맞아요.
0: 예쁜 올리비아 얼굴도 보고.
1: 맞아요.
0: 너무 네. 좋다.
1: 여러분 사실 이 출제 퀴즈 시간 가졌던 이유는요. 이만큼 원래 우리 청취자분들 이렇게 많고 이렇게 활발하게 채팅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안 하죠? 라고 이렇게 체크하기 위해 코너를 했습니다. 네.
0: 좋았죠?
1: 계속 혼내주세요.
0: 네.
1: 우리 청취자들. 오. 올리비아. 왜 혼을 안 내요?
0: 네? 전 부스타들을 사랑합니다. 부스타분들 지금 이 세그먼트 계속 유지해달라고 댓글 네.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알겠죠? 네. 제가 없더라도.
1: 네. 너무 재밌어요. 오랜만에 네. 네, 출제 퀴즈를 하니까 저도 신나네요.
0: 네. 네,
1: 올리비아 thank you so much.
0: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아마 올스타 잉글리시 매일매일 출첵하면 네. 누구나 맞출 수 있는 퀴즈.
1: 네.
0: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한다면 저는 다시 돌아옵니다. 자, I will be back.
1: 두두님도 그만 뭐라 해요라고 하는데 두두님 제가 뭘 안 하면 이 그립잖아요. 네, 우리 두두님 위하는 겁니다 제가. 네. 자, 올리비아 thank you so much for today. 너무 재밌었고요. 우리 다음에 또 봬요.
0: 너무 좋습니다.
1: 네.
0: 저도 어디서 꿀리지 않아요.
1: 네. 자, 여러분 부스터분들 원했던 노래 GD의 Heartbreaker 아빠다 니바다 니바다 너

0: 호롱호롱 문자 요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여러분 일단 문자 들어가기 전에
0: 네네네.
1: 너무 우울한 이 팩트를 하나 알아냈거든요.

0: 이 GD Heartbreaker 나가면서
1: 네네네.
0: GD Heartbreaker released back in 2009. 2009년에 이 노래 나왔대요.
1: 네네네.
0: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요정 2009년에 뭐 하고 있었나라고 물어봤는데요.
1: 네네네.
0: 초등학교에 있대요. 초등학교 몇 학년?
1: 초등학교 한 2-3학년 그때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0: 여러분 저는 2009년 때 군대 상병이었거든요. 아, 나 나이 이 정도 차이 난 줄 몰랐어.
1: 우리 닥터 손님 물음표 4개. 두둥님 헐. 네, 두둥님 전 중3. 안녕하세요. 동생입니다. 네. 살살 다뤄주세요.
0: 살살. 그 적당히. 자, 네네. 우리 나의 이제 나이를 이제 깝니까?
1: 네. 네? 아, 근데 닥터 손님 무녀 동년배인 줄.
0: 네.
1: 동생. 네, 동생, 동생. 아, 우리 닥터 손님도 저도 그때 군입대.
0: 진짜요?
1: 오! 오늘 한 뭐 군대 얘기만 해봅니까?
0: 몇 기입니까?
1: 우선은 그 육해공 중 어디신지.
0: 일단 육군이에요, 저.
1: 미스.
0: 이거 아마 몇 기면 그 해병대만 묻는 거죠.
1: 네.
0: 죄송합니다.
1: 네. 해병대는 좀 무서워요.
0: 네. 네.
1: 자,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순위 얘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0: 근데 네. 이리도 빨리 팬 등수도 빨리 체크해 주세요.
1: 네, 진정하세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자, 우선은 오늘의 1등은요.
0: 네.
1: 낙지현님 그대로입니다.
0: 와.
1: 와, 어제도 1등 하셨거든요.
0: 네.
1: 아, 오늘도 1등 하셨고, 우리 데닐님께서 1등 등장 말고 지금 팬 점수 1등도 순위. 네, 왜 그러신가 해서 봤더니 팬 네. 등수 1등이 데닐리님입니다. 우리 그 데닐리님이요. 네. 원래 이렇게 고집이 센 분이 아니셨어요. 네. 이게 제가 봤을 때 올스타 그 부스타 분들이 되면요. 네. 다 이렇게 되시나 봅니다.
0: 일단 올스타 네. 여러분 때문이 아니고 덕분입니다.
1: 네네. 근데 제가 보니까요. 둘 다 요구가 많은 방송이에요. 네. 네, 저희도 요구가 많고요.
0: 근데 우리 데닐리님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거 그 너튜브에 옆에 하는 그 왕관이랑 1번, 2번, 3번 있잖아요.
1: 네네네.
0: 저희는 우리 너튜브 하기 시작해서 한 1년 뒤에 정도 알게 됐나? 이게 뭔지?
1: 근데 이게 아직도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0: We have no idea. 네.
1: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0: 그래도 예쁘잖아요. 설명. It looks pretty.
1: Yeah.
0: 이름 내 이름 옆에 뭐 크라운 이거 왕관이 크라운이라고 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크라운이 있으면 네,
1: 맞아요.
0: 예쁘니까 여러분 뭐 많은 노력을 통해 이름이 예뻐질 수 있습니다. 너튜브에.
1: 근데 참고로 크라운 2등은요 두둥님이십니다.
0: 오.
1: 그리고 3등이 리 제이슨님. 네. 근데 일단 확실히요 여기 크라운의 의미가 일찍 온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둥님 늦게 오셨거든요.
0: 네.
1: 네. 근데 2등이세요.
0: 네.
1: 네네네.
0: 뭐가 잘못된 겁니다. 이 빨리 너튜브에 연락해서 something's 네네. wrong.
1: 아하, 아하.
0: 네, with your 이 fan ranking에서.
1: 네.
0: 네. 우리 리 제이슨님이 이렇게 풀어주네요.
1: 네.
0: frequency입니다. 자, 이 frequency 단어가 무슨 뜻이죠?
1: 주파수.
0: 아니 그 frequency 아닌 것 같아요.
1: 무슨 frequency죠? 미안합니다. 나홀. What frequency is it?
0: Frequency는 네. 뭐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그 frequency요.
1: My bad.
0: 네.
1: 그 이제 뭐라고 해야지 너? 참여도라고 해야 되나?
0: 잠깐 frequency. 자주함 아닌데 물어본 거죠?
1: 참여도 아니에요?
0: 참여도? 이렇게 뭐라? 얼마나 자주 이렇게 글을 올리고 네 하는지 빈도라고 하네요.
1: 빈도.
0: 네.
1: 저희도요 검색을 해봐야 됩니다. 네. 네, 솔직히
0: 주파수나
1: 피디님 얼굴 가리지 마세요. 저희 당당해 좀 부끄러워하시는데요.
0: 저도 카메라 꺼주세요. 나도 안 되겠다 이분이야.
1: 아이 여러 가지 의미를 전달 드려야죠.
0: 부장님 원샷 해주세요. 나랑 같이 못 있을 것 같아.
1: 하지 마세요.
0: 자 우리 방송 네. 계속 컨티뉴 합시다.
1: 빈도
0: 네. 네
1: 빈도라고 이제 네 빈도입니다.
0: 네.
1: 이제 다시 또 분할 화면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0: 네네
1: 네. 네, 이렇게 하고. 다음 댓글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찐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맨날 쇼츠로만 보다가 생방은 처음 봐요. 네. 근데 그 이유 답변이 없어요. 재미있는지 재미없는지 그냥 처음 오셨다라는 게 신기하다고만.
0: 재밌어서 들어온 거잖아요.
1: 사실
0: That's
1: 그게
0: a given.
1: 더 정확하죠.
0: That's 그냥, a given.
1: 그 거의 too obvious하죠.
0: 재미없었으면 they wouldn't come.
1: 안 들어왔을 겁니다.
0: 자 일단 네. 찐님 이거 오랜만에 손가락 풀어야겠다 이거. 여러분 들리죠? 이거 이거 손가락 풀어야겠다.
1: 오 잘하시네요.
0: 자,
1: 와우.
0: 진님.
1: 네.
0: 오늘부터 저랑 일을 됐습니다.
1: 진님.
0: 네.
1: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저랑 근데 네 일을 돼서.
1: 네. 근데 네.
0: 다시.
1: 된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진리님께서도요. 저는 재미있고 유익한 것만 보고 듣는데 부산 영어 방송 올스타도 그렇습니다.

0: 네, 자 네. 이런 문자 여러분 너무 위로가 되고 it's very encouraging. It gives us a lot of energy. Uh-huh. It keeps us doing what we do.
1: 그렇죠.
0: 근데 혹시 이런 문자를요 조금 더 길게 편지로 해서 우리 부산 시청에 계시는 우리 시장님한테 한번 보내면 될까요?
1: 네, 그 2분 남았습니다. 네. 일단 빨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문자 요정의 Did you know? 자 오늘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Does taking medication within 30 minutes after meals actually ruin its effect? 입니다. 뭐냐면 식후 꼭 30분 뒤에 약을 먹어야 효과가 있을까요? 입니다. 그 전에 먹으면 효과가 없을까? 라는 주제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do you think?
0: So, taking medicine 30 minutes after 네. you eat. Mm-hmm. So, if you were to eat, take medicine 30 minutes before uh-huh. or even after 30 minutes, does its effectiveness decrease?
1: Mm-hmm. 맞아요. 뭐인 것 같습니까?
0: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I don't think it matters.
1: 정답입니다.
0: 어.
1: 근데 두 번?
0: 오늘까지.
1: 아니, 근데 네. 이유가 이 두 가지 이유가 네. 더 충격적이었어요.
0: Okay.
1: 뭐냐면 첫 번째로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요. 이미 네. 2017년부터 병원과 약국에 식후 30분 복약 지도 기준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0: 오, 그래서 요즘 네. 여러분 그 if you look on your prescribed medicine uh-huh. 그 약봉지에요. On the medicine, those little paper bags
1: 네.
0: 이제 30분 이 말 없어요.
1: 많이 사라졌어요.
0: 그냥 뭐 점심 뭐 식후 이렇게만 적혀 있어요.
1: 맞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식후 바로 먹어야 속이 편하고 안전한 약도 많다고 합니다. Such as painkillers, iron supplements, and certain antibiotics irritate the stomach lining, making immediate post-meal consumption much safer for your gut. 라고 합니다.
0: 네.
1: 근데 예외는 존재합니다. However, exceptions always apply. 모든 약이 다 식후 바로 복용 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0: 네.
1: Such as special medications like stomach meds require 30 minutes before meals, sleep inducing meds taken at bedtime, or thyroid hormone sensitive to food must strictly follow their targeted timing. 그래서 의사나 약사가 이 약은 반드시 지정된 시간대에 드세요. 라고 이제 지도된 예외적인 약물은 예외입니다. 네, 이것만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네네네.
0: Even vitamins.
1: Yeah.
0: Vitamins, you should take them with food,
1: 네.
0: right? So sometimes even after your meal, or sometimes even between your meals.
1: 사이에. 네.
0: 맞아요.
1: 네네네.
0: 이제 그렇게 해야지 음식이 흡수되면서 이 비타민도 흡수되잖아요. 똑같이 음식이 네. 소화되면서 약도 들어가서 같이
1: 네.
0: 흡수될 수 있게. 그래서 음식 후, 식후를 그렇게 What am I saying?
1: 나 무슨 말하는지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뭐 식후, 네. 식중, 네 이때 바로 드셔도 괜찮다.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0: 혹시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어요? 막 말하면서 막 설명하는데
1: 뭐 얘기
0: 잠깐 딱 뭐 얘기하고 있지? 오랜만에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1: 네.
0: 네. 자 우리 문자 요정 오늘의 Did you know? 네, 일단 잘 들었습니다.
1: Bye bye.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3: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 이 곡이 무슨 곡이죠?
3: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BP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FM 부산 영어 방송.
1: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The Zero Waste Rangers.
4: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5: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3: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5: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3: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5: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3: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5: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3: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5: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3: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5: Refuse, reduce.
3: Reuse, recycle.
5: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6: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7: The time is now 8 o'clock.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950년 9월의 기적. 우리는 그날의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보훈청장 이남일입니다. 1950년 9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펼쳤던 인천 상륙작전에서 헌신한 영웅들 중에는 대한민국 해군 김종기 대령과 미국 해군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가 있습니다. 김종기 대령은 인천에 상륙해 시가지 소탕 작전을 지휘했고 서울 수복 작전에서 수도 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제2차 인천 상륙 작전에도 참가해 인천 재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 해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지리에도 익숙

0: 했던 그는 맥아더 장군을 보좌하며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에 기여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들을 2026년 9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부산지방보훈청과 BFM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3: 부산 아지매.
4: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3: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4: 오이소 보이소
3: 영어 하이소. 미순아 여기.
5: Oh, hi, Annie. How are you doing? It's been a while.
3: 그니까 얼마 만이야. 어머머머머머, 야, 너 진짜 이뻐졌다, 야. 정말 오늘 옷도 너무 힘줬는데. 야, 너 설마 오늘 대니얼 선배 온다고 이렇게 입고 온 거 아니지?
5: Oh, no. I didn't even know he was coming today. I was so excited to see you that I came all the way here.
3: 아, 뭐 의심스럽긴 한데. 그래, 너도 내가 대니얼 선배 좋아하는 거 알지? 나 좀 잘 도와줘, 알겠지?
6: Oh, hi guys. Long time no see. How are you doing?
3: 어, 선배, 여기 햄버거가 맛있어요. 우리 햄버거 먹어요. 완전 이따시만한 3단 햄버거라 진짜 맛있죠요. 이따만 하거든요.
6: Okay, then let's get the burgers. Then let's order three.
3: 와, 짱 맛있겠다. 완전 기대돼요.
5: Oh, 선배님, I'm stuffed. So I'll pass this time. Oh, 배불러.
3: 잠깐만, 민순아. 네 아까 어제 저녁부터 굶었다고 해놓고 진짜 뭔데?
5: You know, these days, I could live on morning dew alone.
3: 야, 니 진짜 햄버거 막 평소에 3개씩 먹으면서 오늘 막 입 막 이렇게 벌리고 와구와구 먹는 걸 선배 보여주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흥? 야, 뭔데 진짜? 흥?
6: Hey, whoa. Calm down. She says she's really full. Let's just get burgers for the two of us. Will two be enough for you? You usually eat three, right? Don't you?
3: 아, 진짜 선배. 그럼 저는 간티는 라지로 시켜주세요. 오늘 배워볼 표현, 정말 배불러, 영어로 뭐라고 해?
6: I'm stuffed. I am stuffed.
3: I am stuffed.
4: Stuffed는 무언가를 빽빽하게 채워넣다라는 뜻인데요. 음식이 배에 꽉 차서 더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느낌을 표현합니다. 식사가 끝난 후 누군가 더 먹을래? 라고 물었을 때 배가 너무 불러서 괜찮아? 하고 거절할 때 이렇게 씁니다. No thanks. I'm stuffed.
1: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정말 배불러. I'm stuffed.
6: I'm stuffed.
1: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7: See you tomorrow.